0: 다시 한번 해볼까? 어서.
1: 할아버지, 안녕.
2: 또 존댓말이 또 안 나와.
3: 됐다. 시원한 물이나 안 잔다오.
0: 네, 할아버님.
3: 나정이, 너 올해 몇 살이냐?
1: 7살.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죄송해요, 할아버님. 우리 나정이가 아직 제대로 존댓말을 못 배워가지고.
4: 나정아, 이거 할아버지 드세요.
1: 할아버지, 이거 먹어. 먹어. 먹어.
3: 뭐? 내 듣자듣자 하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에 존댓말도 알지 모르는 불효 마씨만 아이가 있다니. 하늘의 조상님들이 통곡할 노릇이야. 아이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예절 홈씨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2: 아니야, 아니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존댓말 하려고 했다고요.
5: 네가 반말 찍찍하던 악당 아저씨다. 근데 왜 울고 있니? 너 존댓말 좀 못하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해?
2: 그걸 어떻게?
5: 이걸로 네 존댓말 다 뺏어버렸지롱. 캐캐캐캐캐캐캐.
1: 어쩐지? 악당 아저씨, 내 존댓말 내놔.
5: 싫은데.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는 혼 좀 나봐야 돼. 도망가자.
1: 안 돼. 내 존댓말 돌려줘.
5: 아유, 신나라. 총사!
6: 악당 크크!
7: 크크! 어린이가 어른들께 반말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8: 당장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줘!
5: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7: 그 조건! 우리가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
5: 대박! 어떻게 알았지?
7: 단순한 녀석, 그깟 존댓말 당장 해드리지요.
8: 크크님,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9: 자, 이제 존댓말 했으니 어서 요.
5: 이렇게 쉽게 존댓말을 할 줄은. 이제 어떻게 하지?
8: 뭘 어떻게 해. 정정당당하게 빔을 맞고 사라져라!
5: 하, 악당은 원래 정정당당하지 않는 법. 난 악당답게 도망가야지!
7: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영웅답게 너를 물리쳐주마! 지금이야!

오늘도 작전 실패다! 둘, 셋, 뿅!

0: 나정아, 괜찮아?
1: 괜찮아.

0: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
1: 나정이 왔구나.
2: 할아버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존댓말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1: 그렇구나. 사실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더러을 공경하는 마음이지.
2: 네, 저 이제부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잘 할 거예요.
1: 역시 예전 형씨 다르군.
3: 조상님들 보셨죠?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귀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2: 어?
3: 들키겠어. 지나갔다.
2: 찾았다.
3: 드셨네.
2: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3: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도망가!

0: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2: 아, 살았다.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그랑 그랑.
3: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어? 어? 어? 어? 루피?
4: 아, 어디 갔지?
5: 루피는 못 봤는데.
3: 그럼 루피.
0: 맛있는 점심, 냠냠냠.

0: 쌤통이다.
1: 안 돼. 내 정신.
0: 어느 쪽이지? 그래. 아까 왔던 곳 같은데.
1: 잠깐만.
0: 왜?
1: 가시 좀 뽑아줘.
0: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1: 안 그럴게.
0: 약속해.
1: 약속할게.
0: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1: 알았어.
0: 좋아.
1: 빨리.
0: 어디?
1: 가라! 가라!
0: 여기도?
1: 까홍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4: 이건 루피 거야. 설마 괴물한테

0: 모르잖아.
1: 그렇네.
2: 어쩌지?
3: 아. 어? 패티, 그것 좀 보여줄래?
1: 어? 여기.
3: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야!

0: 깊이가 있는 것으로 가져.
1: 신기하다. 그럼 따라가 보자.
2: 배고프다.
1: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2: 맞아.
1: 알았어. 왜 그래?
2: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1: 뭐? 무슨 소리야?
2: 거기서!
1: 안 먹는다며!
2: 배고픈 걸 어떡해! 내 점심!

0: 큰일 날 뻔했네.
1: 뭐야? 저 정신 봐. 나 좀 도와줘.
0: 수영도 못해?
1: 못해. 제발 도와줘.
0: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1: 아니야.
0: 잡아.
1: 고마워.
0: 약속 지켜야 돼.
1: 당연하지, 점심아.
0: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1: 미안해, 루피.
0: 그렇게 배고파?
1: 어.
0: 따라와.
1: 알았어.

0: 뭐야,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4: 그렇지.
0: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5: 루피 최고!
3: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0: 힘들어. 여기 맞아.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6: 그러게.
0: 너 또?

0: 괜찮아?
1: 루피! 루피를 놔줘! 맞아! 잡아먹지 마!
0: 어?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1: 맞아!
2: 친구?
3: 아! 그랬구나!
1: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0: 미안해!
1: 배고파.
2: 그래.
0: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1: 어?
4: 어, 정말 맛있다.
1: 맞아.
0: 루피가 가르쳐 준 거야.
1: 진짜? 루피 대단하다.
5: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싹둑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기장님!
1: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2: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4: 용암!
1: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2: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5: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1: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2: 응파지래요. 빨리 피해야 해.
3: 어떡하지? 거부는 도망쳤나 봐.
5: 빨리 볼까?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가!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송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5: 아,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어, 저기 좀 봐요.
5: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다들 비켜요.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또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0: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1: 아.
0: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1: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0: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1: 네.
0: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1: 네.
0: 오른쪽에 마술봉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1: 네.
0: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1: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1: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0: 물놀이요?
1: 뭐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1: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1: 네.
0: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0: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1: 벌스,
0: 프리코러스,
1: 프리코러스,
0: 코러스
1: 이렇게
0: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1: 네.
0: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단어.
0: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2: 저는 오른쪽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0: 오른쪽이요.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1: 네.
0: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 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책 가방으로.
1: 아, 물놀이 한 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0: 그러게요.
1: 물놀이
0: 한바탕.
1: 한바탕.
0: 네, 한바탕.
1: 오늘은 첨벙첨벙 첨벙.
0: 이 정도로 한번
1: 네, 좋습니다.
0: 네.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1: 어허.
0: 성범 씨가 이 가사를 보고
1: 네.
0: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0: 신나게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0: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0: 네네 네,
1: 오 멋있다.
0: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애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0: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0: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0: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0: 전환을 해주는데 Children Song 동요
1: 네.
0: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0: 네. 그 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0: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고기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90년대 노래 같아요.
1: 좀 옛날 노래인데.
0: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2: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3: 네, 좋습니다.
2: 1 아니면 2를 네. 해가지고.
3: 하나,
2: 둘, 셋.
3: 오,
2: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3: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했잖아요.
2: 네네.
3: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제 성호 씨가 원하시는
2: 그럼 K-pop 스타일에
3: 네.
2: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3: 좀 청량한 느낌.
2: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3: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2: 가보시죠.
3: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2: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아 근데 확실히 재밌네요. 그 K-pop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싱크대 공주사전.
1: 한발 늦었구나. 심의 상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볼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원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화해! 여왕님!
4: 심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6: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5: 공주 사전? 알거든!

0: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1: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2: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텐.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다가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
0: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자는 거야?
1: 아유, 내가 못 살아.
0: 뭐야?
2: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0: 됐어.
3: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테이프 딱!

0: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0: 아, 펌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선이.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응?
1: 찾았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가자.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인간 세상 오랜만이군.
1: 놀리다!

0: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안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더 돌아갔어!
0: 이런 건방진 것.
1: 공주 사전 일전이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0: 미라클 퍼펙! 변신 완료!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1: 어리석은의 손, 매운맛을 보여주지.
0: 자기 부활을 흡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0: 인간들이 블럽으로 변해가 있어.
1: 네.
0: 레드! 레드야! 걱정아! 이제 마법금을 지켜줘!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1: 이미 늦었다. 건방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1: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0: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해.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1: 모조리 없애지 마.
0: 블랙 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1: 뭐라고? 감히 나를!

0: 그 목걸이가 블랙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다워주고 싶어서 그만.
2: 공주 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주마.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3: 얘나 그럼
2: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4: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이거 봐봐, 주름 봐봐. 묻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3: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2: 흥!
4: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2: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을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여긴 내가 치운 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들고 다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 보석 최고야.
4: 사랑인 암호 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 보석 얘기?
6: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5: 지구 하늘이 안녕.
6: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5: 키위? 오, 아닌데.
6: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5: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5: 어, 사랑.
6: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시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0: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0: 먹어, 먹어.
2: 너무 맛있겠다.
0: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3: 없어서 못 먹지.
0: 있기는.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0: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3: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1: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9: 알았지?
10: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

0: 있었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0: 야 이거 더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 아니
2: 머리 맞추지 마.
3: 니들은 AI도 모르냐?
1: AI요?
3: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4: 또 배 아파. 나도.
5: 널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6: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7: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6: 가짜요?
7: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4: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7: 왜? 왜 달라? 냄새.
4: 괜히 치위만 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4: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4: 아, 몰라!
8: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4: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8: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와서.
4: 왜요?
8: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4: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8: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9: 나 어떡해.
8: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4: 싫어요.
8: 너...
4: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8: 사랑아, 그거 아니야.
4: 얍. 내를. 얍.
8: 저 사랑이 넌.
4: 해오리 분신술.
8: 사랑아, 그만해. 어지러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0: 나무 꽃석 어서 줘.
1: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0: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0: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설아, 설아, 아, 얘 괜찮나? 너 설아,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1: 어머나 이게 뭐야?
0: 사랑이 너 정말
2: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암흑 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1: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0: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2: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3: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나도 사랑해.
4: 사랑해준다고요.
2: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2: 아니야?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3: 아유, 막 가려워 이제.
2: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2: 후!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2: 뭐야?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2: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7: 두고 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8: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9: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10: 둘 사이가 나빠지는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0: 사람.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친구! 어서와! 어서!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치.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번 계신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길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길쌤 최고.
2: 아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길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봉길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아,
5: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5: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구.
1: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5: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과 또 마법을?
3: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길쌤 진짜 못됐다. 그치?
5: 오, 아니야. 어,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1: 진짜 웃기다. 한몽길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3: 진짜?
1: 맛있다고?
3: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5: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3: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맞다. 아, 지지.
1: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 오늘 좀 못됐다.
3: 뭐?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6: 아유, 번개미지.
7: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6: 아유, 칭찬하지. 이제 암흑보석이 제 발로 굴러들어올 시간이지.
7: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6: 당장 잡아 오라지.
8: 네, 조그마님, 찍찍 마법!

0: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1: 내 이름 너무 싫어.
0: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하면 얻는 거야.
2: 그런 보석 있지.
3: 아, 깜짝이야. 암흑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4: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5: 생각해주는 척 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3: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요.
5: 누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4: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5: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4: 따로 있지.
3: 아, 안 사요.
4: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5: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0: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5: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4: 안될걸요?
5: 안 되지.
4: 절대 안 되네요. 그치? 위험해. 안 돼요.
0: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6: 찍찍 마법
5: 지하본부로 출발!
7: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8: 번개, 번개, 번개. 어?
7: 네, 번개 대장님.
9: 번개맨, 암흑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7: 네? 암흑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9: 암흑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7: 예? 안 돼! 사랑아!

0: 도대체 이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호철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3: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호철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4: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람 모색이 있다는 거야? 나 속인가봐? 정개미랑 똑같아.
1: 아니 그 사람아 그게 아니라 우리.
5: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5: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띠.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5: 햄스터.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5: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6: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5: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7: 우와 진짜 있네.
5: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6: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8: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0: 될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1: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금만.
2: 아, 줘. 빨리 줘.
3: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2: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보석 필요 없어.

0: 사람아! 노사랑!
1: 제발 노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3: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4: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3: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4: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6: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2: 거짓말쟁이, 악당, 괴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7: 박사, 암흑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8: 예.
3: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0: 맞지, 맞지?
7: 그랬지. 박사, 난 빠져.
3: 좋았어.
0: 잠깐만.
3: 왜 이렇게 아유, 안 들어오냐?
7: 빨리 지원한지.
0: 잠깐만요.
7: 야,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3: 뭘 물리치고

0: 자기 걱제.
1: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2: 네? 결투라뇨, 회장님. 진짜 너무 웃기셔.
1: 소은 총각은요, 언제 얼마 안 돼가 잘 모르제. 우리 아이웨이에는 특별한 룰이 하나 있다.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놈이 다 갖고 간다. 출발 지점부터 여기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쪼맨한 경품 하나씩은 엔가이 다 돌아가실 긴데 매년 꼭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 물티슈 하나 못 받아가는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 규칙은 간단해요, 젊은 양반. 아무것도 못 받아가 꽝도장 받은 자가 가장 경품 많이 갖고 간 자와 결투를 해서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회원들 경품까지 싹 가져가는 기다. 이것이 바로 위너 테이크스 올!
2: 아, 회장님, 내 반찬통 세트!
1: 원래 이럴 게 있어야 흥분되는 법이지. 어쩔겁니까? 도전?
3: 제가 왜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빠르게 친해지는 데는 게임 많은 게 없는데.
4: 도전!
0: 홍콩아! 지옥의 수혜교신의 지옥기! 나이 76세, 키 157, 매서운 코뜨기 펀치와 지옥치기 중무기! 다음은 정코너!
5: 그 이름이 뭐라겠지?
4: 고두리입니다.
0: 실승의 교실 신입회원 고두리!
5: 배틀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수업을 반영한 게임이 각각 1라운드, 마지막은 랜덤 게임!
4: 실승의 특성화 경기라면 뭐 그런 건가?
5: 제1라운드 삼행시 배틀! 제시어는 도토리, 자 비트 주이소!
4: 잠깐, 도토리
1: 북시
5: 토!
1: 도둑놈!
5: 토!
1: 토끼지 마라!
5: 이!
1: 리키마치 비디다비다로가
4: 웃기지 마.
5: 예. 이번엔 고두리 선수 차례. 자 비트 주이소.
4: 내가 제일 약한 게 순간 창의력이라고.
5: 도
4: 도시락
5: 토
4: 도요일
5: 리
4: 리본.
2: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부장님.
5: 아, 실망인데요. 다시 가시다. 지옥길 선수 모두 운 띄워줘이소.
1: 도!
5: 도와줘요. 도!
1: 도!
2: 도!
1: 뭔데?
5: 리!
1: 리모컨 점 빵빵.
0: 뿌이. 어메이징 지옥길.
4: 제가 졌습니다.
5: 1라운드 지옥길 선수 승.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현실 담기. 두 선수 위치로 모두 지킬 것이냐 모두 뺏길 것이냐. 70대와 40대의 숨 막히는 전완근 한판승. 상대보다 크게 나무면 승리합니다. 고두리 선수 승.
2: 와!
0: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옥길 그리고 고두리 두 파이터의 마지막 경기는 바로 휴식을 갖고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2: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4: 할 만합니다. 운동 덕분인가. 3라운드에서 적당히 저드리면 지옥길씨도 만족하겠죠?
6: 아니요, 부장님. 옥길쌤은 아마 일부러 저준 걸 들키면 굉장히 노하실 겁니다. 물론 진짜 저도 노하실 거고요.
5: 어쩌란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
0: 드디어 마지막 경무. 지금부터 손에 땀을 쥐는 단판 승부를 시작합니다. 양 선수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300년.
7: 어머, 오늘 토마토 계란 싸네. 이따 가야겠다.
1: 나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8: 아유, 안 돼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5: 지옥길 선수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고두리 선수가 슛을 날리기 위해 도마 자세를 잡습니다.
6: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만큼 짜릿한 건 없어요, 부장님. 옥길쌤이 지는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 네트 정중앙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4: 저건 전자레인지잖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다이얼 고장났는데. 어라? 에어프라이 기능까지?
6: 부장님?
5: 그래요. 그쪽 이겼네. 됐나?
9: 혈압 측정기 줄게요.
10: 이것도 가져가셔.
4: 저는 그게 아니라.
1: 사갈 겁니다. 오히려 내는 고맙다. 이 나이 되면 다 늙었다고 봐주고 다그치질 않거든. 오랜만에 느꼈다. 심장이 쿵쾅대다 못해 몸이 요동치는 느낌. 위너 테이크스 올 싹 다 자네 거다.
4: 아니요, 전 그냥 한판 겨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낀 진짜 어른과 말입니다.
1: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보자, 이런 날은 신앙송 한 편 해야지. 정순아, 응? 친구 생긴 날 한번 읽어둬.
5: 아유, 이연이 또 이러네. 제목, 친구 생긴 날, 지은이 송수지. 화창한 봄날에...
4: 잠깐만요, 지금 송수지라고요?
1: 거기 와.
4: 아, 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시집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1: 뭐 제목만 들어놓고 좋다 카노. 이거는 수지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 돌린 기라 서점에는 안 판다. 저기 세미 회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남세미랑 송수지 둘이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다 아이가. 괜찮나?
6: 무겁지도 않은데요 뭘. 자취회실 비품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1: 맞다. 그러면 고생해라 손청가. 그래서 저런 법대인하고 나왔나?
6: 어? 찾았다. 1년 전이면 15회. 어, 송수지 씨. 역시 옷길 쌤 말이 사실이었어.
5: 송수지? 모르겠는데요.
6: 세미 회원님은 왜 거짓말을...
4: 네, 소은 씨. 사진 확인했습니다. 남세미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송수지 씨의 행방을 알면서 숨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운이 좋군요. 마침 남세미 씨가 지나가네요. 데려다주면서 의중을 더 캐보도록 하죠.
6: 남세미 씨,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1: 어서 와노.
6: 아, 쌤,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이분은 누구세요? 표정 너무 웃겨요.
1: 요리교실 경찰 회원님. 당뇨 때문에 쉬고 있다.
6: 아, 그럼 이분은요?
1: 가가 송수지 아이가 옆에 남샘이고.
6: 아, 남샘이 회원님. 처음 온 회원들한테 말 걸어주시고 좋은 분 같던데.
1: 맞다. 사람을 그래 좋아하는데 옆에 남는 사람은 또 없다.
6: 왜 그럴까요?
1: 부담스러운 거지. 너무 급하게 바짝 다가오니까. 한 번은 목걸이 이쁘단 칭찬 한 번에 바로 그걸 빼가 선물로 준다는 거야.
6: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옷길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1: 엄마 유품이라 카더라.
5: 어머, 또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피곤하죠? 운전할 때 셔터 마우스 할게요.
4: 왜요? 세미 회원님 얘기 재밌는데.
1: 얼라들이랑 있어서 그리 순진한가? 누가 좀만 잘해주면 좋다고 뽀로로. 어디서 사기나 안 당할란가 은근 신경 쓰이게 한다고 남세미가. 그래가 세미가 수지랑 다니면서 내심 마음을 놨지. 수지는 믿을만 하거든.
6: 두 분 지금도 친하세요?
1: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세미 보면 수지 잘 있나 한 물어봐야겠다. 영 소식이 없네.
5: 봤죠 봤죠? 항상 내가 도착하면 딱 초록불 된다니까. 얼마 전엔 센터 텃밭도 당첨됐잖아. 작년에 친구랑 신청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4: 친구라면 문화센터 같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5: 아, 참,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 엑스레이 사진 보여줄까요?
4: 아니요, 세미 회원님에게도 비밀이란 게 있다.
5: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둘이 회원님.
4: 어?
1: 암튼 간에 세미한테 곁을 줄 거면 도깨비 풀멘치로 들러붙을 걸 각오해야 할 기다.
5: 어머, 어떡하죠? 마침 휴지가 똑 떨어졌는데. 멀리 간 거 아니라면 우리 집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6: 이분도 세미 회원님 절친이셨어요?
1: 맞다 맞다. 수혜 교실에서는 홍춘이랑 절친이었다. 그러고 보니 희한하대.
5: 네, 나갑니다.
1: 홍춘이 가도 소식이 끊겼다.
6: 부장님,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남세미 씨와 가까워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설마... 부장님!
5: 1층에 진짜 맛있는 구운 과자 팔거든요. 금방 가서 사올게요.
4: 구운 과자 안 좋아하는데 뭐 차라리 잘 된 걸지도. 꽈배기빵 볼펜? 취향 참 독특해.

0: 대체 둘이 무슨 관계지?
1: 집 구경하면서 기다려도 돼요. 아, 안쪽 복도 끝에 있는 파란 문은 안 돼요.
0: 어, 뭐야? 혼자 사는 집에서 굳이...
2: 내가 경고했을 텐데. 건드리지 말라고.
3: 아, 세미 회원님.
4: 찾았다. 부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1: 손잡이에 페인트 칠해놨다고 미리 말할 걸 그랬어.
0: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은 탓이죠.
1: 자, 간단히 도미에 좀 썰었어요.
0: 간단? 어,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1: 퇴직하고 배운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 횟집을 했거든. 늙으니까 아빠가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0: 뭐라고 하셨는데요?
1: 요리를 하면 늘 사람들이 모인다.
0: 저도 친구 사귀는 건 늘 어려웠습니다. 별명은 고드름이었고요. 고두리, 여드름 합쳐서 고드름이요. 한 번은 아빠가 사고를 쳐서 야반도주랬어요.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열리는 시골집으로요.
5: 결투를 신청하겠소, 둘이 공주. 이 몸이 이기면 한 번만 웃어주시오.
6: 시끄러워. 난로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빨리 받아와요.
5: 둘이야, 안 움직이니까 춥지. 네가 얼른 뛰어갔다 와. 몸이 후끈해질걸.
0: 그 딱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시원한지. 그 이후로 애들이 고드름이라고 놀리면 그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금방 기분이 나빠졌죠.
1: 왜?
0: 아빠가 기억 속에서 미화되려고 하잖아요. 최악의 인간인데.
1: 아, 아유, 아유, 웃어서 미안해요. 나도 그거 뭔지 알거든.
0: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 고약하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좋으면 전부가 다 좋은데 미워할 땐 왜 모든 걸 미워할 수 없는 걸까.
4: 부장님!
0: 어, 수호 씨? 여긴 어떻게...
7: 연쇄살인이라니 정말 과한 상상력이네요.
8: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다고요. 근데요 부장님, 시집 없어진 거 금방 눈치채지 않을까요?
0: 아마 모를 겁니다. 책장에 수십 권이 쌓여있던걸요.
2: 47, 48, 49 역시 한 권이 비네.
9: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또, 또, 또. 물고기의 마음은 너무 축축해. 젖은 노랫소리에 소스라쳐 달아나네.
0: 아,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송수지의 시집을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8: 그냥 세미 회원님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친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0: 괜히 경계심만 높아지면 곤란해요. 방심시키는 편이 나을 겁니다. 방심하면 뭐라도 흘리기 마련이니까요.
2: 48, 49, 역시 한 건이 비네.
1: 덜렁뚱땅 넘어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둘이 회원님은 똑똑하고 끈질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지야, 그녀가 널 찾아내기 전에 돌아와줘.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게.
0: 이영보, 박진희 회원이 실세기 교실 고인물이군요. 안면만 터두고 밖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8: 그런데 부장님, 실세기 교실은 준비물 같은 게 별로 없나 보네요.
0: 아니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시인의 마음이요. 강사가 현직 시인이라 그런지 아주 감성이 넘치네요.
9: 부장님,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확실히 회사보단 센터에 계실 때.
0: 아닌데요, 수업 시작이네요.
8: 참, 부장님, 제가 모은 자료들을...
0: 괜찮습니다. 동네 노인들 대상 시 수업이 얼마나 어려울라고요.
10: 고요한 흥승이여, 울부짖는 여인의 절규야. 조금은 그렇게 포탄처럼 풀어들력해 찾아드너라.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할까요, 말해보라생? 이호덕 작가가 말했죠.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고.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듯이
1: 입으로 쉬면 되지 않나.
10: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진실한 시로 호흡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로 꾸며대고 기름칠하는 학생은 얘라! 간단한 트레이닝을 해보죠.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시적 문장으로 다섯 개 이상 써보는 겁니다.
0: 시킨 상자로 무슨 시적인 문장을 쓰라는 거야?
10: 시킨 상자. 당신은 시킨 담기 위해 태어난 상자. 뭐야 이게? 가지, get out!
0: 전 아직...

0: 진실. 하지만 시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이름이?
1: 고두리입니다.
0: 고두리 학생의 문장에 간단한 시적 장치를 써보죠. 한 문장씩 선창하세요.
1: 아, 네. 빨간색 뚜껑이 달렸다.
0: 벼슬 같은 뚜껑을 열자.
1: 네모난 상자다.
0: 사각의 지붕 아래 차례를 기다리는 기름덩어리.
1: 치킨은 맛있지만 닭은 불쌍하다.
0: 아, 이것은 소리 없는 꺾이야. 아시겠죠? 진실하게
1: 잠깐, 시라는 게 저런 식이란 거지? 그렇다면
2: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1: 똑똑똑 두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래, 파란 문. 그 다음엔 물고기의 축축한 마음이랬나? 물고기라면, 아, 세미 회원님 별명인 납세미. 물고기는 바로 세미 회원님이야. 그 방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3: 와, 대단하세요 부장님. 시수업 한 번만에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되시다니.
1: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4: 우리 집에서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요? 어머어머, 나야 당연히.
1: 리모델링 공사요? 언제까지요?
4: 한 1년쯤? 톡으로 추천책 리스트 보내줄게요.
1: 아주 티나게 피하더군요.
2: 그럼 어쩌죠?
5: 손님, 죄송하지만 곧 영업이 끝나서요.
2: 실쓰기 교실 고인물 이영보 회원님, 토리동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1: 아, 시만 쓰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5: 시를 쓰세요? 혹시 시교실 신입 회원 맞죠?
1: 추천인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시쓰기 커뮤니티가 있더군요. 약간의 난관은 있었지만 무사히 가입했습니다.
2: 표절하신 거네요.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설탕 나오는 맷돌? 바이 로켓송.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나는 전생에 요술 맷돌 훔친 도둑이었나 보다. 바다 한가운데서 맷돌 돌리며 김미더 슈가, 김미더 슈가 했나 보다.
1: 이 시 송수지 씨가 올린 겁니다.
3: 대박! 시만 읽고 누가 쓴 건지 아신 거예요?
1: 글 올린 사람이 럭키송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바요? 송수지라는 이름을 언급한 댓글도 찾았으니 확실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송수지 씨가 어딨냐는 건데. 시 속에 힌트가 있죠. 자,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뭐가 떠오르죠?
3: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
1: 꽈배기입니다. 다음 년에 몸이 배배 꼬이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에 남세미 씨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꽈배기 모양 볼펜을 봤습니다.
3: 정말요? 그럼 세미 회원님은 송수지 씨 행방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마 그럴 겁니다. 안 알려주겠지만요. 이게 다 송수지 씨 시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숨어있는 동안에도 매일 단서들을 뿌려대고 있더군요. 우리에겐 잘된 일이죠. 밤새도록 그녀의 시 100여 편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취합한 결과 송수지 씨가 현재 머무는 곳은 맷돌 해변 내 꽈배기 가게로 추정됩니다.
2: 꽈배기 가게가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1: 어디 단서가 더 없으려나?
3: 아니요, 부장님. 그냥 제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찾을게요.
1: 네? 아니, 이 시들을 좀 더 분석해...
3: 꽈배기 한 상자 살 건데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4: 어차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지만.
6: 오리지널이랑 코코아 슈가가 특히 잘 나가요.
4: 맞아요. 수지랑 나 절대 친구였어요.
1: 절대 친구?
4: 절대 반지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 친구. 나만의 보물. 내 인생의 테마는 늘 베스트 프렌드 찾기였어요. 나의 다이애나는 어디 있을까?
7: 수학여행 버스에서 우리 꼭 같이 앉자.
4: 당연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소보루빵 사올게. 부모님 가게가 잘 돼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내가 갑자기 왜 싫어진 건지 이유를 말해줄래? 내가 왜 좋은지 말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60을 먹도록 단 한 명도. 오키쌤! 홍춘이 연락 없었어요?
8: 아직도 과 찾고 있나? 좀 잊어버리라. 나는 네가 그냥 그 정도 친구다 하고 선포한 긴데 와 혼자 알았었노? 자존심도 없나?
4: 못돼 처먹은 할맛이. 똥이나 밟아라!
8: 왕호! 저 가시나 말버릇 좀 보소!
4: 나도 알아요. 사람 사이엔 다 선이 있다는 걸. 짜잔! 남세미 동자! 반가워요 여러분!
9: 활기차.

0: 분이시네.
1: 사람들은 그걸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죠. 예쁘다. 시크해. 똑똑해 보여. 친해지고 싶어.
2: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이시죠?
3: 네.
1: 그치만 이해가 안 돼. 제목 위로. 우울한 공룡에게 명랑한 공룡이 말했다. 걱정 마 친구.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카르니안절 우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일이었다. 우리가 다 선을 지키면 어떻게 친구가 돼요? 누군가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3: 아, 잠깐만요. 남세미 회원님. 아까
1: 그날은 참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3: 아씨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1: 웃으라고 만드시 맞아요.
3: 식사하러 가세요.
1: 어머, 네. 같이 가실래요? 못 먹는 거 있어요?
3: 고수?
1: 어머, 나던데. 길은 보지도 않고 서로만 바라보며 걸었는데 둘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죠.
0: 사랑 아니에요?
1: 그렇게 나와 수지는 절대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지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3: 집이 어질러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집안의 모든 물건에 자기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스페셜티 혼돈의 서랍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1: 늘 혼나던 내 단점들을 귀엽다고 해주는 친구 있잖아. 하나만 약속해줄래?
3: 뭘?
1: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면 꼭 이유를 말해줘.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말아줘.
3: 엉뚱하기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1: 하지만 그 여행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0: 역시 땅이 바짝 말라붙다.
4: 또 도사님 모셨습니까?
0: 미스터 유, 이번 생이 그게 뭐고? 붉은 기운은 자네한테 상극이야. 물기를 바짝 말려버린다고.
4: 죄송합니다. 당장 염색하겠습니다.
0: 안 그래도 요즘 느낌이 쎄하더라니. 그나저나 도토리 땅은 오래됐노?
4: 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부장이 지금 세 번째 소유주와 컨택 중이고요.
0: 고부장이 갸맞제? 금으로 되나?
4: 서쪽에서 온 고시 귀인, 서부 지점에서 온 고두리 부장.
1: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수지가 날 떠난 건.
3: 아직입니까?
1: 제 이야기처럼 지겨운 가을 장마가 이어지던 해였죠. 수진이 집에 빗물이 새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3: 정말 한 달이나 있어도 돼?
1: 매일같이 붙어있다 보니 우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죠. 센터 땅 지분을 샀다고?
3: 얼마 안 되는데 센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솔직히 노후에 보탬이 될까 싶기도 했고. 샘이 너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돈에 너무 무지했더라고.
1: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응원해주고 속상할 때 위로해주며 그야말로 우정의 르네상스를 이뤄가고 있었죠. 수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무슨 수로도 알 수가 없다는 게.
3: 심신이 복잡해. 잠깐 떠날게. 잘 지내, 수지. 이런 바닷가에 방 하나 빌려서 실컷 글만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1: 겨우 찾아낸 수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안 본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요,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다시는 미련 안 가질 거야. 나도 이제 새 절친 생겼으니까. 자요? 진짜 자요?
3: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센터 없어지는 거 아니죠?
5: 물론입니다, 송사장님.
3: 우리도 이제 슬슬.
1: 오랜만이야, 송수지.

0: 쌀 거야.
1: 아, 지난번에 로마 했잖아.
0: 아, 싫어. 이거 할 거야.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못 비켜.
0: 저기 엄마다.
1: 어디, 어디? 라고 할 줄 알았냐?
0: 다른 거 해. 아, 정말. 지난번에 우리 카이사르 이야기 재밌었잖아.
1: 카이사르?
0: 맞아.
2: 재밌었지.
0: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시간을 달리는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기원전 44년.
3: 습정관님, 습정관님. 전쟁도 끝났습니다.

0: 아니,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이 문은 왜 닫힌데?
1: 너희들은 누구냐?
2: 전 영길인데요.
3: 전 승환인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0: 우리는 원로원 의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 아, 저희랑 게임을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응? 게임?
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아, 진짜? Really?
6: Really? 아,
5: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아싸, 오늘은 내가 먼저...

0: 아니 이거 이래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1: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요.
2: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여기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하라시네요.
2: 카이사르의 양아들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까요?
4: 정답!
5: 아저씨들이 맞췄다간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나거든요.
6: 근데 아저씨, 카이사르는 양아들이 세 명이나 돼요?
7: 더 많았지. 카이사르님은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다 양아들로 삼으셨거든.
8: 이 카이사르님은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되신 분이거든.
9: 여러분의 것입니다.
8: 그랬더니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10: 저러다 원로원도 없애고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11: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건 독재.
12: 아니 브루투스, 카이사르 편 아닌가? 양아들이잖아.
13: 그래도 로마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8: 결국 카이사르님은 원로원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14: 아유 우리 불쌍한 카이사르님.
9: 여러분! 제가 카이사르님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이 손으로 처벌하겠습니다!
8: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일당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14: 야 역시 안토니우스님이야.
15: 안토니우스 집정관이 카이사르님 후계자가 되겠죠?
16: 당연하죠. 딴 사람 누구 있겠어요?
8: 이렇게 모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만 공개된 유언장에는 글쎄
3: 여기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 하라시네요.
8: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고 되어 있던 거야.
6: 내가 후계자가 아니라니.
9: 18살밖에 안 된 애송이가 후계자라니. 좋아.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카이사르님의 재산도 후계자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8: 안토니우스는 화가 났지만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약보고 시간을 끌면서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았어.
15: 집정관님, 유언장 집행해 주시고 제 유산도 주세요.
6: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가지고. 천천히 하자. 응?
4: 저건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겠단 거잖아요.
15: 아그리파, 참아.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8: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카이사르의 유언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지.
15: 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님의 양자로서
16: 후계자네.
15: 카이사르님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 아버님께서는 재산 3분의 1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6: 시민들이 알아버렸으니 이혼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의 얄미운 녀석.
8: 이 일로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고
15: 나는 카이사르님의 뜻이라면 옥타비아누스님을 지지할 거야.
8: 카이사르의 군사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되지.
9: 아, 정답!
2: 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9: 옥타비아누스!
2: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아니었어.
2: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5: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얍!
4: 오! 오! 다 상관이야! 오!
2: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0: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반대파 원로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응?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1: 아이고, 안토니우스가 싫으시죠?
2: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막 쳐버리세요.
3: 네? 당신들 잔께 넘어갈 줄 알고 이번엔 안토니우스지만 다음엔 나를 쳐내겠지?
1: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안토니우스를 같이 쳐내자고 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
4: 나랑 같이 힘을 합치자고?
3: 네, 우리끼리 싸우면 원로원들만 좋아할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4: 좋아, 그럼 먼저 카이사르님을 죽이고 도망간 브루투스와 원로원들을 처벌해야겠구만.
0: 바로 그거예요.
1: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손을 잡고 먼저 원로원에 남아있는 카이사르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리스 필리피로 도망갔던 브루투스의 잔당까지 싹 몰아냈지.
5: 카이사르님을 죽인 적자를 무찔러!
0: 아, 정답! 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5: 안토니우스!
0: 정답입니다. 와!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엄청 많이 나왔네.
1: 아, 나 보너스 너무 적을 뿐이고 나 집에 가고 싶을 뿐이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5: 아,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가볼게요.
0: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자, 많이 나와라.
6: 우와 7가지
7: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6: 좋아.
0: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일단 로마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방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힘을 빌려 로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4: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0: 그런 데를 왜 보낸 거예요?
1: 아, 옥타비아누스가 왜 그랬냐면은
4: 역시 어려서 뭘 몰라. 동방이랑 이집트 쪽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왜 날 주지? 클레오파트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완전 땡큐지.
0: 신나서 갈 줄 알았지. 자, 이제 안토니우스도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니까 나는 이 로마를 확 잡아 힘을 키워봐야겠어.
6: 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1: 한편 이집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안토니우스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어.
8: 자기야, 로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들 좀 왕으로 좀 만들어줘.
4: 그럴까?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고 카이사르님의 친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로마를 꿀꺽하는 거지.
9: 어우, 우리 자기 역시 똑똑해.
1: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0: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요. 읽어보시오.
1: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지.
10: 내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와 나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고? 알렉산드리아?
11: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오?
12: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군. 이집트 사람이니 우리의 적입니다.
11: 맞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입니다.
1: 그건 바로 미리 써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해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거야.
6: 교수님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대요.
13: 아니 그러면 로마를 배신한 거잖아.
6: 정관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0: 네, 로마의 적을 처치하겠습니다.
14: 전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 나 뭐야! 이길 수 있다며!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그리파는 아퀴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지.
5: 아, 정답!
15: 나도 정답!
0: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15: 클레오파트라!
0: 정답입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15: 우와, 황제!
1: 우리 원로원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호칭을 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지.
16: 아, 그럼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1: 그렇지. 아이, 근데 우리 뭐 보너스 이동 안 주나?
0: 네,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예!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17: 애들아, 그만해!
16: 똑똑한 친구들, 잘 있어!
0: 오늘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8: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
19: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16: 치킨! 아, 같이 가요.
20: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두 개나 먹어.

0: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시간을 달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 정말. 아, 형아, 같이 해.
1: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0: 아, 정말.
1: 내가 먼저 해야지.
0: 아, 정말.
1: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0: 내가 먼저 지롱.
2: 야, 그 무슨 카드인 줄 알고.
0: 아이, 몰라. 뭐든 재밌겠지. 시간을 달리는 미국 독립 전쟁 이야기. 1774년.
3: 보여줍시다! 갑시다!
4: 아니, 여기 어디야, 이게?
5: 안녕하세요!
4: 얘까지 왜 같이 있니? 니들 누구야?
1: 전 영희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4: 우리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왔는데.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시간을 달려?
0: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간다.
0: 야!
2: 우와, 일곱 칸이다! 우와!
4: 아이,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까지 가?

0: 아니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1: 우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뭘까요?
2: 어? 독립전쟁? 미국이 어디에서 독립을 해요?
3: 영국한테서. 우린 원래 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오.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영국인 중에 돈을 벌려는 상인과 모험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식민지가 13개가 됐지.
2: 어? 그럼 미국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4: 아니지. 원래 살던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지.
2: 거기다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있었다니까? 영토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어.
3: 원주민이랑 프랑스랑 같은 편.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랑 영국이 편 먹고 전쟁을 2년이나 했는데 영국이 이겼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왕 조지 3세가 글쎄
5: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네.
1: 빚도 좀 있습니다.
6: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7: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본국인데 식민지는 내라면 내야죠.
6: 고!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7: 우리 식민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야.
8: 영국에서 설탕 사려면 세금 내!
9: 뭐? 아니 설탕값 때 세금을 더 내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10: 그쵸.
11: 아니 비싸다고 설탕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영국 놈들 식민지에서 돈 뜯어가라고 아주 작정을 했네.
9: 그러니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8: 종이로 뭐 만들려면 세금 내!
7: 설탕법에 인지세까지 그냥 자꾸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지 뭐야.
12: 신문을 만드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그건 말도 안 돼.
7: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
13: 제품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7: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결국 영국에서 인지세를 폐지했어. 근데 다른 법을 또 만든 거야.
8: 다른 세금은 다 취소할 테니까 대신에 홍차는 영국의 동인도에서 것만 사다 먹어. 알았지?
7: 영국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영국 소유의 동인도 회사의 차만 수입해서 먹으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홍차를 싸게 들여와 팔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지.
14: 자.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막 뜯어갈 겁니다.
15: 맞습니다.
14: 자, 이 영국 국왕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15: 보여줍시다.
14: 갑시다. 갑시다.
15: 세뮤얼. 세뮤얼.
7: 화가 난 사람들은 보스턴 항구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14: 이 홍차만 먹으라고!
16: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7: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홍차를 3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로 이 사건이 보스턴 자사건이야.
15: 버려! 버려!
14: 영구만은 보고 있지!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7: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를 했어.
8: 대영제국에 반항을 해?
7: 반란이죠. 바다에 버린 홍차값 다 물어내라고 그래. 반항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군대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지만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민지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를 열었지만
13: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17: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보스턴 항구부터 열어달라고 합시다.
14: 사과라니요. 이제 영국은

0: 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지.
1: 정답!
2: 네,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이끄는 이 사건은?
1: 보스턴 차 사건!
2: 정답 맞습니다.
3: 아, 근데 어떻게 홍차 때문에 전쟁이 나요?
0: 사람들이 즐겨 마신 농차에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2: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이번엔 내가 여섯 칸.
3: 이야. 우와.
0: 좀만 더 가지.
4: 에이,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와! 전쟁터로 날아온 이것 때문에 대륙군의 사기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오, 사기가 높아지면 치킨?
2: 땡! 틀렸기 때문에 벌칙으로 뒤로 두 칸 이동합니다.
3: 죄송해요.
0: 또 틀리기 전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정식 군인이 없었어. 그리고 또 모두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
3: 봐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5: 벌써 군대를 만들고 싸워서 독립해야 합니다.
6: 나 독립을 왜 합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7: 아니, 지금 영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아요?
6: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린 정식 군대도 없고 총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으니.
7: 독립은 무리고 당장 영국군을 물리칠 군대라도 만들까요?
0: 이렇게 대륙군이 만들어졌고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됐어.
3: 우리는 식민지의 정식 군대인 대륙군이다. 영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와!
0: 하지만 영국군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지고 있었지. 그러다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8: 이 책을 보니까 독립해야겠더라고요.
9: 맞아요. 우리만 죽어라 이라고. 돈은 영국 다 가져가고요.
0: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목조목 쓰여진 이 책을 읽고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결국
10: 독립합시다!
11: 그럽시다!
0: 식민지 연합 대표들도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 그럼 선언서부터 만듭시다.
11: 그럽시다.
12: 좋습니다.
13: 좋소!
0: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지.
3: 제군들, 우린 이제 미합중국의 독립군입니다! 우와!
14: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미합중국의 독립이다!
15: 자, 독립 가자! 우와!
3: 전원 발사!
0: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줘서 미국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0: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1: 우리 잘한다! 예약주로 화이팅!
2: 아, 정답!
3: 네, 대륙군의 사기를 높인 이것은
1: 독립선언서!
3: 정답입니다.

0: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 우와, 많이 많이 와와 와.
0: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문이 열렸다.
3: 가자, 갈게.
4: 아저씨,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주고 가세요.
2: 다음에도 또 올게. 안녕.
3: 물 또 와, 물 또 와. 아우, 왜 이렇게 많니?
4: 아, 조심해.
3: 아우, 안녕.
0: 친구들, 아쉽겠지만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0: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
6: 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4: 어? 여기 조지 워싱턴 카드 있다.
6: 어, 그러네.
4: 해볼까? 어?
6: 왜 안 되지? 하루에 여러 번은 안 되나?
7: 영길아, 승원아, 내려와, 저녁 먹자.
8: 네.
6: 아, 저녁밥 먹어야지.
8: 아니, 저, 같이 가, 형아. 아, 형아, 같이 가. 이럴 때만 빨라.

0: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0: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0: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0: 됐다. 시간을 달리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잖아.
2: 아니 진짜로 또 올 줄 몰랐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4: 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4: 네, 도전!
3: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자, 야!
0: 우와! 11칸! 우와! 11칸, 11칸.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3: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1: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5: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4: 알아요, 알아요.
5: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2: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게
1: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5: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6: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0: 왕? 내가?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7: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6: 왕이 되어주십시오.
4: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5: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은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5: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0: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5: 워싱턴.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0: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8: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0: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예!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2: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4: 맞다!
5: 우와!
0: 우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우리 지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7: 세계 최초? 정치 제도?
8: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9: 뭐가요?
8: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10: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11: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10: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8: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12: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13: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12: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14: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6: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지 대표가 뽑는 걸로
8: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1: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2: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3: 야, 옷도 우리 집처럼 입었네요.
0: 그러니까
2: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4: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0: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5: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0: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4: 워싱턴!
1: 너무 일을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번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쭉요.
0: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6: 이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5: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7: 즉,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0: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8: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고요?
4: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2: 아니, 대통령 더해주세요!
4: 맞아요!
5: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4: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9: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2: 정답!
10: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2: 대통령제!
10: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12: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1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문이 열렸다.
13: 얘들아, 갈게.
4: 재밌었어.
2: 저쪽.
1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14: 네.
1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5: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16: 그런가 봐.
4: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16: 피자? 우와, 어디 먹었어?
15: 영기라, 같이 가. 같이 가. 아, 정말.
0: 시간을 달려 알게 된 조지 워싱턴 이야기.
5: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0: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하, 전하, 단종 전하.
0: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2: 누구냐?
0: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2: 설마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3: 듣거라, 반역을 꾀한 수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4: 숙청하라!
3: 쫓아라, 쫓아!
0: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3: 뿌리야!
0: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0: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5: 결과.
6: 결과.
7: 의도.
5: 결과.
8: 결과? F네. 결과지.
5: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7: 나는 좀만 생각해볼게.
5: 근데 저기서 잠깐만,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0: 시신이 발견될지 안 발견될지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1: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게... 그냥 쳐줘.
2: 애니메이션 좀 쳐줘.
1: 아니 애니메이션 너 네 의견 말해봐. 네 의견 말해봐.
0: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3: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0: 맞아, 이게
3: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0: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4: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2: 근데 그 돈을 그치, 원하는
3: 결과는 똑같잖아.
0: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3: 의도를 모른다니까.
0: 점점 더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2: 착한 사람이 많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0: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2: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미래의 결과가
1: 똑같아.
2: 결과가 똑같다니.
0: 아니 그러니까
2: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4: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1: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0: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2: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4: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볼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막아지잖아. 나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0: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네.
3: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4: 맞아. 영화 같은 날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잖아.
1: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2: 그러면 돼.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그러니까 죽일 수도
3: 그러니까
2: 있어.
3: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2: 그러니까.
3: 근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4: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3: 아니, 안 그럴 수가 없는
1: 그건
3: 게.
1: 그건 도박이지.
3: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내가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4: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2: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군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0: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4: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1: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0: 그래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1: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0: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 있어.
1: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0: 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지.
1: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0: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4: 나는 무대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0: 어쩔 수 없는 거지.
4: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1: 아이들이 살고서 해서 가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 자신이 나가는 거는 둘의 차이가 뭘까?
2: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하는 것과 다르죠.
3: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4: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5: 상식이 철학이다.
6: 상식이 철학이지. 그렇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 수학
5: 철학이
6: 같은 게
5: 상식을 만드는 거지.
7: 내가 언니가 먼저 좀
6: 은심의 손을 얹고 하면서
8: 예, 예, 지혜 봐봐.
5: 단정이 유입해 왔다. 단정이 유입해 왔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어허, 네 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5: 저 한 명이가 아닌데.
3: 안녕히 가세요.
10: 안녕히 계세요.
4: 네, 안녕히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저, 저나?
10: 어, 뭐라는 거야?
3: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10: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4: 오, 이거 열리나?
10: 이거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5: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3: 안 갈 거야. 안 갈 거. 아, 안 갈 거야.
9: 아마 그냥
5: 얼굴만 보고 나중에 영화 심수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10: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3: 공장
5: 와이파이가
10: 대체
3: 데이터 써 데이터.
5: 아니 데이터가
10: 없잖아.
5: 인공 위성
10: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5: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 나 핸드폰이 아니야. 먹통에 난다니까. 이거 인공 위성이 없어. 인공 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아,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 왜 더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더 짜증나! 에이, 진짜 나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난다?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는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거슬릴 때는 뭐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니. 재미없어.
6: 미안해.
3: 이건 편집해주세요.
5: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6: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5: 왜 사람이 아,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0: 왜?
1: 방금 얘기했잖아.
2: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요?
3: 혈압이 오르면서.
2: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4: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1: 아니.
2: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이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약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3: 모둠 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거 같아.
5: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2: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5: 그럴 수도 있지.
6: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래.
5: 맞아.
7: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3: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2: 맞아.
1: 짜증.
2: 모기는 짜증이죠.
1: 화가 나요.
3: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2: 너희들 포켓몬 알지?
1: 포켓몬?
2: 피카츄요?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츄를 하는 거.
3: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2: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3: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두두둑하고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5: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시로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3: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 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5: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하는 거야.
2: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참을린 해가지고 짜증이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을 안 한 거고 참을린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3: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2: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3: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5: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결국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7: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2: 근데 나는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3: 제발 나 좀 내버려줘.
7: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0: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4: 나는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다.
5: 짜증.
4: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5: 짜증.
4: 이거 이렇게 설명한 건 저렇게 설명한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5: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4: 그래.
2: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4: 언니?
2: 편집해주세요.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4: 여보세요?
2: 그 누나다.
4: 애니메이션 누나다.
8: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8: 여기가 앉아있어 짜증나.
4: 예?
8: 여기가 여섯 명에서 짜증나.
4: 예?
5: 예?
8: 아 너희가 다 찾아와서 짜증나.
4: 되게 눈가에 나오는.
2: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4: 우리 없애버리려고
2: 하니까 못한 거 아니야 이제?
0: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4: 나는
2: 진짜
4: 억울한 게
2: 뭔지 알아?
4: 베개를 이렇게 팍팍
2: 때려.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걔가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악 하고 쫓아오더니 우리 방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쎈데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데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0: 먼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집
5: 심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0: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7: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7: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8: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9: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7: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진짜.

0: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도와줘야 해.
1: 좋아.
0: 기가 들다.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2: 마이티볼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1: 스케이번 변신 완료.
0: 루루스라 변신 완료.
3: 기다려 준비 완료.
4: 괜찮아? 안 다쳤어?
5: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4: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5: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1: 바람이 너무 세!
4: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3: 얼른 내 우산!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10: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6: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아,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우와.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에?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우와!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2: 응파질이야. 빨리 피해야 해.
3: 어떡하지? 버보는 도망쳤나 봐.
2: 빨리 묶어.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가!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송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2: 포부, 거기서. 네?
3: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3: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5: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1: 이것도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5: 힘이 더 필요해.
1: 안 돼!
2: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단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6: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2: 저기 좀 봐요!
6: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0: 할게.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6: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던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 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 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9주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9주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걸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 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측정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 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생성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요 신경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임미자 요리연구가와 함께라면 오늘 한 끼 식사 걱정은 끝! 황태를 푹 우려낸 국물에 비지를 더했다. 깊고 시원한 맛에 고소함이 한가득! 황태 비지찌개부터 여름철 입맛 되살리는 영양만점 별미 비빔밥, 부추와 김을 소복히 얹어 바로 쓱쓱 비벼먹는 부추 비빔밥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자, 오늘도 맛있는 요리 기대해 볼게요.
2: 네. 네.
1: 선생님, 이 콩비지 하면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 이 밥에 비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2: 네.
1: 여기에 황태가 들어가서 더욱더 시원하고 감칠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2: 네.
1: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오늘 그래서 이게 황태하고요.
1: 네.
2: 콩비지를 준비했어요.
1: 네.
2: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1: 네.
2: 또 콩비지를 좀 더 고소하게 해줄
1: 네.
2: 이렇게 볶은 콩가루하고
1: 네.
2: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또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더위로 뚝 떨어진 입맛을 구수한 비지로 확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네, 선생님.
2: 네.
1: 황태 비지찌개 할 텐데요. 먼저 네. 우리 황태를 손질해 봐야겠죠?
2: 네. 오늘은 황태 우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황태를 물에다가 우선 불려야 돼요.
1: 네.
2: 이렇게 해서
1: 네.
2: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물에 불려서 두면은 황태

0: 물이 이렇게 푹 우러나거든요.
1: 한몇분 정도 우려야 이 맛있는 맛이 쫙 우러날까요?
0: 5분 내지 10분 정도
1: 예?
0: 불리고 난 다음에
1: 네.
0: 이게 건져서 가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1: 맞아요.
0: 제거하고 너무 뚱뚱하니까 좀
1: 네.
0: 잘게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1: 자, 저희가 한
0: 네.
1: 5분 정도 미리 불려놓은 상태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0: 네.
1: 방금 넣은 상태랑 달라요.
0: 예, 이게 이제 물을 좀 흡수했잖아, 그죠?
1: 예?
0: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이제 꼭 짜야
1: 네.
0: 되니까 한번
1: 손으로 건져서 한번 짜볼까요?
0: 네. 이걸 이렇게 꼭.
1: 이제 황태 우린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지금
0: 맞아요.
1: 보면요.
0: 그래서 요 물을 사용해야
1: 예.
0: 되니까 이렇게 꼭 짜서.
1: 그리고 아까랑 확실히 부들부들한 게 달라졌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이건 이제 막 부들부들 이렇게 되잖아,
1: 이건 좀
0: 그죠?
1: 뻣뻣한데.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볼에 담아가지고
1: 네.
0: 좀 가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이게 이렇게. 그러면
1: 이미 손질이 잘돼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좀 억센
0: 예.
1: 가시들이 있거든요.
0: 먹다가 가시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
1: 예.
0: 좀 제거하고 또 이게 너무 굵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요것을 좀 이렇게 잘게 잘게
1: 네.
0: 찢어주시는 것이 드실 때더 좋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이게 미리 좀
1: 네,
0: 찢어놨어요.
1: 먹기 좋은 크기를 아직 찢어놨는데요.
0: 네네.
1: 뭐 이렇게 가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불편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입에 걸릴 정도만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손에 이렇게 만져보다가
1: 예.
0: 가시가 만져지네. 그런 정도만
1: 예.
0: 골라내시면 되니까,
1: 요렇게.
0: 예, 가시가 그렇게 많지는
1: 맞아요.
0: 않아요. 네.
1: 자,
0: 자.
1: 저희가 이 황태를 이렇게 불려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손질했는데 벌써
0: 네.
1: 이 감칠맛 나는 그 향이
0: 맞아요.
1: 확 수두에 가득해요.
0: 네.
1: 자, 이렇게 황태 손질이 됐고,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그리고 이제 또요 맛을 좀더 좋게 해줄 김치가 있는데,
1: 네.
0: 김치를 좀잘 익은 김치를 좀 썰어봐야 되거든요.
1: 될까요?
0: 그래서, 양념을 많이 안 틀어도 돼요. 왜
1: 예.
0: 무청이라든지 무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만 털고요.
1: 오.
0: 여기 양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비지찌개 드실 때
1: 네.
0: 수저에 뜨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한 3등분 해서
1: 네.
0: 이걸 이제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사실은 이제 비지찌개 하면
0: 네.
1: 돼지고기를 많이 넣으시는데
0: 네.
1: 이렇게 또 김치를 넣으면 뭔가 뭐 새콤하고
0: 맞아.
1: 뭔가 개운한 맛이 날것 같아요.
0: 맞아. 시원하면서 개운한 맛. 이제 너무
1: 아,
0: 잘하시는데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이렇게 김치까지 손질을 했고, 이
0: 네.
1: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1: 네.
0: 대파랑 청고추인데 저것도 써는 김에 어서서 썰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서서 썰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 두시고,
1: 네.
0: 송송 썰어도 괜찮아요. 꼭뭐 이렇게 꼭 썰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서실 때
1: 네.
0: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1: 네.
0: 어서서 썰어도 되고요. 이제 씨는 좀 제거해 주셔야 되지.
1: 좀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0: 그렇죠.
1: 입에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먹는 것 중에
0: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톨톨 털면은
1: 네.
0: 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번
1: 맞아요.
0: 해볼까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면은
1: 네.
0: 되니까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물에 한번 헹궈 주셔도 되고, 몇알 정도 있는 거는 괜찮으니까
1: 네.
0: 그냥 하셔도 돼요. 오늘 맛을
1: 예?
0: 더 고소하게 해줄
1: 네.
0: 볶은 콩가루를 준비했거든요.
1: 예?
0: 볶은 콩가루를 그냥 넣으면은 덩어리가 져요.
1: 예.
0: 그래서 황태 우린 물에다가 미리 좀 개놓는 게 필요해요.
1: 아, 그럼 지금 미리 한번 개 넣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1: 예.
0: 이제 한요양 비슷한 양만큼의 물을 황태 우린 물을 넣고요. 이렇게
1: 예.
0: 살살살살살 우린
1: 아니, 사실은 이제 비지찌개도 굉장히 또
0: 네.
1: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콩가루를 넣으면 더욱더
0: 더
1: 고소한 배가
0: 고소해요.
1: 되겠어요.
0: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1: 예?
0: 되직하면은 물을 좀더 넣어주셔도 돼요.
1: 되직할
0: 이게
1: 경우.
0: 편하게 이제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이 콩가루에서 지금 고소한 냄새 나지 않나요?
1: 맞아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0: 네.
1: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0: 그쵸, 그쵸.
1: 예.
0: 두 마리?
1: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0: 맞아요. 요렇게 프리하게 요렇게
1: 예.
0: 해주시면 돼요.
1: 자, 요렇게 미리.
0: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1: 이제요?
0: 네네.
1: 자, 그럼 한번.
0: 끓여보도록 할까요?
1: 네.
0: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에, 황태물에 헹구면 되죠. 알뜰하게.
1: 정말 저희가 주방에서 하듯이. 예.
0: 맞아.
1: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되겠으니까
0: 네.
1: 황태 비지찌개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우선은
1: 네.
0: 참기름을 좀 두르고
1: 네.
0: 양념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볶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우선은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1: 네.
0: 자, 그다음에 불을 켤게요.
1: 자, 아무래도 황태에서 날
0: 네.
1: 수 있는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맞아. 그리고 좀더

0: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네. 따뜻해지면은 요 마늘을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마늘요?
0: 네네. 마늘 향을 좀 내려고요.
1: 네.
0: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파도 이때 같이 좀 볶아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1: 오.
0: 항상 파는 나중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1: 맞아요. 먹기 직전에.
0: 네. 이때 이제 같이 좀 볶아주셔도 예? 마늘하고 파 향이 나서 괜찮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파 향이 올라오죠. 이때 그러면 네. 황태도 볶아야도 김치도 볶아야 되는데 네? 김치를 먼저 볶는 게 더 맛있어요.
1: 김치를 먼저.
0: 네네. 왜냐하면 이게 좀 익은 김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걸 넣고 이걸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좀 볶다가 황태채를 넣고 볶으면 네. 더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이 김치는 네.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더 맛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이런 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더더욱.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아마 그 햇김치보다는 네. 이제 푹 묵은 김치들이 김치 냉장고에
1: 아마 지금쯤 많이
0: 있을 것
1: 거예요.
0: 같아요. 예. 뭐 한 몇 쪽 종 몇 쪽 이렇게 남았을 것 예.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활용하실 때 좀 충분히 이렇게 볶아주시면.

0: 상태 정말 이제 집에 네. 이 냉동식이나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이제 또 어느 정도 해먹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으면
1: 맞아요. 이렇게도 해드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또 비지찌개에 네. 그동안 돼지고기만 넣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가 황태가 들어가면 또 맛이 색달라요.
0: 그 황태도 또 이제 국으로만 먹었거든요, 저는.
1: 네네. 네.
0: 이렇게 또 찌개로 먹는 건 새로워서.
1: 맞아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왠지 예. 돼지고기에서 느끼지 않는 그런 뭐랄까 그 고급스러운 맛?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황태가 이제 아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황태 오고라 들었잖아요.
0: 네, 좀 줄었어요.
1: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때 황태 아까 우리 우린 물 있잖아요. 네. 그걸 넣으시면 돼요.
0: 네. 버릴 게 없네요.
1: 네. 그리고 이때는 불을 좀 세게 해서 이 국물이 이렇게 부르르 끓어오를 때까지 네. 불을 좀 약간 세게 해주시다가 네. 부르르 끓어오르면 네. 그때 이제 찌개 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뚜껑을 잠시 덮어두었다가 네.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0: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짜잔짠짠.
0: 야.
1: 와, 이렇게 이제 끓으면 네. 이제 비지찌개 들어가야 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비지가 들어갈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확 넘칠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이 비지찌개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불을 좀 줄여가지고 네.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조심해서 이렇게 삶옷이 부어주시면 돼요.
0: 네. 비지찌개 이따금씩 너무 먹고 싶어요. 맞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1: 그래서 요즘은 비지도 이렇게 또 판매도 하거든요. 예.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지가 없다 그러면 두부를 예? 으깨거나 순두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오늘 최고의 요리비교 보고 있는데 예. 비지가 없다 하면은 예. 냉장고에 있는 두부랑 순두부.
1: 맞아요.
0: 예.
1: 자, 요렇게 해서 중간불로 예. 한 비지가 맛있게 우러나려면 한 예? 10분 정도는 10분 끓여 정도?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아까 불을 줄이라 그랬죠.
0: 예.
1: 확 넘치니까.
0: 예.
1: 근데 또 궁금하다고 계속 젓거나 그러면 안 돼요.
0: 아니, 왜 잘 익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저으면은 잘 네. 익지 않을까 싶은데.
1: 그러면 이게 그 비지가 몽울몽울 해야지 맛있는데 예, 예. 너무 풀어지거든요.
0: 아, 그럼 약간 지저분해지고.
1: 네, 네. 예? 그래서 예. 비지찌개 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센 불에서 확 넘치지 않도록 불 주의하시는 거랑
0: 네.
1: 두 번째는 너무 자주 젓지 않는 거.
0: 자주 젓지 않는 네. 거.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네. 맛있게 끓여볼까요?
1: 네.
0: 선생님, 이제 굉장히 또 맛있게 콩비지가 끓고 있어요.
1: 네, 이럴 때 좀 궁금해요, 그죠?
0: 그쵸.
1: 열을 때.
0: 오, 이거 보세요. 약간 보글보글 하면서.
1: 맞아요. 이렇게 화성같이 튈 때 조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0: 맞아요.
1: 공포 생길 수 있으니까.
0: 탁 튈 수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한 10분 끓였더니 농도가 이렇게 좀 되직하게 찌개같이 됐잖아요.
0: 맞아요.
1: 이때쯤에 우리가 이제 콩가루 아까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0: 요게 오늘의 최고의 요리 비결이에요.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고소함을 더해줄.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쫙 풀어주어서.
0: 예.
1: 이게 오늘 먹어도 맛있고요. 내일 먹으면 더 맛있고.
0: 맞아요. 좀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1: 식어도 맛있어요. 예.
0: 네. 이렇게 해서 너무 해치지 않고 옆에서 이제
1: 네.
0: 풀어주듯이.
1: 옆에서 살며시 이렇게 흔들어주듯이.
0: 예.
1: 풀어주시면 되고요.
0: 선생님,
1: 네.
0: 저희가 근데 이렇게 오늘 요리를 이렇게 봤을 때
1: 네.
0: 특별히 간이 될 만한

0: 일단 재료를 안 넣었거든요.
1: 맞아요. 김치 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간을 할 수 있는 새우젓을 조금만 넣으려고 해요.
0: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네.
1: 그래서 왜 집집마다 그 김치의 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0: 기호에 따라서. 네.
1: 저는 이제 한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3명씩
0: 본인 집에서 이제 먹는
1: 맞아요.
0: 염도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너무 짜게 드시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러게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좀 빨간 파란 고추 요거만 넣으면 돼요.
0: 자, 마지막에 넣고
1: 요거는 이제 좀 예쁘라고 넣기도 하고 마지막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불을 꺼야 돼요.
0: 예, 자, 청홍고추 넣고 불 바로 끕니다.
1: 그럼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날씨는 너무 덥지만 또 이렇게 더울 때도 뜨끈한 게 좀 땡길 때가 있어요.
1: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거를 좀 드셔주셔야지 또 기운도 나잖아요.
0: 맞아요. 무엇보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지가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 이렇게 뭉쳐있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래서 위에 밥 위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요.
0: 예?
1: 다양하게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구수하면서.
0: 그러게. 근데 무엇보다 황태를 넣어서 그런지 이 감칠맛 난 향이
1: 맞아요. 그렇죠.
0: 더해졌어요.
1: 냄새나죠.
0: 예.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황태 비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황태채를 5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짜주세요. 황태채를 건져 가시를 제거하고 잘게 찢어줍니다. 김치는 송송 썰고 대파는 어슷 썬 뒤 홍고추, 풋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털어주세요. 볶은 콩가루에 황태 우린 물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미리 풀어놓아야 끓는 물에 넣었을 때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다진 마늘, 어슷 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김치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잘게 찢은 황태를 넣어 볶다가 황태 우린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콩비지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 섞은 콩가루, 새우젓을 넣어 섞은 뒤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요즘 파릇파릇 부추가 싱싱하고 가격도 정말 좋잖아요.
1: 맞아요.
0: 배부르게 비타민C 섭취할 수 있는 부추 비빔밥 재료 한번 볼까요?
1: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0: 예.
1: 부추랑 생김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밥에 양념할 초고추장하고 기름.
0: 네.
1: 그리고 이제 간장에 식초가 들어간 양념만 있으면 돼요.
0: 자, 부추와 어울리는 양념장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짭조름하게 굉장히 또 이렇게 톡 쏘는 맛도 있고
1: 맞아. 새콤?
0: 예.
1: 달콤?
0: 예.
1: 매콤?
0: 짭짤도 있고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입맛 당기는 양념장으로 밥맛까지 끌어올리는 부추 비빔밥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부추.
1: 네.
0: 자, 오늘 부추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을 건데
1: 네.
0: 요거 세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손질은.
1: 부추 따듬을 때가 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0: 예.
1: 왜냐 가닥가닥을 이걸 다 다듬으면 힘들잖아요.
0: 맞아요.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꽤 있어요.
1: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0: 네, 예,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예.
1: 여기다 이제 여기가 좀 줄기가 이제 이렇게 줄기 부분,
0: 예,
1: 그... 잎 부분이잖아요.
0: 예.
1: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0: 그다음에 잡고.
1: 예, 여기다 막 물 많은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요.
0: 예, 흐치듯이.
1: 예,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부비거나 문지르게 되면
0: 예.
1: 또 풍미가 날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흔들면 여기가 이제 둥둥둥둥 뜰 거고요.
0: 예, 저희가 이제
1: 한번 뒤집어 가지고 또 한번 이쪽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0: 예.
1: 씻어 주시면 거의 이제 싱싱한 부추 같은 경우는 다
0: 예.
1: 다듬으시는데 만약에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물른
0: 예.
1: 게 섞여 있다 이럴 때는
0: 예.
1: 낱낱이 이걸 다 파헤치면서 다듬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부추를 사오시면 빨리 뭔가를 해 드셔야 돼요.
0: 아,
1: 예.
0: 아 구매하시고 나서
1: 예.
0: 웬만하면 바로 드시는 걸
1: 맞아.
0: 추천합니다.
1: 네.
0: 이 다음은 이 부추를 한번 또 썰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네, 송송송 썰어볼까요? 예. 오늘 이제 부추 비빔밥이니까 예.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 네. 먹기 좋은 크기가 한 1-2cm? 비볐을 때 이제 수저에 뜨이기 편하니까 한 이런 정도? 예. 1-2cm 이런 정도만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2: 맞아요. 예. 저도 뭐 예전에 예.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이 양념장에 네. 간장으로 된 네. 양념장에 이 부추가 송송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향도 좋고 네. 이제 또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광희 씨가 얘기했죠. 뭐가 많다고?
2: 비타민 C가 많다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네. 이제 딱 담아놓는 거죠. 이제 담아볼게요.
0: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네. 베타카로틴도 좀 많이 들었다고.
1: 맞아요. 맞아요. 그 베타카로틴이 네.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추를 이런 푸른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네. 아주 배부르게 이 몸에 좋은 부추를 많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부추 손질이 됐고 이 다음 뭐 하면 네. 될까요?
1: 그리고는 이제 네. 김만 구우면 돼요.
0: 아 진짜로요? 네. 사실 이제 큰 재료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1: 맞아요.
0: 제가 한번 김을 구워볼까요?
1: 네, 네. 김을 구울 텐데 김을 네. 구울 때는 꼭 이렇게 두 장을 마주보고 구워주는 게 좋아요. 아. 한 장 굽는 것보다는. 두 장을 이렇게 마주보고 구워야지 예? 김 향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고 예. 더 이렇게 향긋하게 구워지거든요.
0: 예?
1: 이렇게 두 장 한번 구워볼게요.
0: 네. 사실 이제 집에 이제 김을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1: 맞아요.
0: 저희도 냉동실에서 보관하는데 그럼 눅눅하거든요.
1: 네. 눅눅하고 또 다른 냉동실의 냄새가 또 흡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구워서 네. 후라이팬을 따뜻하게 해서 구워도 되고
0: 네.
1: 그냥 이렇게 바로 직화로 예. 이걸 직화로 가죠. 이렇게
0: 약한 불에서.
1: 네, 약한 불에서. 직화로 구울 때는 이렇게 두 장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예. 약간 손에 느껴지는 게 약간 바삭하네.
0: 맞아요.
1: 그러면서
0: 속감이.
1: 색깔도 약간 녹색으로 바뀌어요.
0: 예.
1: 이제 이걸 굽고 난 다음에 부수면 네. 전국적으로 김이 흐트러지거든요.
0: 그래서 전국적으로 흐트러져요?
1: 네. 김가루가.
0: 김가루가, 예.
1: 얼굴에도 막 묻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봉지가 하나 있으면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싸먹어도 맛있잖아, 그죠?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봉지에 넣고.
0: 네, 자리 옮겨서.
1: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광인 씨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냥 네. 이 김을 부시면 전국적으로 김가루가
1: 맞아요.
0: 흩어지기 때문에.
1: 그래서 예. 이게 입구를 막고 예. 이게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0: 예.
1: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울 때 이제 잘 골고루
0: 예.
1: 이렇게 저렇게 굽다 보면 왜 중앙은 구워지는데 가장자리가 좀 덜 구워질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잘 구워주시면 이렇게 잘 부서져요.
0: 사실 이 김가루가 마지막에 네. 올라가면
1: 맞아.
0: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1: 김향이
0: 그렇죠?
1: 너무 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김 되게 좋아해요.
0: 맞아요. 이 비빔밥에는 특히 네. 잘 어울려요.
1: 그리고 부추랑은 더 잘 어울려요.
0: 그렇죠. 이렇게 최고의 조합 두 가지가 만났는데
1: 네.
0: 이렇게 김가루까지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1: 네.
0: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1: 이제는 부추를 네. 양념에 조금 이렇게 부추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볼에다가 양념 한번 섞어볼게요.
0: 자, 그럴까요?
1: 자, 우리가 이제 간장에 네. 식초가 들어간 양념이에요.
0: 예.
1: 네,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도
0: 진간장 넣고요.
1: 그 다음에 설탕도 넣고.
0: 네.
1: 다 가진 양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액젓도 조금 넣고.
0: 액젓 넣고.
1: 그 다음에 매실청도 조금 넣고.
0: 네. 화끈한 맛도 내주고.
1: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네. 매콤하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0: 네.
1: 나는 별로 안 매콤하게 먹을래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0: 과감하시고요.
1: 네. 우리는 다 넣을게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풀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깨소금. 요거는 통깨가 아니고 깨소금이에요.
0: 예?
1: 그래서 여기 꼭 깨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참기름.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섞어 놓고
0: 네.
1: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0: 근데 선생님, 네. 식초를 왜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1: 왜냐하면 그래야지 새콤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0: 아, 유지가 되는구나.
1: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었으면은.
0: 선생님, 오늘 바로 먹을 거 아니라면 이 양념장을
1: 네네.
0: 식초를 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식초만 빼고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실 때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0: 예.
1: 여기다가 다 섞을 필요는 없고요.
0: 네.
1: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여기다가 넣고 버무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0: 필요한 양만큼만.
1: 네.
0: 그리고 뒀다가?
1: 뒀다가 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 드시면 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서 이제 살살

0: 네. 네, 살살 이렇게
1: 훈내가 날 수 있으니까.
0: 왜냐하면 만약에 나는 우리 집은 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 그러면 고춧가루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 네. 지금 요런 정도면 비벼 먹기에 네. 딱 좋아요.
1: 어, 김에 그냥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밥이랑.
0: 네. 그럼 요렇게 다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담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아, 벌써요?
0: 네. 자,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혔네, 그죠?
1: 네. 네.
0: 이렇게 했으면 여기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소금 이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깨소금
1: 거의 다 좋아하죠. 뭐.
0: 어릴 때 깨소금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했었어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도 네.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초고추장인데 네. 여기 초고추장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 밥이.
1: 오.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는 왜 이렇게 병에 들었잖아, 그죠?
1: 이렇게 예.
0: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해줘도 돼요.
1: 예.
0: 네,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추를 이렇게 뺑 돌려 담는 거예요.
1: 아,
0: 이제.
1: 밥 주변으로?
0: 네. 자, 이렇게 이제 파란 게 이렇게 보이도록. 예.
1: 자, 이렇게 자, 올라갔는데.
0: 예.
1: 선생님, 또 달걀을 또 준비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예. 달걀만 올리면 되는데.
1: 예.
0: 김가루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1: 예, 주변에 있으면 또. 예.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잖아요.
0: 네. 달걀 후라이를 탁 올려볼게요.
1: 이게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
0: 달걀.
1: 예, 달걀 단백질을 또 섭취해주기 위해서 이 비빔밥에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보기도 좋고.
1: 예, 영양소를. 또,
0: 예, 단백질도 섭취하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돼버렸는데요.
1: 네.
0: 후딱.
1: 자,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부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부추 비빔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부추를 살살 흔들어가며 씻은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을 겹쳐서 앞뒤로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이렇게 김을 두 장씩 겹쳐서 구워줘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참치액젓, 매실청,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부추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밥을 담은 뒤 깨소금, 참기름, 초고추장을 얹고 가장자리에 부추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위에 김가루, 달걀 프라이를 얹으면 부추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이 감탄하는 임미자의 맛보장 100% 더위 타파 복날 레시피. 더운 여름 기운 쑥쑥 나는 특별한 보양식을 소개한다. 닭게장에 향긋한 취나물을 퐁당. 영양 만점 취나물 닭게장부터 한여름 밥상에 딱 어울리는 상큼하고 시원한 무침 반찬. 새송이 버섯과 오이가 만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오늘이 중복이라 네. 많이들 삼계탕 드실 건데요.
0: 네.
1: 좀 다른 보양식을 원한다면 닭게장만큼 걸쭉한 보양식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재료를
0: 맞아요.
1: 살펴볼까요?
0: 그래서 보통은 닭을 네. 한 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닭 가슴살 준비했고요.
1: 네.
0: 또 누린내를 없애줄 대파랑
1: 네.
0: 마늘, 통후추, 소주 준비했어요.
1: 네, 이렇게 닭고기 네. 누린내 잡아주고
0: 네.
1: 근데 선생님 네. 오늘 요리에 취나물이 중요한 재료라고 들었어요.
0: 맞아요. 취나물하고
1: 네.
0: 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1: 오, 환상의 조합이구나.
0: 네.
1: 환상의 조합. 예.
0: 그리고 또 시원한 맛을 내줄
1: 네.
0: 대파랑 버섯도 좀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매콤한 맛을 양념을 준비했어요.
1: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닭고기는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잖아요.
0: 네.
1: 취나물 닭게장이 가성비 좋은 보양식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취나물 닭게장 해볼 텐데요.
0: 네.
1: 어떤 거 먼저 손질해 볼까요?
0: 우선은 이제 오늘 닭 가슴살로 육수를 내야 돼요.
1: 오 예.
0: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삶아봐야 될 텐데.
1: 네.
0: 닭 가슴살하고 이걸 다 넣고
1: 네.
0: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이면.

0: 넣고 그다음에 통후추도 좀 넣고 예? 집에 드시고 남은 뭐 알코올 성분 소주, 청주, 예? 맥주 다 괜찮아요. 와인 이런 알코올이 들어가면 닭의 누린내를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은 센 불에 하셔가지고 예. 끓어오르면 불을 이제 좀 줄여서 예? 가슴살이니까 금방 익어요. 한 15분?
1: 자 그럼 한번 닭가슴살을 익혀볼게요.
0: 네. 뚜껑 열어볼까요?
2: 예.
0: 와 이렇게 뽀얗게 예? 우러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네? 이런 요리를 해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아니 네.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닭가슴살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빡빡하니까.
0: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예. 이제 어차피 육수를 좀 걸러야 되니까 예? 체에다가 다 전체를 또 이렇게 걸러주시면 되거든요.
1: 볼까요?
0: 네네. 이렇게 기름이 다 걸러지니까
1: 예.
0: 이렇게 이제.
1: 깔끔하게.
0: 네네.
1: 오,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왜 치킨 스톡처럼.
0: 맞아요. 네,
1: 닭육수의 향이 나요.
0: 네.
1: 자, 잘 우러졌네요.
0: 네, 잘 뽀얗죠 색깔이.
1: 예.
0: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닭 그 건져놓은 닭 가슴살을 예. 쪽쪽쪽쪽 찢으면 되고요.
1: 그럴까요? 한번 찢어볼까요?
0: 네. 네.
1: 저희는 좀 잘게 찢어봤어요 오늘은.
0: 네네. 잘게 굵게 다 괜찮아요.
1: 네.
0: 오늘 이제 맞게. 이렇게 좀 잘게 찢었는데 예. 굵게 찢으면 안 될까 괜찮아요. 그냥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1: 예.
0: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1: 자.
0: 네. 찢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놨고요.
1: 예.
0: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재료가 이거예요.
1: 시나물.
0: 예. 치를 예. 삶아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데쳐서.
1: 한번 데쳐서요.
0: 네네.
1: 사실은 이 육개장 예. 같은 거, 닭개장도
0: 예.
1: 이 건더기가 푸짐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렇죠. 원래 숙주랑
0: 맞아요.
1: 고사리 막 이런 거 들어가듯이.
0: 네네네.
1: 오늘은 대파랑
0: 치나물, 예. 버섯.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런 거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1: 소금 넣을까요?
0: 예. 조금만. 예. 자, 이렇게 물이 펄펄 끓잖아, 그죠?
1: 네.
0: 그러면 이걸 넣고 오래 데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넣었다가 건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넣었다가 건진다.
0: 네, 왜냐하면 또 오래 푹 끓여야 되니까.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넣었다 건지는 이런 정도면 되거든요.
1: 살짝
0: 여기서
1: 데치는
0: 푹 삶지 거죠. 않아요.
1: 예.
0: 자, 그다음에 또 대파를 예. 넣고 대파를 썰어서 데치는 게 아니라 예. 데치고 난 다음에 썰어야 돼.
1: 아.
0: 예.
1: 근데 선생님 한번 이렇게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따가 다 끓일 건데.
0: 끓일 건데
1: 예.
0: 이렇게 한번 데쳐주면은 서로 이렇게 양념이 잘 스며들기도 해요.
1: 오.
0: 생거에다 양념을 하는 것보다는.
1: 아, 예, 예.
0: 그래서
1: 예.
0: 한번 데쳐주고요. 만약에 데치는 게 귀찮아 그러면
1: 예.
0: 양념을 해가지고 볶을 때 오래 좀 볶아주시면 더 좋대요.
1: 아. 볶을 때 오래 볶든지 아니면
0: 네네.
1: 한번 데치든지
0: 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요리의 비결이네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요리가 예. 중간에 한 과정이 귀찮다고
1: 예?
0: 건너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상하게
1: 뭔가 맛이 부족해요. 예.
0: 뭔가 엄마가 해주는 맛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네.
0: 대파도 이렇게 데치면 이렇게 약간 또 숨이 이렇게 좀 죽거든요.
1: 네.
0: 이것도 이제 찬물에 이렇게 한번 담갔다가
1: 예.
0: 건지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1: 네.
0: 치나물을 데칠 텐데
1: 치나물을
0: 데칠 때는
1: 네.
0: 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1: 이유가요?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부는 물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얘가 색깔이 까맣게
1: 예.
0: 변하거든요.
1: 아, 색깔 차이가 나는구나.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예.
0: 푹
1: 잠길 정도로
0: 네,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푹 담궈줘요.
1: 예.
0: 네.
1: 잠기게끔
0: 네, 이렇게 그래서 숨이 뻣뻣한 치가
1: 예.
0: 숨이 푹 죽도록 이렇게 슬쩍 데쳐주시면 돼요.
1: 살짝.
0: 네네. 다듬을 때
1: 예.
0: 만약에 줄기가 너무 억세다 그런 것들은 좀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1: 초반에.
0: 네, 초반에. 자, 뻣뻣하던 게 들어가서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이 대충 한 2, 3분?
1: 아, 좀 부들부들해지도록.
0: 네, 부들부들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물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꺼내시면 돼요.
1: 오.
0: 자, 꺼내서
1: 예.
0: 찬물에 헹궈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래서
1: 예.
0: 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좀 잠깐 담궈두는 것도 괜찮아요.
1: 네.
0: 예.
1: 자, 그럼 잠깐
0: 담궈두고. 잠깐 담궈두고 나머지는 이제 썰고
1: 네.
0: 찢어볼까요?
1: 자, 한번 썰어볼게요, 그러면.
0: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대파를
1: 네.
0: 어서더서 썰었는데
1: 네.
0: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1: 네.
0: 생긴 대로 이렇게 너무 기니까
1: 예.
0: 뭐 한 이렇게 반 갈라서
1: 네.
0: 이렇게

0: 반 갈라서 이런 정도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1: 한 입에 먹기 좋은. 그렇죠?
0: 그렇죠. 보통 어서 썰었잖아. 그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반 갈라서 자, 이렇게 이런 정도 길이대로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자, 여기도. 근데 확실히 대파가 들어가면 네. 이 단맛도 나면서 국물도 시원해지고.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 그 버섯은 예. 이게 너무 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두 번?
1: 찢어주면.
0: 세 번 이렇게 이제 찢어주시면 돼요.
1: 이 버섯이 확실히 향도 좋고 씹는 식감도 좋고, 그죠?
0: 그리고 또, 씹을 때 쫄깃쫄깃한 네. 그런 고기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많이 하세요.
0: 네. 자,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준비해놨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취나물을 아까 물에 담궈놨잖아요.
1: 네.
0: 이걸 건져요. 네. 이렇게. 건져, 얘가 좀 너무 크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썰어보려고요.
1: 그럴까요?
0: 네, 먹기 좋게.
1: 근데 손으로 꼭 짜주면 되나요?
0: 네, 이렇게 꼭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1: 자,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 선생님, 만약에 오늘 네. 취나물이 없다. 그러면 네. 혹시 배추 우거지 집에
0: 맞아요.
1: 있으면.
0: 맞아요. 네.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1: 숙주도 괜찮아요?
0: 네네. 숙주 뭐 다 괜찮거든요.
1: 예.
0: 근데 오늘 이제 취나물이 우리가 저기 멸치에만 칼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1: 네.
0: 칼슘이 굉장히 많대요.
1: 취나물에요?
0: 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또 칼슘이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취나물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단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썰어서 우리가 세 개를 다 합쳐서 양념을 해야 돼요.
1: 그럴까요?
0: 예. 네.
1: 아, 미리 양념을
0: 이렇게 썰 때 향이 확 올라왔는데.
1: 맞아, 취나물의 아까, 향이.
0: 예. 네.
1: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0: 맞아. 예.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랑 여기 다 섞어볼게요.
1: 네. 네.
0: 여기 다 섞어서.
1: 그 말씀하셨던 그 취나물에 또 식감도 있어요. 그렇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예. 매운 고춧가루랑 예. 다진 파마늘, 국간장, 요건 밑간 좀 할게요. 여기 이제 국간장이에요.
1: 네.
0: 국간장, 그 다음에. 네. 다진 마늘.
1: 예.
0: 아니, 다진 파.
1: 다진 파 넣고.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
1: 네. 저희가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0: 다 있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1: 그랬더니 약간 주물주물.
0: 예, 네, 나물 무치듯이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0: 주물주물.
1: 이런 육개장 먹을 때 이 건더기 먹는 그 재미가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놨거든요.
1: 예.
0: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왜 닭 가슴살도 찢어놨잖아요.
1: 예.
0: 찢어놓은 것도 같이 여기다 해도 되는데
1: 네?
0: 이미 이제 삶아서 찢어놓은 거니까 네. 양념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네. 닭가슴살이니까 이제 소금 약간 넣고요.
1: 소금 약간 넣고?
0: 네. 소금 약간만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 넣고
1: 네.
0: 후추 약간 넣고 그다음에
1: 맛술이다.
0: 아, 맛술. 예. 어떻게 아셨어?
1: 항상 닭고기 들어갈 때 맛술이 따라 들어가요. 짝꿍처럼. 예.
0: 냄새 없애기 위해서.
1: 저랑 임시한처럼. 예. 짝꿍처럼.
0: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1: 그런가요?
0: 진짜.
1: 이렇게 해서 네.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 두면은 맛도 배지만
0: 맞아.
1: 혹시나 모를 비린내까지 누린내까지 누린내. 잡아주겠어요.
0: 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1: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는구나. 네. 간단하게.
0: 네.
1: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닭게장을 네. 한번 본격적으로 끓여볼까요?
0: 네. 자, 우선은
1: 예.
0: 예, 팬을 조금 냄비를 끓일 냄비를 좀 따뜻하게 달구고요.
1: 네.
0: 자, 우리 아까 양념에 좀 미리 좀 재워놓긴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끓여도 되는데 여기다 넣고 좀 달달달달. 볶아주면은
1: 예.
0: 별것 아니지만 또 그 과정이 들어가면은 또 맛있어요.
1: 그래요. 네. 그 양념들이 또 이 재료들을 싹 배겠어요.
0: 그리고 이거 볼 또 버리지 말고 예. 육수로 헹궈가지고 또 써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따 헹궈드릴게요.
0: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달달 볶아요.
1: 달달 볶아야죠.
0: 네.
1: 어, 진짜 맛있겠어요, 선생님. 이 건더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저 이거 좋아해요.
1: 예.
0: 왜냐하면 가슴살을 어떻게 처리하지?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0: 고민되시는 분들은 취나물이 없으면 그냥 대파하고
1: 예?
0: 이렇게만 넣고 버섯,
1: 예?
0: 뭐 얼갈이 배추 이렇게만
1: 맞아요,
0: 넣고
1: 맞아요.
0: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닭가슴살을 어떻게 육개장을 끓이냐 이제
1: 예.
0: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그죠?
1: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1: 네.
0: 꼭 뼈가 안 들어가도
1: 예.
0: 맛있게 할

0: 있어요.
1: 그러게요. 국물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서
0: 네.
1: 잘 볶아지고 있어요.
0: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얘를 볶았으면 이때 이제 닭가슴살도 같이 넣어도 돼요.
1: 이때부터.
0: 네네.
1: 사실 집에서 네. 육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0: 네.
1: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손질할 것도 많고
0: 네.
1: 일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할 맞아요. 생각하면
0: 네.
1: 근데 오늘 재료를 보면 정말 간단하고
0: 간단해요.
1: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0: 네,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닭가슴살 이용하기.
1: 예, 그다음에 뭐 채소들
0: 네.
1: 이용하면 되니까.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주셔서 이거 헹굴게요.
1: 네. 저기 집에서 하듯이
0: 스톱. 네, 이렇게 조금 헹궈서
1: 네.
0: 저희 시어머니 꼭 이렇게 헹궈서 쓰셨어요.
1: 그럼요.
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육수 다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해야 돼요.
1: 이렇게 해서
0: 네.
1: 재료들이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1: 네.
0: 불을 중불을 좀 줄이셔가지고
1: 네.
0: 이게 서로 뭉근하게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1: 오.
0: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분?
1: 25분
0: 정도는 끓여줘야지 예? 맛있어요.
1: 그럼 뚜껑을 열고 할까요?
0: 아니요. 뚜껑 닫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끓이고 나중에 간을 맞추시면 끝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재료에 맛있는 맛이 잘 배도록
0: 네.
1: 맛있게 끓여볼게요.
0: 네.
1: 야, 선생님 네. 지금 아주 그냥 이 맛있는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0: 네.
1: 20에서 25분 정도 지났어요.
0: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짜잔 짜잔.
1: 와,
0: 네, 이렇게 색깔이 좀 갔잖아, 그죠?
1: 예, 아주 진하게 됐어요.
0: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1: 네.
0: 이때도 우리 식구들이 별로 그렇게 짜게 안 드신다 그러면
1: 네.
0: 간을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1: 이미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소에.
0: 그래서 이건 이제 액젓이에요.
1: 네.
0: 액젓을 조금 해주시고.
1: 오, 더 맛있겠어요. 감칠맛
0: 네.
1: 나고.
0: 자, 그다음에 국간장이라 그래서 네. 집간장 네. 그거를 조금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1: 이때 맛보시면서 본인 집 취향에 맞게 하시면
0: 네.
1: 됩니다.
0: 이렇게 해보고 간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소금을 넣어.
1: 예.
0: 네.
1: 사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네. 뚜껑을 여셨을 때
0: 네.
1: 물론 이게 집에서 저희 간편하게 만든 닭게장이었지만
0: 네.
1: 우와, 향이 우리가 그 육게장 그 냄비 뚜껑 열었을 때 나는 그 진한 향이 확 올라와요.
0: 맞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1: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자, 그럼 이제
0: 다 끓었어요. 이제
1: 예.
0: 끓게요.
1: 이제 완전히 좀 옮겨볼까요?
0: 네.
1: 이야, 정말
0: 와, 여름에는 또 이거 한 그릇
1: 예.
0: 딱 드시면
1: 맞아요.
0: 어떤 기운도 생기잖아.
1: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요.
0: 하나 둘, 으차.
1: 자, 건더기가 푸짐해서 너무 좋네요.
0: 맞아요. 이게 또 근데기가 좀 많이 먹어야 맛있죠.
1: 맞아요.
0: 국물만
1: 맞아요.
0: 있는 것보다는
1: 이 뜨거운 거 먹을 때 땀 한 땀 한 바가지 흘렸지만
0: 네.
1: 이 몸은 아주 개운하고
0: 맞아요.
1: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뜨거운 거 드시면서 오우 시원해 그러시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몸에 좋은 취나물까지 해서
0: 네.
1: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취나물 닭게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취나물 닭게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닭가슴살, 대파, 마늘, 통후추, 소주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닭가슴살을 건지고 체에 육수를 걸러주세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느타리 버섯, 대파, 취나물 순서로 넣어 각각 데치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 더 잘 배요. 대파는 반 갈라 큼직하게 썰고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은 뒤 취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취나물, 대파, 느타리 버섯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닭가슴살에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닭가슴살,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액젓,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닭게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버섯과 오이는 색다른 조합인데요. 네. 아주 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맛도 두말할 게 없겠죠?
1: 네.
0: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오이랑 이렇게 새송이하고요. 네. 아삭함을 해줄 이렇게 그
0: 파프리카까지.
1: 파프리카. 그리고 양념도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돼요.
0: 아, 진짜 간단하네요. 네. 예. 자,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을 가진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먼저 네. 이 버섯하고 오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손질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버섯을 사오시면 예. 새송이 버섯을 밑동을 이렇게 탁 자르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길이니까 네. 한 2등분, 통으로 2등분 해서 네. 편으로 썰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젓가락 굵기 정도로 이렇게 예. 썰어주시면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오이도 똑같아요. 편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 또 젓가락 굵기로 썰으시면 되는데 오이를 썰다가 그 씨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씨 중간 부분 그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0: 씨는 제거하시고.
1: 네네.
0: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절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1: 네.
0: 자, 그럼 각각 절여볼까요?
1: 살짝만 절이면 되는데.
0: 예.
1: 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놨고요.
0: 네.
1: 근데 오이도.
0: 아, 한꺼번에.
1: 아니, 각각 해도 되지만. 예. 이제 한쪽에 넣고 같이 해도 돼요.
0: 자, 그럼 네. 그릇도 덜 두고 하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오이에다가 네. 온 소금을 이렇게 좀 뿌리고요.
0: 네.
1: 소금도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절여시는데 우리가 오늘 양념 소스에 보면은 소금 간이 하나도 없어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이거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놔두면은 이제 약간 뻣뻣한 것이 허느적허느적 이렇게 되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힘이 죽어서.
1: 그러면 물을 그냥 너무 꼭 짜지 말고 예. 약간 지긋하게 짜서
0: 네.
1: 그냥 이 소스랑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0: 아, 그냥 물을 이렇게 손으로 짜서 네. 간단하게.
1: 네.
0: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물에 헹구지 않고
1: 네.
0: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짠
1: 네.
0: 버섯과 오이가 오이. 준비됐습니다.
1: 네.
0: 확실히 아까 오이는 네. 아까랑은 좀 이게 달라요.
1: 맞아요.
0: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1: 네, 네.
0: 자, 이건 딱딱한데.
1: 네, 껍질 있는 예.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게 안 휘어지잖아요.
0: 예.
1: 이렇게 하면 딱 이 소리 예. 나는데 걔는 휘어지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한 5분?
0: 예.
1: 10분 정도만 절이면 돼요.
0: 이 식감이 굉장히 오독오독하고 좋아요.
1: 맞아요.
0: 버섯도 그렇고요, 지금. 예. 자, 오늘 그러면 무침 양념.
1: 예.
0: 드레싱을 만들어 볼까요?
1: 맞아요. 드레싱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그 깨를 갈아가지고 예. 드레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0: 예.
1: 깨를 요 통깨를 한번 갈아볼게요.
0: 아, 그럴까요?
1: 네네. 그래서 집에 깨를 이렇게 바로바로 갈아서 쓰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0: 향이 달라요, 확실히.
1: 향도 다르고.
0: 예.
1: 또 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갈아둔 것보다는
0: 예.
1: 강의실 한번 이게 돌려보실래요?
0: 와, 이 고소한 향이
1: 얼마나,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2: 예. 약간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1: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2: 맞아요.
1: 네.
2: 방앗간 향 있잖아요.
1: 맞아요. 이거 좀 더듬게 계속 갈아보실래요?
2: 그러니까 이것도 가는 과정에서
1: 네. 근데 이게 또 왜 이렇게 가는 분쇄기 이런 거 있잖아. 스탠으로 된 거 칼날. 그거보다는 또 이 방망이로 하면은
2: 예.
1: 더 왠지 더 고소해요.
2: 그러게요.
1: 예. 어우, 참 잘 갈았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아 놓은 걸 가지고
0: 예.
1: 다른 올리브랑 설탕, 식초를 넣고 섞기만 하면 돼요.
0: 자, 오늘은
1: 예.
0: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라고 했는데
1: 예.
0: 오늘 약간 무침보다는 샐러드 같은 느낌이네요. 가벼운
1: 네, 그 무침 샐러드 다 괜찮은데
0: 예.
1: 저 이거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갈았잖아요.
0: 예.
1: 여기다가 이제 설탕도 넣고 자, 그다음에 올리브를 넣고 섞어볼게요.
0: 네.
1: 식초는 맨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0: 식초는요?
1: 네, 이렇게 이제 섞어요.
0: 근데 식초는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새콤한 맛이 조금 덜 날 수 있으니까.
0: 아, 혹시나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1: 네네. 날아가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맨 나중에
0: 예.
1: 식초를. 예.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1: 예.
0: 아니, 저기에 왜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 맞아요.
0: 저희가 아까 이 재료들을
1: 예.
0: 이 절이면서
1: 예.
0: 이 물에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짭짤한 감이 돼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꼭 안 짰어요.
0: 예.
1: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0: 다 넣을까요?
1: 여기다 넣고 그것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0: 자, 저희가 5분 정도
1: 네.
0: 절여놨던 재료들
1: 네.
0: 다 넣어볼게요.
1: 네.
0: 파프리카는 언제 넣을까요?
1: 파프리카도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1: 네.
0: 자, 해서 넣었습니다.
1: 그래서 색깔은 꼭 빨간 거 아니어도 노란 파프리카도 괜찮고요.
0: 네.
1: 이렇게 색깔 세 가지 색깔 괜찮잖아, 그죠?
0: 그렇죠.

0: 저는 이제 집에 냉장고에
1: 네.
0: 마가 조금 있거든요. 마.
1: 아,
0: 넣어도 돼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오.
1: 마도 넣으시고
0: 당근도 있어요.
1: 당근 좋아요. 당근 살짝 데쳐가지고.
0: 살짝 데쳐서 너무.
1: 네, 아니면은 소금에 절여도 되고.
0: 예.
1: 네, 그래서 당근, 마다 괜찮아요.
0: 오.
1: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요.
0: 우와, 순식간에.
1: 네, 그러면 담기만 하면 돼요.
0: 자, 완성돼서 다 먹어볼까요?
1: 네.
0: 아주 고소하고 새콤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은 이런 채소들도
0: 예.
1: 많이 드시는 거 좋거든요.
0: 그러게요, 이 더운 여름에.
1: 네.
0: 자, 음식도 먹으면서 오이를 통해 수분 보충도 하고, 그렇죠?
1: 맞아요. 오이를 막한개 드시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0: 그럼요,
1: 그죠?
0: 그럼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드시라 그러면
0: 예.
1: 또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0: 무엇보다 오늘
1: 예.
0: 재료도 가볍고 칼로리도 가볍고
1: 맞아요.
0: 여름 반찬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짱이죠?
0: 예.
1: 자, 이렇게 이제.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 오이에 소금을 뿌려 5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 통깨를 갈아 깨소금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통깨를 직접 갈아 사용하면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요. 깨소금, 설탕, 올리브유, 식초를 섞은 뒤 새송이 버섯, 오이, 빨강 파프리카를 넣어 버무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요리 초보자들도 문제없이 척척! 임미자의 친절한 반찬 레시피. 밥맛을 돋우고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완소 반찬. 아삭아삭 콩나물 씹는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잡채부터 당장 팔아도 손색 없는 황금 반찬 레시피. 무조림에 멸치를 넣어 두 배 더 맛있는 지리멸 무조림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비 귀염둥이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만만하게 식탁 위에 많이 올리는 콩나물.
1: 네.
0: 자, 오늘 요리 보니까 이 콩나물 한 봉지로 일품 요리도 가능하던데. 이 콩나물 잡채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콩나물하고요.
0: 네.
1: 당면?
0: 네.
1: 부추?
0: 예.
1: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0: 아, 아주 간단하네요.
1: 네.
0: 이 잡채는요, 근데 양념도 은근 신경이 많이 쓰여요.
1: 네.
0: 이 양념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오늘 진간장에다가
0: 예.
1: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0: 예.
1: 약간 칼칼,
0: 오.
1: 그다음에 개운하게 이런 양념을 준비했어요.
0: 느끼하지 않고 칼칼하고 개운하게.
1: 네.
0: 그리고 이 잡채하면
1: 네.
0: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볶고 무치고 복잡한데요. 오늘만은 쉽고 맛있는 잡채가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콩나물 잡채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1: 자, 콩나물을
0: 예.
1: 사오셔서 만약에 콩나물이 뿌리가 너무
0: 네.
1: 길다. 그러면 약간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0: 예.
1: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0: 그렇죠.
1: 네. 또 콩나물 뿌리에 좋은 게 많잖아. 그죠?
0: 예.
1: 그래서 아주 길거나 그러지 않으면
0: 예.
1: 그냥 이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면을
0: 네.
1: 잡채니까 당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1: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불려놓은 거예요. 광희 씨 손톱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0: 네.
1: 손톱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네? 이런 정도면 다 불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요렇게, 아, 요 정도? 이렇게 끊어질 정도 살짝. 그죠?
1: 그다음에 이제 부추가 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부추는 여기 이제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면은 먹기가 불편해요.
0: 네.
1: 그래서 끝부분 요거는 이제 탁 잘라버리고,
0: 네.
1: 한몇 cm가 좋냐면은 한 3cm?
0: 3cm?
1: 네, 한 2, 3cm 요런 정도로.
0: 예.
1: 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집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딱 썰어주시면 돼요.
0: 예.
1: 자,
0: 요번 주에
1: 그래서
0: 우리 몸에 좋은 부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동안 못 드셨던 것을
0: 예.
1: 이번에 다 드시면 돼요.
0: 그러게요.
1: 네. 자, 요렇게 했고요.
0: 예.
1: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0: 잠깐만요. 지금
1: 네.
0: 잡채하는데 벌써 우리 양념 준비하는 거예요?
1: 네.
0: 아, 사실 잡채하면 뭐 재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볶아야 되는데.
1: 네.
0: 우와.
1: 오늘은 그거 있잖아요.
0: 예.
1: 팬 하나로 다 끝낸다. 그거 뭐라 그러죠?

0: 그런 말이.
1: 원팬인가?
0: 원팬.
1: 원팬.
0: 원팬 피니쉬.
1: 그렇지, 그렇지.
0: 맞나요?
1: 피니쉬.
0: 한 하나에 끝낸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 다 됐고요.
1: 네.
0: 양념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1: 네,
0: 했어요.
1: 섞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볼 하나 주시면 섞을게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이 잡채 하면서 항상 또 우리가 너무 늦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예. 늦게 하면은 많이 못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간장.
0: 네.
1: 진간장이에요.
0: 네.
1: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잡채예요.
0: 전 좋아해요.
1: 그래서 약간 예? 칼칼하면서도 반찬 같은데 왠지 반찬이 아닌 듯한.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좀 불려놓는 거죠.
0: 저는 늘 원했었거든요. 잡채가 뭔가 좀 칼칼하고
1: 네.
0: 늦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설탕도 좀 넣고
0: 예?
1: 잘 섞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굴소스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0: 예?
1: 더 맛있어요.
0: 더 감칠맛 날 것 같아요.
1: 네네. 그래서 굴소스도 좀 넣고.
0: 그리고요.
1: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도 좀 넣어야
0: 돼요. 참기름 넣고.
1: 네. 참기름은 나중에 남겨놨다가.
0: 예.
1: 나중에 마지막에.
0: 네?
1: 휙 뿌리셔도 돼요.
0: 마지막에.
1: 네. 조금 반만 넣고 남겨놨다가.
0: 예.
1: 그 다음에 요건 또 뭘 것 같아요? 아까 맞추셨는데.
0: 이거 맛술이에요.
1: 맛술이에요?
0: 네. 이 맛술은 네. 아, 콩나물 때문에 들어가나?
1: 맛술이 약간 좀 그 콩나물의 맛. 그 잘못 왜 비릿한 맛
0: 맞아요.
1: 그것도 조금 제거하기도 하고
0: 예.
1: 약간 또 저 단맛도 조금 있잖아요.
0: 맞아요.
1: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통깨는
0: 네.
1: 지금 그냥 조금만 넣고요. 마지막에
0: 네.
1: 또 뿌리는 쓰도록 할게요.
0: 마무리할 때 또.
1: 네네네. 그래서 이걸 잘 섞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필요하고
0: 예.
1: 나머지는 안 필요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조금 뿌려야 되니까 조금 주시면 더 좋고요.
0: 예.
1: 이제 한번 원팬으로 가볼까요? 제가 다 써버렸어요.
0: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을게요.
1: 네.
0: 아니 벌써 이게 잡채를 만들 준비가 끝났어요.
1: 네. 자 그러면
0: 가볼까요?
1: 네. 일로 오셔가지고
0: 본격적으로
1: 네. 맨 처음에 불린 당면을 여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0: 네.
1: 이제 불리기만 했지만 이건 이제 익혀야 되니까
0: 우와.
1: 그리고 자 콩나물.
0: 네.
1: 자 콩나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0: 아 잡채랑 같이 해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1: 네네. 우리 아까 원팬?
0: 원팬이요.
1: 원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념 아까 섞어놨잖아요.
0: 예, 이것도
1: 이걸
0: 지금
1: 여기다가 이렇게 잘 뿌리는 거예요. 이제.
0: 아 지금 잡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1: 네네. 이게 이제 끓으면서 양념이 스며들어야 되고 아까 왜 물 넣으려고 한거 이것도 물 좀. 또 여기다 헹궈가지고.
0: 아 요즘 뭐 물론 바쁘다 현대 사회 저 뭐 빨리 네. 돌아가는 사회이긴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넣고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면 또 일품 요리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을 켜볼게요.
0: 예. 지금 여러분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들 이 깨하고 참기름하고 부추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덮어야지 그 콩나물의 그 비린내 있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나가면 안 느껴지네. 그럼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콩나물
1: 네.
0: 비린내가.
1: 네.
0: 자,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1: 불은 이제 중간 불 정도가 좋겠어요. 왜냐면
0: 예?
1: 물량이 거의 조금이잖아. 반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센 불에 하면 익기도 전에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0: 예?
1: 그래서 불은 중간 불 정도 해서 뚜껑을 똑 덮고.
0: 예.
1: 콩나물은 익는데 한 2분. 2, 3분?
0: 오,
1: 그런
0: 2, 3분 사이로?
1: 네.
0: 알겠습니다. 한번 익혀볼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지금 저희가 재료를 넣은 후로
1: 네.
0: 2분 30초 정도 지났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걱정했던 그 콩나물 비릿한 향 안 나고 맛있는 네. 향만 나요.
1: 짜잔짜잔.
0: 우와!
1: 자, 이렇게 이제 됐잖아, 그죠?
0: 예, 하나도 안 타고.
1: 네.
0: 당면이 다 익었어요.
1: 당면이 다 익어줘야 돼. 이게 지금 밑에 당면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0: 예.
1: 훌훌 털어주시면 되거든요.
0: 우와.
1: 자, 이렇게 훌훌 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통깨, 참기름, 부추
0: 예.
1: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0: 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콩나물도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끔.
1: 네네.
0: 잘 익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국물이 잡채니까 국물이 하나도 바닥에 없도록
0: 네.
1: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게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자
0: 대박이에요.
1: 그러면은 곧 이제 참기름을 확 부어주실래요?
0: 네.
1: 그다음에 통깨도 확 부어주시고.
0: 다 부어요?
1: 네네. 아, 좀 많네요.
0: 네, 좀
1: 남겨주실래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부추도 넣어주세요.
0: 그럴까요?
1: 네.
0: 아, 부추는 거의
1: 다 됐어요.
0: 딱 내기 직전에. 우와.
1: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는 꼭
0: 예.
1: 숨이 많이 안 죽어도 괜찮아요.
0: 네.
1: 이 열에 의해서.

0: 저기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로 뒤적뒤적 그리고 불 끄시면 돼요.
1: 이렇게 금세 만들어질 줄이야.
0: 감기만 하면 돼요.
1: 자, 그럼 선생님 맛있는 콩나물 잡채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가겠습니다.
1: 네. 자. 와,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삭아삭한 콩나물을.
1: 야, 저희 엄마 사실 콩나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뭐 재료 뭐 이것저것 하나씩 다 뽑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 네. 지금은 또 참기름이 콩나물하고 당면을 코팅해줘서 아주 그냥 윤기가 흐르면서 고소하게.
0: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 냉동을 좀 했다가 또 먹어봤거든요.
1: 예?
0: 그래도 나쁘지는 않던데요.
1: 그리고 선생님, 네. 이렇게 반찬으로 드셨지만 밥에 올려서
0: 맞아요.
1: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덮밥같이.
1: 예.
0: 그 콩나물, 잡채, 덮밥.
1: 예.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부추가 좀 살아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미리 넣게 되면 부추가 너무 숨이 죽어서 약간 그 이렇게 좀 뭐랄까
1: 부추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는 거. 깨서 네. 이렇게 위에다 살살 한번 뿌려봐 주실래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잡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진간장, 고춧가루, 설탕, 굴소스, 참기름, 맛술,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불린 당면, 콩나물, 양념, 물을 넣어 뚜껑을 덮고 중불에 3분 정도 익혀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통깨,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부추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넣어 여열에 익히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지리멸 무조림,
0: 네.
1: 지리멸치, 무 모두 일당백하는 재료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건 그냥 밥도둑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궁금한데요. 재료를 볼까요?
0: 무를 준비했는데 요즘 같이 여름일 때는 좀 네. 파란 무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시마하고 지리멸,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 준비했어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조림, 네. 무조림의 포인트는 양념일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양념은 뭐가 들어갈까요?
0: 그래서 이렇게 멸치에 좀 약간 비린맛
1: 예.
0: 좀 제거하기 위해서 다진 생강하고 다진 마늘 그 외에 이제 양념을 준비했어요.
1: 향채소에 양대산맥,
0: 네.
1: 또 마늘과 생강을 준비하셨네요.
0: 네.
1: 자,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0: 네.
1: 먼저 오늘 무조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
1: 무가 주인공이잖아요.
0: 맞아요.
1: 무는 아까 푸른 네. 부분을 사용하셨다고요?
0: 왜냐하면 여름에는 무가 가을 무보다는 좀 약간 조직이 좀 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약간 무르죠,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파란 부분 쪽이 좀 더 단맛도 약간 더 있고 해서 네. 이걸 준비했거든요.
1: 네.
0: 이걸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제 반을 나눠서.
1: 예.
0: 자, 껍질을 조금 벗기고.
1: 선생님, 껍질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네.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껍질째 사용해도 좋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여름 무라서 제가 오늘 껍질을 벗겼는데, 양념이 좀 더 빨리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왜냐하면 껍질이 있으면 더 네. 맛은 있는데,
1: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양념이, 네. 껍질 쪽은.
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나박나박 썬다 그럴까요?
1: 나박 썰기.
0: 나박나박, 요렇게 이제 썰어보도록 할게요.
1: 근데 선생님, 무는 언제 네.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무를 언제 먹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무 좋아해요.
1: 저도 왜 무조림은, 딱히 무조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선 먹을 때 조린다거나.
0: 맞아요, 맞아요.
1: 항상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무조림은 따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서 오늘은 무가 주인공이에요.
1: 예.
0: 자, 요렇게 이제 좀 나박나박 요렇게 먹기 좋게
1: 네.
0: 썰어주시면 돼요. 자, 썰어서 이렇게 딱 담아놓고요.
1: 네.
0: 자, 요것도 너무 기니까 마늘
1: 네.
0: 좀 자르고

0: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1: 물론 이제 크기를 좀더 크게 해서 드시면
0: 네.
1: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조리하는 데좀 시간이 걸려서
0: 네, 조리인데 오래 걸려서 오늘은 이렇게 썰었는데
1: 예?
0: 원래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1: 예.
0: 조려도 맛있어요.
1: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0: 네.
1: 큼지막하게 써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0: 자, 이렇게
1: 네.
0: 썰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같이 먹어야 될 다시마도 요런
1: 네?
0: 크기로 썰라고 해요.
1: 오.
0: 그래서 다시마도 먹고
1: 예?
0: 무도 먹고.
1: 맞아요.
0: 맛있어요.
1: 아까워요.
0: 맛있어요.
1: 몸에도 좋고요. 그쵸?
0: 그래서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졸이다 보면 약간 좀 부으니까
1: 예.
0: 자를 때,
1: 작게.
0: 무보다는 좀 작게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1: 여기 한번 놓고
0: 네.
1: 잘라볼까요? 그러면 아예?
0: 네. 자, 요렇게 이제.
1: 아.
0: 요렇게. 얘가 이제 다시마가
1: 예.
0: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젖은 행주로 좀 닦아줘야 되잖아요.
1: 예.
0: 이게 닦았는데 약간 마르니까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1: 이게 분명히 커질 거예요, 물을 먹으면. 그래서
0: 맞아요.
1: 크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0: 그럼 비슷한 크기가 될
1: 네.
0: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딱 했어요.
1: 네.
0: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마랑 물 넣고 같이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1: 예, 한번
0: 네.
1: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좋아하지 않는 그 무의 특유의
0: 네.
1: 냄새 날 때, 무 특유의
0: 맞아요.
1: 냄새 날 때는 한번 삶아준다.
0: 맞아, 맞아. 자, 이렇게 무를 넣고요.
1: 아, 한번 데쳐주는 거죠?
0: 네, 데치는 거죠. 삶는 건 오래 하는 거니까. 이게 다시마도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1: 물을 넣고,
0: 네, 이렇게 넣고요. 물을 세게
1: 예.
0: 해가지고, 이게 무가 지금 하얀 색깔인데,
1: 예.
0: 익으면 무가 약간 투명해져요.
1: 맞아요.
0: 그렇게 약간 살캉하다 그럴까요?
1: 네.
0: 그런 정도로 익히는 거니까,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5분, 10분이면 될것
1: 5분,
0: 같아요.
1: 10분.
0: 네.
1: 자, 그럼 좀 익혀볼까요?
0: 예. 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
1: 네.
0: 요것만 하는 거 지리멸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1: 네.
0: 지리멸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볶아서 쓰면은 더
1: 네.
0: 고소해요.
1: 그렇죠. 더
0: 그래서,
1: 깔끔하겠죠?
0: 요것도 한번 볶아볼까요?
1: 옆에서 한번 볶아보죠.
0: 기름 두르지 않고 요걸 넣고.
1: 맞아요. 이거 지리멸은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눅눅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도록 하고요.
1: 네. 사실 이 지리멸도
0: 예. 네.
1: 반찬으로는 정말 최고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요것만 따로 하는데 오늘은 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게 되면은
1: 네.
0: 자, 애들은 또 이렇게 그 멸치만 먹으라면 잘안 먹잖아요.
1: 맞아요. 끼워 넣어야 돼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밥 비벼
1: 그렇죠.
0: 먹는
1: 맞아요. 이
0: 것도.
1: 조림은.
0: 네. 자, 여기 지금 약간 노릇노릇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1: 예.
0: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아까는 누글누글했었는데,
1: 이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1: 자,
0: 다시 여기다 담아볼게요.
1: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자, 담아볼게요.
0: 자, 여기다가. 자, 유리볼로 슉 고린 시켜야 되는데, 옆으로 저꽝 날아갈게. 두 마리가 이탈했어요. 자,
1: 이렇게
0: 네.
1: 지리멸을 볶아봤습니다.
0: 네.
1: 이 다음에는
0: 네.
1: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되나요?
0: 네.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예. 자, 또이 조림은
0: 네.
1: 양념장이 제일 중요하죠.
0: 맞아요. 이렇게. 간장,
1: 네.
0: 그 다음에 굴소스.
1: 굴소스.
0: 조림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조림장도 시중에 많이 또 조림 간장을 팔기도 하는데,
1: 네.
0: 다진 마늘도 넣고,
1: 만 넣고.
0: 네, 다진 생강이 들어갔어요.
1: 야, 사실 생강에
0: 네.
1: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 향도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0: 그리고 물엿하고 참기름, 통깨는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1: 마지막에?
0: 예. 네.
1: 이거 마지막에 넣는 이유 있나요?
0: 왜냐면 여름 무가 가을보다는 좀 단맛이 덜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무를 가을 무 같은 느낌이
1: 아,
0: 들도록.
1: 조림은
0: 예.
1: 또 달큰한 맛이 살짝 있어야
0: 네. 예. 네.
1: 돼요.
0: 그리고 또 윤기도 좀 나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윤기도 내고 맛도 올리고.
1: 네.
0: 그래서 요 양념을 이렇게 잘 섞었어요.
1: 자.
0: 그리고 이제 무를 익히고 있는데 무가 살캉한지 한번 가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무가 살캉해서, 우와! 진짜
0: 우와. 네,
1: 투명해졌어요.
0: 투명해졌잖아, 그죠?
1: 예.
0: 요렇게 투명해지면은
1: 예?
0: 이때 이제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1: 이때.
0: 네. 이때 이제 양념장 요걸 섞어놓은 걸 넣고 또

0: 이걸 이제 헹궈야지, 그죠? 알뜰하게.
1: 그리고 다시마에서도 우리 맛있는 맛도 나오고 불어나와서 향도 좋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다시마 크면은 예. 걔는 이제 제외시키고 먹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썰면은 또 같이 집어 드시게 되니까 또 다시마가 쫄깃쫄깃해요.
1: 씹는 식감도 좋고요.
0: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양념이 스며들도록 졸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가 약간 하얀 색깔이잖아요.
1: 그쵸.
0: 이 양념이 들어가서 약간 갈색?
1: 갈색.
0: 네, 갈색 정도가 되도록 예? 요거를 이제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1: 아, 이거 뚜껑을 열고 졸이나요?
0: 아니요, 뚜껑을 좀 닫으면 빨리 졸여지니까. 오. 하고 이제 멸치는 예.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1: 이것도요?
0: 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같이 넣고 졸이면 멸치도 약간 짠맛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염분기를 갖고
0: 그래서
1: 있어요.
0: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짭조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에 넣고 이제 섞어주는 정도로만 어, 해도 괜찮아요.
1: 좀 식감도 살리고자.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두면은 양념이 네. 잘 뵐까요? 잘 졸여질까요?
0: 이렇게 하면은
1: 지금 이 정도 양이면
0: 제 생각엔 한 10분?
1: 10분 정도?
0: 10분이나 15분 뭐 화력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지만 예? 한 10분, 15분 정도면 네. 어,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또 색깔이 조금 들라 그러네, 그죠?
1: 예. 네. 자,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졸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0: 색깔이 약간 무가 하였는데. 예. 지금 약간 갈색이 됐잖아요.
1: 맞아요.
0: 아, 이 정도면 다 됐구나 생각하시고. 예? 밑에 약간 물이 있더라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간 재료가 있죠. 멸치 이때 넣어야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물엿이 이때 또 들어가야 돼요.
1: 맞아요. 단맛도 내주고
0: 윤기도 나고.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할 때는 꼭 센 불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요.
0: 네, 그다음에 참기름 휙. 네.
1: 예.
0: 자 그래서 뒤적뒤적해서 이제 여기서 윤기도 내주면서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조림의 비주얼에 점점 갖춰가는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일단은. 그냥 조림할 때보다 더 이 뭔가 육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네. 미국물에 네. 다시마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지리 멸치도
0: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육수 낼 때 들어간 재료들이 그쵸? 들어가서 조림이 됐네요.
1: 그래서 감칠맛 나는 향하고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0: 네.
1: 정말 밥 비벼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덮밥처럼. 그렇죠?
0: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청양고추 예. 요거 이제 넣고요. 조림은 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그럼 촉촉하게.
0: 어, 볶음은 물이 없어야 되지만 요거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통깨를 조금 이렇게 뿌리고
1: 네.
0: 끝이에요.
1: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0: 네, 이제 불 끄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갈게요.
1: 아, 정말 무조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냉장고요. 무가 막 굴러다니네.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은
1: 예.
0: 그냥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조금 남아요. 항상 무가. 그렇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네.
0: 빨간 고추는 또 위에 올리면 좀 더 예쁘잖아요.
1: 그럼요.
0: 파란 것도 하나 올리고
1: 예. 야, 선생님, 이렇게 따끈한 네. 밥 위에 양념이 쏙쏙 뺀 이 무를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재료로
1: 네.
0: 하나가 또 한 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1: 그럼 너무 행복하죠.
0: 네.
1: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지리멸 무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껍질을 벗긴 뒤 나박 썰고 다시마는 잘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무, 다시마, 물을 넣고 센 불에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달군 팬에 지리 멸치를 넣어 볶아줍니다. 진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에 양념을 넣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에 지리 멸치, 물엿,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지리 멸치는 짠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송송 썬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됩니다. 여름철 힘 불끈 솟게 만들어주는

0: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보양 한상.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맛을 찾는다면 정답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개운한 국물 한 숟가락에 속이 확 풀리는 든든한 장국밥부터 가지의 변신은 끝이 없다. 된장과 만나도 찰떡궁합. 한국인 입맛 저격한 인기 만점 가지 된장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찰떡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뜨끈한 국물에 꼬들꼬들한 밥을 말면 네. 그만한 별미가 또 없습니다.
2: 맞아요.
1: 자, 푹 끓여진 진한 맛이 좋은 장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오늘 이제 고기 육수, 이제 사태를 이용한 고기 육수를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1: 오, 구수하겠는데요?
2: 네, 다시마하고 예. 또 이렇게 냄새 좀 없애는 통후추, 이렇게 건고추 예. 이런 걸 넣고 육수를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국밥은 진한 국물도 좋지만 같이 네. 먹는 재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2: 그래서 오늘 예. 고사리, 콩나물, 예. 도라지를 준비했어요.
1: 또 여기 밥까지 네. 아주 푸짐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2: 네.
1: 선생님, 이 국밥은 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맞아요. 어떤 걸 쓰시나요?
2: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색이 탁해지면 안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국간장하고 예. 이제 이렇게 맑은 액젓,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 자, 국간장과 참치 액젓.
2: 네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 장국밥 한 그릇 들이키면 몸도 개운해지고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끈하고 푸짐한 장국밥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2: 오늘 장국밥에 네. 육수가 좀 중요해요. 아까 사태 육수를 끓이기로 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되는 게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 예. 육수를 끓이러 갈까요?
1: 그럴까요?
2: 네.
1: 이제 국밥이니까.
2: 맞아요.
1: 국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사태를 네. 한 이런 정도 크기면 물에다가 좀 한 3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핏물을 네. 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그럼 만약에 소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 소량일 때는 키친타올에 이제 톡톡톡톡 해서 핏물을 빼면 되고요.
1: 일단 네. 핏물을 제거했고요.
2: 네, 그래서 이걸 예. 이제 여기다 넣고요.
1: 예.
2: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파도 넣고 예. 무도 넣고
1: 네.
2: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요. 이렇게 고기 누린내를 좀 없애야 되니까.
1: 예.
2: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다시마도 좀 있어요.
1: 예.
2: 다시마도 여기 넣기 좀 크면은
1: 예.
2: 반 부러뜨릴까요?
1: 그럴까요?
2: 이렇게 이게 좀 찢어도 돼요.
1: 푸짐하게 네. 아주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2: 네. 자, 이렇게 넣고
1: 예.
2: 그다음에 이게 또 마른 고추가 들어가면
1: 네.
2: 칼칼하면서도 냄새가 덜 나고요.
1: 건고추 넣고 통고추 넣고
2: 그냥 이건 뭐냐 하면은 소주예요.
1: 예, 소주.
2: 네, 소주 넣고 냄새 예. 좀 없애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넉넉하게
1: 네.
2: 자, 이렇게 넣고
1: 불량의 물.
2: 네, 육수가 오늘 또 필요하니 맛있어야 되니까
1: 예.
2: 찬물부터 제가 끓이도록 하려고요.
1: 자,
2: 불을 자 이렇게 센 불에서
1: 예.
2: 끓여야 되는데
1: 네.
2: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무가 이제 한 5분 내지 10분이 지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 무는 건져내서 또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1: 네.
2: 무랑 다시마는 건져내려고요. 네.
1: 그러면 맛있는 맛이 우러나는 동안
2: 네.
1: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볼까요?
2: 네네네. 자. 그럴게요.
1: 자, 일단은 저는 이 국밥같이
2: 네.
1: 그다음에 육개장 먹을 때도 이 들어가는 재료들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2: 맞아요.
1: 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건더기가.
2: 네, 네, 네.
1: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랑
2: 네.
1: 콩나물이랑 이거는 뭐예요?
2: 도라지가 들어간 좀 신기하죠?
1: 네, 맞아요.
2: 이 장국밥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나물이랑
1: 예?
2: 고기, 뭐 탕국 이런 거 막 남잖아요.
1: 맞아요.
2: 그걸 섞어서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예전부터 그렇게 먹었구나.
2: 네네. 그래서 이 나물들이 많은데
1: 예.
2: 이제 도라지를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야 되거든요. 약간 쓴맛을 빼야 되니까.
1: 그럴까요?
2: 그래서 여기다 넣고
1: 예.
2: 소금을 약간 넣고 조물조물 해보도록 할게요.
1: 얼마큼 더 넣을까요?
2: 네, 제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넣어보세요.
1: 네.
2: 네. 여기 좀 말랐으니까
1: 예.
2: 물을 조금만 넣고, 자, 아이고, 쏠이에요.
1: 네.
2: 그래서 네. 이거를 조물조물 하면은,
1: 네.
2: 쓴맛도 빠지면서 그 도라지에 약간 좀 뻣뻣한 게 부들부들해지기도 해요.
1: 맞아요. 항상 이제 재료를 절이고 나면,
2: 네.
1: 그 기본적으로 좀 빳빳하던 게 부들부들하게 되잖아요.
2: 네네네. 네, 네.

0: 쫙쫙 빠지면서.
1: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저기에 장국밥에도 도라지가 들어가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나 네. 나물을 드시고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 안 먹네 그러면 이렇게 국을 끓여 드셔요.
0: 어 맞아요. 그리고 이 도라지도 향도 좋고 네. 식감도 좋기 때문에
1: 요즘 또 요럴 때는 이런 도라지를 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0: 그렇죠. 네. 어, 좋으니까.
1: 그러면은 이걸 이제 헹궈서 쓰시면 되고요. 네.
0: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네. 옆에 네. 맛있는 육수가 네. 지금 부르르 끓고 있어요.
1: 한번 가볼까요?
0: 자,
1: 자. 이게 막 끓어요. 네. 왜냐하면 무만 왜 건져내냐 하면은 무를 조금 약간 삶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2: 예.
1: 그래서 이거 살캉하게 된 거를 썰어서 나중에 장국에 또 사용해야 되고요.
2: 오, 맛있죠.
1: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예. 이제 건져내고 나머지는 이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2: 예.
1: 이거는 그냥 계속 끓여서
2: 그렇죠.
1: 고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쑥 들어갈 정도로 한 30분은
2: 익혀야겠죠.
1: 네, 익혀줘야 되고요.
0: 네. 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는데. 네. 한 20분 정도 네네. 더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맞나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건져내고니까 20분? 25분이
0: 예.
1: 맞네요.
0: 예.
1: 네.
0: 자, 찔러서 쑥 들어갈 정도로 네네. 익혀볼게요.
1: 네. 자, 그러면 그 다시마는 필요 없는데 무는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0: 아, 뭐.
1: 무는 주시겠어요?
0: 자, 무만 한번 네. 썰어볼까요?
1: 자, 무를 예. 어, 나박나박 썰어야 돼요.
0: 나박나박.
1: 장국밥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살캉하지만 안까지는 아니건 요런 정도 지금 딱 좋거든요.
0: 맞아요.
1: 예. 네.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특유의, 무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 향도 있고요.
1: 네네. 그래서 나박나박인데 제가 좀 자르기를 좀 잘 못 잘랐네. 그죠?
0: 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이제 취향에 따라, 그쵸?
1: 뭘 잘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0: 한입 크기로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1: 약간 도톰하게 무는 썰어주는 게 좋아요.
0: 예.
1: 고기는 얇게 썰어야 되지만
0: 아무래도 물러서 부서질 네. 수 있으니
1: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도톰하게
0: 네. 확실히 네. 이런 무는 네. 음식에 들어가면 약간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어떨 때는 뜨끈한 걸 이렇게 먹어갖고 네. 땀을 쫙 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1: 그것을 이열
0: 치열.
1: 치열.
0: 예, 맞아요.
1: 덥다고 예. 계속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안 돼요.
0: 맞아요. 속이 너무 차갑게 되고.
1: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따뜻한 걸 먹고 땀도 흘려주어야 되거든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자, 저희가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하는 동안
1: 네.
0: 옆에 예. 우리 사태를 끓였던
1: 네.
0: 재료들이 자, 그 사태가 예. 다 익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1: 한번 찔러볼게요.
2: 예.
1: 자. 이렇게 고기가 보이잖아, 그죠?
2: 예. 자, 한번 건져있을 때 한번 찔러주세요.
1: 네.
2: 자,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1: 자, 자
2: 익었는지 과연.
1: 쑥 들어가네, 오! 그죠?
2: 예.
1: 그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2: 오.
1: 그러면 이제 고기는 썰어서 사용을 하고 이 예. 국물은 식혀서 이제 육수로 사용하면 돼요.
2: 그럴까요? 그럼 이제 고기를 예. 먼저 덜어놓고
1: 네.
2: 육수를 한번 건져볼게요.
1: 네, 불을 끌게요.
0: 예. 여기 걸러볼게요.
1: 자, 볼게요.
2: 네.
1: 원래 이제 완전히 식힌 다음에
2: 예.
1: 얘를 이제 걸러주어야지 기름이 쫙 이렇게 빠져서 더 깔끔하게
2: 예.
1: 육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2: 이거 보세요. 국물 진한 것도 보세요.
1: 네.
0: 아, 세상에 이렇게 고기까지
1: 네.
0: 다 준비가 됐습니다.
1: 이제 고기는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썰어야 되니까
0: 예.
1: 썰어볼게요.
0: 썰어볼까요?
1: 네. 자, 요거를. 자.
0: 야, 사태 부위 사실은 왜 삼겹살을 아니 그 육개장 할 때도 사태 부위를 사용한다고 네. 하잖아요.
1: 네.
0: 확실히 이런 국에는 사태 네. 부위가 잘 어울리나 봐요.
1: 맞아요. 너무 두꺼우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0: 이 사태 부위가 그렇게 또 씹는 식감도 좋다 그러고
1: 맞아요.
0: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쫄깃쫄깃한 맛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지금 사태가 여기 보면 막 줄 있잖아, 그죠?
0: 예.
1: 네. 그래서 얇게.
2: 예,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그죠?
1: 맞아요.
2: 다른 부위랑은 좀 씹는 식감이 달라요.
1: 쫄깃하죠. 그리고 뭐 양지나 국거리로 해도 되는데
0: 네.
1: 오늘은 이제 사태를 준비했어요.
0: 아, 진짜. 고기의 양이 뭐 대단하게 많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썰어 놓으니까
1: 네.
0: 꽤 돼요.
1: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조금 끓이면
0: 예.
1: 그 저기 맛이 조금 이렇게 충분히 덜 우러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끓여 놨다가
0: 예.
1: 제가 한 1인분씩 냉동을 해 놨다가
0: 아, 소분해서
1: 네, 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0: 때, 이제 냄비에다 그걸 끓이는 거예요.
1: 네.
0: 끓이다가 밥을 거기다 말아.
1: 예.
0: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1: 아, 오늘 이렇게 만드는 장국밥을
0: 예.
1: 소분해서 냉동했다가
0: 네.
1: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더
0: 그렇죠,
1: 맛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매번 이걸 끓이기는
1: 아,
0: 힘들잖아.
1: 그렇죠.
0: 그렇죠?
1: 한 번에 많이 끓였다가, 그렇죠?
0: 네.
1: 넉넉하게 끓여서.
0: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썰었거든요.
1: 요거 다 버무리신다고요?
0: 오늘은 전부 다 같이 버무려야 되니까
1: 아,
0: 좀
1: 그러면,
0: 큰 냄비에
1: 예.
0: 큰 볼을 주시면 고기도 들어가고 이제 밑간을 하는 거죠.
1: 아,
0: 예.
1: 저,
0: 그래서
1: 네.
0: 이제 무도
1: 네.
0: 여기다 이렇게 넣고
1: 무도 넣고.
0: 모든 나물을 다 넣는 거예요, 이제.
1: 네.
0: 자, 이것도 여기 넣고.
1: 고사리도 넣고.
0: 그다음에 도라지 아까 소금으로 조물조물 헹거
1: 네.
0: 물에다가 한번 살짝 헹궜어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것도 넣고.
1: 네.
0: 콩나물도 살짝 삶아 놓은 거 넣고.
1: 네.
0: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이렇게 막 나물들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국간장. 네,
1: 국간장.
0: 진간장
1: 예.
0: 말고. 그래서 이걸
1: 아,
0: 넣고.
1: 네.
0: 그다음에 다진 파마늘 또 넣고.
1: 파마늘 넣고요.
0: 네.
1: 네.
0: 후추도 넣고,
1: 후추 넣고.
0: 네, 그다음에 깨소금도 넣고,
1: 네.
0: 참기름도 넣고,
1: 참기름 넣고.
0: 나머지 액젓이랑 그다음에 또 이거 저기 소금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1: 네.
0: 간을 부족하면 그때 간을 하도록
1: 예.
0: 할게요.
1: 자.
0: 자, 이렇게 이제
1: 네.
0: 이렇게 섞어가지고.
1: 이렇게 양념을 저희가 미리
0: 예.
1: 밑간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섞은 걸
1: 예.
0: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1: 자,
0: 한번 끓여볼까요?
1: 준비됐습니다.
0: 네.
1: 밑간까지 완벽하게 했고, 저희가 아까 사태로
0: 네,
1: 맛있는,
0: 육수도 내놨어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고
1: 예.
0: 바로 물을 붓고 육수를 붓고 끓여도 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한번 볶고 싶어요.
1: 오.
0: 살살살살 볶다가
1: 네.
0: 하려고요. 자, 요거는 또 양념을 닦아서 쓸게요.
1: 예.
0: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들들 볶는 거예요.
1: 예.
0: 아까 양념을 해놓은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얘를 이렇게 좀 볶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육수를 여기다 좀 헹굴게요.
1: 가요. 아직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0: 그래서 스톱 해서 요거를 양념 헹궈 볼을 이렇게 좀 헹궈서
1: 예.
0: 이제 나중에 부을게요.
1: 예.
0: 불을 이제 세게 해서 볶다가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붓게 육수를 자, 그다음에 저 나머지 육수도 다 붓고요. 부어주세요.
1: 네. 확실히 국물이 충분하네요,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불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불을 좀 줄여, 중불에서. 중불에서 이게 서로 잘 어우러지고 맛있는 맛이 나려면 적어도 한 25분, 30분 정도는
1: 맞아요.
0: 끓여야 맛있어요.
1: 이 들어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또 부드럽게 씹혀야
0: 네네.
1: 잘 익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잘 됐다는 생각이
0: 네네.
1: 들죠?
0: 네.
1: 제가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정말 맛있는 향이
0: 네.
1: 확 퍼지고 있는데
0: 네.
1: 지금 한 25분에 30분 정도 저희가 아주
0: 네네.
1: 진득감치 한번 끓여봤어요.
0: 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1: 예?
0: 우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네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였더니
1: 네.
0: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죠.
1: 아, 예. 딱 씹었을 때
0: 예.
1: 이 재료들이 부드럽게 씹힐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족한 간을 좀 해야 되는데
1: 네.
0: 우선 이제 국간장,
1: 네.
0: 밑간을 좀 하긴 했지만 국간장을 이제 넣고 간을 조금만
1: 예.
0: 더 해주고요.
1: 이때 맛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0: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액젓도 조금 넣고,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금 간은 이제 이걸
1: 부족한
0: 한번 간을 보시고 소금 간을 얼마나 넣을지 이제 간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요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선생님, 저희가
0: 네.
1: 넉넉하게 오래 끓였기 때문에 맛도
0: 네.
1: 깊고 구수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 정도 끓였으면 이제 된 건가요?
0: 다 됐어요.
1: 아,
0: 네.
1: 세상에. 자, 이제
0: 이제
1: 한번.
0: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예.
0: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육개장 같이 빨간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예.
0: 얘는 이제 약간 요런 밝은 색깔이에요.
1: 예. 담백하고, 그쵸?
0: 이게 장국밥이니까 밥을 요렇게 좀 담고, 자, 이렇게 이제.
1: 선생님.

0: 정직스러운 장국밥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장국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핏물 뺀 소고기, 대파, 무, 마늘, 다시마, 건고추, 통후추, 소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물을 넣은 뒤 주물러 씻어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무, 다시마를 건지고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무는 도톰하게 나박 썰어주세요. 소고기를 건진 뒤 체에 육수를 걸러줍니다. 이때 육수를 식힌 뒤 걸으면 더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소고기는 얇게 편 썰어주세요. 소고기, 무, 고사리, 도라지, 삶은 콩나물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냄비에 양념한 재료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젓,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장국을 부으면 장국밥이 완성됩니다.
0: 초간단 여름 반찬, 가지 된장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가지 오늘 하나면 충분해요.
0: 네, 가지 하나.
2: 네,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나는 파프리카 조금 준비했고요. 네. 오늘은 된장으로, 네. 된장 양념을 할 건데, 네. 된장도 중요하지만 된장에 유자청을 조금 넣었어요.
0: 오, 네.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짭조름하고 구수해서 입맛 돋우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2: 네.
0: 자, 선생님께서 이 가지랑 파프리카는 네. 미리 썰어주셨어요.
2: 가지를 써실 때는 예. 반 갈르셔가지고 네. 약간 어슷어슷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0: 도톰하게.
2: 예, 요렇게 썰어주시면 좋고요. 예. 파프리카는 뭐 아무렇게나 괜찮은데 아무래도 요거랑 어울리려면 이제 이렇게 삼각 썰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놨고. 네. 자, 양념을 된장이 그 염도도 조금 줄이고 해서 네. 물에다가 네. 여기 된장을 좀 이렇게 섞어요. 자.
0: 사실은 이런 볶음 네. 같은 거 할 때, 네. 물론 고추장 양념, 그 다음에 뭐 간장하고 고춧가루로 네. 많이 하지만, 네. 이럴 때 된장으로 한번 볶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2: 왠지 그 가지에 된장이랑 볶으면 간장 소금으로 한 것보다도 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된장을 요리했을 때 더 구수한 네.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자청을 넣고 섞어보도록 네. 할게요.
0: 아니, 이 유자청하고 된장이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막상 해놓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어차피 유자청도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2: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섞어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불로 가서 가지를 볶으면서 나머지 줄줄 넣으면 되거든요.
0: 아, 조리를 하면서?
2: 네네네. 네.
0: 사실 이제 날이 더울 때는 네. 반찬 걱정을 하기도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0: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네.
2: 간단해야 돼요. 불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0: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네. 들어가는 이 가지랑 파프리카가 네.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재료들이에요.
2: 맞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식재료예요.
0: 네.
2: 자, 이제 팬이 따뜻해지면 네.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요.
0: 올리브유 넣고.
2: 자, 여기 넣고 스푼 하나 주시면.
0: 네.
2: 이렇게 넣고 네. 이제 향을 파 다진 마늘 파를 향을 조금 내려고요.
0: 다진 파 마늘 향을.
2: 네네네. 이렇게 자 이렇게 향을
0: 네.
2: 파 향 마늘 향을 좀 파기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2: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0: 아 벌써 좋은 향이 나네요 선생님.
2: 네.
0: 이 파 마늘 향은 요리에 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요 가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0: 근데 사실 이제 가지에서도 수분이 많아가지고, 네. 볶음은 네. 수분이 덜 나와야 네. 좀 맛있잖아요.
2: 그래서 요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은, 오. 맛도 있으면서도 기름, 물이 그렇게 수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0: 오, 진짜 향긋하네요, 선생님.
2: 그죠?
0: 예.
2: 보통 저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가지를 밥 위에 쪄주셨어요.
0: 예.
2: 근데 뭐 밥도 보라색? 가지도 흐물흐물 해가지고 예. 제가 예. 사실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사실 선생님 이렇게 예.

0: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다들 선생님이 가지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럼요, 전 어렸을 때부터 가지를 좋아했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1: 그런데 이렇게 해 먹으니까 네. 또 다른 느낌이 나서.
0: 그렇죠.
1: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저는 또 이게 좋더라고요. 쪄서 먹는 것보다는.
0: 오히려 푸릇한 색감도 있고, 네. 보라색도 더욱더 예쁘고, 색감도. 그렇죠.
1: 네. 자, 이렇게 이제 볶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된장 양념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0: 팬 다른 쪽에 다른 네. 팬에
1: 자, 싹싹 긁어서 자, 그러면 이제 된장을 한번 볶는 느낌이 들잖아요.
0: 따로요, 예. 네, 섞이기
1: 네,
0: 전에.
1: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섞어주면 돼요.
0: 근데 이 과정은 왜 필요한 네. 거예요?
1: 왜냐하면 된장을 좀 볶아주면 훨씬 더 맛이 깊거든요.
0: 약간 풍내도 날아가나요?
1: 그 염도도 조금 날아가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좀 한쪽에 자글자글 좀 졸이는 거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섞어주는 게 더 좋아요.
0: 그래서 그랬는지 네. 이 된장의 고소한 향하고 네. 유자청의 향긋한 향이 잘 섞였어요.
1: 유자향이 확 올라오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히다가
0: 예. 양념이 들어간 후로는 많이 익히진 않죠?
1: 많이 안 해도 돼요.
0: 불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불세기는 제가 중불 정도 했어요.
0: 중불 정도?
1: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들어간 거
0: 예.
1: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0: 예.
1: 그 다음에 깨소금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0: 깨소금이요?
1: 네, 여기다 이제 확 구워주시고
0: 다 넣어요?
1: 다 넣어주세요.
0: 고소하게 네. 먹겠네요.
1: 깨소금 좋아해요.
0: 저도 좋아해요.
1: 자, 이런 이제 다 됐거든요.
0: 예?
1: 밤께만 하면 돼요.
0: 자, 옮겨볼까요?
1: 네.
0: 구수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유자의 향긋한 향도 나면서
1: 네.
0: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1: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맛.
0: 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1: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1: 자, 이렇게. 그쵸.
0: 그리고 네. 이 된장 양념이 잘 네. 가지에 엉겨가지고.
1: 네.
0: 정말 볶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분 없이.
1: 맞아요. 이렇게 우와. 하고 빨간 홍고추 저기 파프리카도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0: 예.
1: 다 됐어요.
0: 자.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된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 된장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된장, 유자청을 넣어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기름으로 가지를 코팅해주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팬 가장자리에 된장 양념을 넣어 볶다가 가지와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에 빨간 파프리카, 깨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가지 된장볶음이 완성됩니다. 군침 도는 비주얼에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 특별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땐 폼나는 이색 수제비.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즐기는 단호박 수제비부터 오도독 오도독 씹는 맛이 즐거운 매력 만점 볶음 반찬. 별미 식재료 궁채에 들깨의 고소함을 더한 궁채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초유비의 해피바이러스 광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0: 네. 선생님,
1: 네.
0: 이 후루룩 먹는 면에 비해
1: 네.
0: 수제비는 이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데요.
1: 네.
0: 오늘은 특히나 더 빛깔이 고운 단호박 수제비예요.
1: 네.
0: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반죽을 할 때 단호박을 넣고요.
0: 네.
1: 그다음에 좀 쫀득하게 하기 위해서
0: 네.
1: 녹말하고 또 물 넣고 반죽을 할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좀
0: 고명으로 들어갈 것들은
1: 네네, 감자.
0: 네.
1: 껍질 있는 단호박이 들어가 주어야 돼요.
0: 껍질 있는 단호박.
1: 네.
0: 대파까지 준비가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선생님,
1: 네.
0: 이 수제비는 시원한 국물 맛이 관건인데요.
1: 네.
0: 육수는 어떤 걸로 내나요?
1: 멸치 다시마 육수예요.
0: 멸치 다시마 육수.
1: 네.
0: 자, 이 단호박을 넣어서 색도 예쁘고 영양도 두 배일 것 같은데요. 자, 한 그릇으로 영양 보충하는 단호박 수제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선생님 색감이 네. 예쁜 단호박수 대비 네. 만들어 볼 텐데요.
1: 반죽을 해볼까요?
0: 예.
1: 볼 하나 주시면.
0: 네.
1: 자, 여기다가 이제 네. 밀가루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0: 네.
1: 밀가루는 한 2인분이면은 한 컵? 예. 한 반 정도?
0: 한 컵 반 정도. 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녹말도 네. 좀 넣을게요. 녹말.
0: 네. 녹말가루를 넣으시고 네네. 뭔가 이렇게 조금 쫀쫀해질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맛이 느껴질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소금도 넣고
0: 예, 밀간을 하는 거죠.
1: 이 단호박도 넣고 오일을 조금 넣으려고요.
0: 오일?
1: 식용유.
0: 예, 이거 넣는 이유가 뭔가요?
1: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그런 맛.
0: 오, 맞아요. 네.
1: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호박을 넣고
0: 예.
1: 부족한 거는 물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단호박은 껍질을 네. 벗기고 이렇게 쪘어요. 찜기에는 한 15분.
0: 맞아요.
1: 그다음에 그렇게 또 아, 찜기가 없네 그러면
0: 전자레인지에
1: 봉지에다가 물을 조금 넣거나 예. 접시에 물을 조금 넣고 한 5분, 10분 돌리면은 예. 이렇게 무르게 익혀지거든요.
0: 중간중간 전자레인지 할 때는 예. 뭐 열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찔러보시면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찔러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0: 저도 단호박 예전에 네. 많이 먹었었거든요.
1: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수제비에 드시지만 그냥 네.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달큰한 게 맛있고 몸에 네.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1: 맞아요. 다이어트도 좋고 색깔도 일단은 저기 예쁘니까 예. 더 자꾸 먹게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 몸에
0: 예?
1: 부기를 또 빼는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0: 저 많이 먹었잖아요. 2년 동안 먹었잖아요.
1: 아, 그랬어요?
0: 예. 확 빠져요, 부기가.
1: 그래서 너무 예. 날씬해지신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안 섞이는 것 같으니까
0: 예?
1: 물도 한번 이제 넣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볼게요.
0: 네.
1: 자, 만약 물은요,
0: 예?
1: 이렇게 섞다 보니까 좀 되직하네.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반죽이
0: 예.
1: 왜 그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떼내는 그런 수제비 반죽이 아니고
0: 예.
1: 좀 이렇게 수저로 뜨는 반죽이에요.
0: 수저로 뜨는 반죽이요?
1: 네네네.
0: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착취돼가지고 예. 쫀득쫀득하게 맞아요. 뜯어서 넣는데 오늘은 예. 수저로 떠서 넣는 숟갈로 떠서 넣는.
1: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넣어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넣어도 괜찮으니까.
0: 예? 선생님 색감이 진짜 예뻐요 지금.
1: 점점 노랗게 이제 색깔이 나오죠. 이제 예. 호박이 밀가루랑 섞이니까
0: 예.
1: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 점점 나오는데
0: 네.
1: 조금 있으면 더 노래져요.
0: 하다 보면요.
1: 네네. 보통은 한 냉장고에 한 30분
0: 네.
1: 좀 두어도 더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면서 더 쫄깃해지기도 하거든요.
0: 이 반죽이 네. 된 후에는 한 2, 30분 정도 숙성하나요?
1: 네. 숙성을 해주면 더 좋아요.
0: 숙성 네. 과정이 또 들어가면 확실히 반죽들은 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0: 예. 저희가 평소에 했던 그 반죽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1: 묽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0: 되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끈적한. 네.
1: 보통은 더 한 덩어리, 공같이 한 덩어리 같잖아요.
0: 맞아요, 찰지게.
1: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뭐랄까, 좀 묽은 것 같은데.
0: 예?
1: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0: 오.
1: 자, 요런 정도가 됐잖아요.
0: 예.
1: 요렇게 됐으면 그냥 요걸 이제 냅을 씌워가지고.
0: 예?
1: 한 2, 30분? 예. 그냥 더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0: 네. 예. 자, 그럼 2, 30분 정도 저희가.
1: 네.
0: 숙성해놓은 반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네.
0: 이렇게
1: 색깔이 훨씬 노래졌죠.
0: 그러게요. 네. 뭔가 노란색 물감을 푼 것처럼
1: 네.
0: 아주 진해졌어요.
1: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끓일 때 떠놓으면 되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또 그 육수를 끓여야 되거든요.
0: 아, 맞아요. 국물만 네. 중요하죠.
1: 육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육수는 멸치 다시마인데요.
0: 네.
1: 한번 끓여보도록 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가보시죠.
1: 와서. 자, 멸치가
0: 네.
1: 좀 약간 그 축축할 수 있잖아요. 냉동실에서 꺼냈으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이제 기름 두르지 않은 이런 팬에다가 냄비에 이걸
0: 네.
1: 볶아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0: 자, 약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혹시나 뭐 우리 비린내를 좀 날리는 거죠?
1: 맞아요. 그러면서 멸치에 좀 더 구수한 맛도 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자,
1: 물 부어주시면
0: 돼요.
1: 네. 자, 부어주세요.
0: 멸치를 어느 정도 볶은 네. 후에. 네.

0: 다 넣을까요?
1: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예. 조금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 있는 거는 좀 닦았어요. 예. 저전 행주로 네. 닦은 거 이거 그냥 이대로 넣는 거죠.
0: 그대로.
1: 이제. 그래서 끓어오르잖아, 그죠?
0: 예.
1: 끓으면 불을 줄여서 한 10분?
0: 예.
1: 한 10분이나 한 15분? 그 정도만 끓으면은 이제 걸러서 이 국물에다가 수제비를 네. 끓이면 돼요.
0: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저희가 네, 끓을게요. 물을 끓고.
1: 네.
0: 뭐 은근하게 또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어요. 아주 보글보글. 네.
1: 와.
0: 저희가 불을 줄여가지고 또 이제 끓이고 있는데요, 은근하게.
1: 네, 한번 볼게요.
0: 야.
1: 자, 그러면 이제 얘만 건져내서
0: 예.
1: 바로 여기다가 이제 수제비를 끓이면 되니까
0: 네.
1: 이걸로 한번 건져볼까요?
0: 네, 아주 감칠맛 나는 향이.
1: 네. 멸치가 몇 마리 덜 건져줘도 괜찮아요.
0: 그럼요.
1: 네. 자, 이렇게 하고 몇 마리 좀 남아있는 거는 꼭 알뜰하게 안 건져도 돼요.
0: 그렇죠. 이거 먹어도 좋으니까요. 그렇죠.
1: 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끓고 있잖아. 그죠?
0: 네.
1: 끓고 있으면 이제 감자를 이렇게 넣고요.
0: 감자를 넣고,
1: 그다음에
0: 간단한.
1: 단호박도 넣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제비 반죽을 떠 넣어볼게요. 이걸 떼내실 때는 수저로 떼내야 되니까 꼭 물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러게요. 좀 붙을 거라 네. 좀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수저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네. 요렇게 떼내시면 돼.
0: 오.
1: 자, 요렇게.
0: 예.
1: 요렇게 넣는 거예요.
0: 아, 요렇게요? 아, 네. 이 정도 크기로?
1: 예, 요렇게.
0: 오.
1: 재밌죠?
0: 예, 한입 크기로 또 먹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1: 네, 얘가 이제 끓으면 또 그 커지거든요.
0: 예.
1: 요렇게 이제.
0: 아니, 수제비는 항상 넓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얇고 넓게.
1: 네.
0: 오, 이 모양도 재밌네요. 네,
1: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또 편하지 않나요? 좀
0: 특별하죠.
1: 네, 사이좋게 자기 한 수저, 나 한 수저 이렇게 떠봐.
0: 한 일주일 동안 네.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예. 네. 자. 그래도 선생님 요리해주셨던 거
1: 네.
0: 너무 집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1: 진짜요?
0: 네.
1: 감사해요. 저는 또 광희 씨가 옆에서 센스 있게
0: 네.
1: 그 황센스라고 해주시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0: 황센스?
1: 네. 황센스.
0: 선생님, 이렇게 넣은 후에는 네. 얼마나 익혀줘야 되나요?
1: 얘가 이제 둥둥 떠오르잖아요. 지금 아직 안 떠오르는데
0: 네.
1: 반죽이 조금 있으면 떠오를 거예요.
0: 예?
1: 떠오르면은 이제 다 익었는데
0: 네.
1: 우리가 왜 밥도 약간 뜸을 들여야지 더 맛있듯이
0: 네.
1: 떠오르고 한 5분,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지 더 맛있어요. 네, 이거 좀 막 떠오르려고 꿈틀꿈틀하네요. 네, 아주 이제 처음에 먼저 들어간 애들은 떠오르네, 그죠?
0: 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겠네요, 선생님.
1: 네.
0: 아,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1: 그죠? 담궈서 물을 이렇게 헹구고
0: 예.
1: 그럼 금방 떨어지잖아, 그죠?
0: 맞아요.
1: 그 다음에 또 뜨고 어머,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0: 네.
1: 다 떠졌어요.
0: 그죠?
1: 네.
0: 뭔가 선생님 치즈 같기도 하고, 그죠?
1: 네. 아, 색깔이 너무 자연 색깔인데 예쁘네요.
0: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고구마를 좋아한다면 고구마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 좋은데 이제 고구마는 색깔이 없어요.
0: 아,
1: 그 보라 고구마는 괜찮은데.
0: 자색 고구마는 괜찮고.
1: 네, 그냥 고구마는 색깔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밀가루 색깔이랑
0: 예.
1: 똑같고 감자도 색깔이 없어요.
0: 오.
1: 이제 오로지 호박만 예. 이제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0: 우와,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끓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1: 네.
0: 떠올랐어요. 얇아서 그런지.
1: 네, 동동동 다 닿는데 너무 예쁘죠.
0: 그러게요.
1: 이러고는 이제 우리가 바로 뜨는 거 드셔도 괜찮은데
0: 네.
1: 더 맛있게 먹으려면
0: 뜸을
1: 한 5분에서 10분 정도
0: 예.
1: 예, 이렇게 좀 더 끓이면 맛있고요. 그때 이제 대파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파.
0: 수제비가 떠올랐을 때.
1: 네.
0: 대파 넣어주시고 나머지 밑간은 언제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뭐 간 해도 돼요.
0: 그럴까요?
1: 네, 간을 이제 한번 보시고 아까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 국간장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네. 자, 국간장 넣고
1: 그다음에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0: 예. 아, 오늘 이렇게 맑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을 한번 보셔가지고
0: 예.
1: 이제 그 소금 간을
0: 예.
1: 얼마나 할까 이제 보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한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0: 네.
1: 왜냐면 우리가 반죽에도 소금 간을 약간 했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간은 꼭 보시면서 나머지 부족한 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이렇게 만드는 단호박스 제비는 네. 굉장히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따뜻하고.
1: 맞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네. 해서 먹었더니 네. 진짜 맛있었어요.
0: 그리고 익는데 네. 다른 수제비보다 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면 한번 저희 네, 와서 담아볼까요?
1: 네, 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0: 네, 어머, 한번 볼까요?
1: 색깔 너무 예뻐요.
0: 그러게요.
1: 네, 노랑노랑 병아리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향은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우와, 감자 좋아하니까 네. 감자랑.
0: 이야, 딱 한 입 크기에 쏙 들어오겠어요, 선생님.
1: 맞아요, 수저에, 그죠?
0: 예. 자.
1: 자, 단호박도 넣고.
0: 아, 진짜로 우리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고 계속 하는데 네. 정말로 예쁘네요, 그죠?
1: 맞아요. 이 노란 컬러가 또. 예. 또 우리 위장과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이에요. 요거 예쁘게 뜬 거 보니까 광희씨 것 같아.
0: 아, 그런가요?
1: 네.
0: 선생님이 뜨신 것 같은데.
1: 아니, 저 뭉뚱뭉뚱 못생기게 떴거든요.
0: 아, 근데 네. 한 입 크기 쏙 들어와서 네.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한 이렇게 해서 또 네. 국물을 좋아하니까
0: 예?
1: 국물도 엄청 맑아요.
0: 그러게요.
1: 그 다시마 멸치 국물인데.
0: 국물도 진하고 네. 담백할 것 같아요.
1: 네. 시원한 맛이 나요.
0: 그러게요.
1: 좋더라고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단호박스 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단호박스 제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전분, 소금, 식용유, 찐 단호박을 섞다가 물을 넣어가며 반죽한 뒤 랩을 씌워 2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팬에 멸치를 넣어 볶다가 물, 다시마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건진 뒤 감자, 단호박을 넣고 수제비 반죽을 숟가락으로 떼어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숟가락에 물을 묻히면 수제비 반죽을 더 수월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파를 넣고 국간장,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단호박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저도 최근에 이 궁채를 알게 됐는데요. 네. 이 오덕거리는 식감이 자꾸 손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식감의 왕 궁채 볶음 재료 볼까요?
1: 네. 네, 이게 불린 궁채하고 홍고추만 있으면 되고요.
0: 네.
1: 양념은 이제 오늘 다시마 저기 물 우린 물에다가 들깨가루를 좀 섞어서 네. 나머지 양념이랑 그렇게 해볼게요.
0: 사실 이 궁채 요리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네.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인기 반찬 궁채 볶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도 최근에 이 궁채를 한번 네. 먹어봤는데
1: 네.
0: 식감이 뭐 아니 채소가 뭐 식감이 거기서 거기겠지 싶었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1: 깜짝 놀랐죠. 네. 굉장히 아삭아삭, 오독오독.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볶아서 반찬 하는데 장아찌 이런 걸 해 드셔도
0: 네.
1: 두고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0: 근데 요새 네. 이 공채는 네. 평소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말린 공채로 구입을
1: 네,
0: 하는 거죠?
1: 네,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걸 사오셔가지고.
0: 예. 얼마 정도 불린 건가요?
1: 2시간, 2-3시간 정도만 하면은
0: 예?
1: 이렇게 이제 불린 상태가 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요거를 예. 잘라서 데치면 나중에 건지기가 힘드니까
0: 예.
1: 그냥 요대로 긴 채로 데치려고 해요.
0: 아, 저희가 한번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데쳐야 된다.
1: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0: 예.
1: 우리가 왜 마른 나물을 요리할 때는
0: 예.
1: 한번 삶아가지고 그 마를 때의 그 야릇한 냄새 좀
0: 맞아요.
1: 없애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혹시나 모를 그 냄새를.
1: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해도 되지만 팔팔 끓는 물에
0: 살짝
1: 한 잠깐 정도
0: 예.
1: 데치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0: 확실히 이렇게 데치고 나오면 조금 더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1: 네. 왠지 또 좀 더 깔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0: 맞아요.
1: 그래서 물이 펄펄펄 끓으면
0: 네.
1: 여기다 이제 넣고.
0: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끓는 물에 넣었는데
1: 네.
0: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하면
1: 조금... 한 2분?
0: 2분?
1: 이제 끓는 물이 들어갔잖아, 그죠?
0: 네?
1: 그럼 얘가 조용하죠?
0: 맞아요.
1: 나중에 조용한 게 막 확 이럴 정도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근데요, 사실은 이 궁채를 가지고
1: 네.
0: 많은 요리를 해서 또 많은 분들 또 드셔보셨다고.
1: 맞아요. 이걸로 장아찌도 하고
0: 예.
1: 한 것을 또 김밥에 넣기도 하고.
0: 네, 맞아요, 김밥.
1: 나물로 볶아 먹고
0: 예?
1: 뭐 별거 다 해요.
0: 그러게요.

0: 오늘 네.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도 한번 이렇게 공채 네. 갖고 요리를 해보는데 네. 식감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여기 이제 한번 이게 부르르 끓어오르잖아요. 예. 이러면 됐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찬물에 예. 이렇게 좀 담그는 거죠. 이제 이렇게.
0: 색감도 좀 더
1: 풍부해졌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0: 예. 네.
1: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건져서 네. 먹기 좋은 크기대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뭐 한 3cm, 3, 4cm 이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0: 진짜로? 자, 이렇게. 네. 이 공채는 식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정말 여기서 먹으면 저 한 오리 밖에서도 아삭아삭 소리가 들릴 정도로.
0: 아, 여기서 먹으면, 예. 오리 밖에서도.
1: 너무 좀 심했나요?
0: 아니, 아니에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오독오독하고. 네. 아, 정말 대단해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예.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0: 맞아요.
1: 자, 이제 들깨가루랑. 네. 여기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섞어 놓으려고요.
0: 미리요.
1: 네. 무겁지 않으세요?
0: 괜찮습니다. 잘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1: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넣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재료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다진 파.
0: 다진 파 넣고요.
1: 그다음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그다음에 들기름이에요.
0: 예.
1: 들기름.
0: 아주 고소하겠는데요.
1: 네. 그다음에 소금도 약간.
0: 예. 약간의 소금.
1: 네. 마지막에 이제 또 부족하면은 넣으면 네. 되고요. 요건 이제 국간장 조금. 네. 자, 요것도 액젓 약간.
0: 액젓 약간.
1: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걸 예.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물도 예. 양념을 이렇게 미리 했다가 예. 좀 지나면 양념이 스며들어서 더 맛있잖아. 그죠?
0: 맞아요. 색도 좀 진해지고요.
1: 네. 그래서 요렇게.
0: 사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1: 한 번 더 볶으면 더 맛있어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된 걸 한번 볶으러 갈게요.
0: 볼까요?
1: 네. 자, 팬은 따뜻하게 해서.
0: 네.
1: 여기 이제 아까 들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네. 따로 여기다 기름은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0: 아, 진짜. 네. 아니, 아까 그냥. 이 공채를 씹었을 네. 때도 굉장히 식감이 좋았는데 네. 지금 맛있는 양념이 됐잖아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1: 네.
0: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1: 아삭아삭?
0: 예.
1: 오독오독?
0: 예.
1: 또 반찬이니까
0: 짭조름하면서
1: 약간 강한?
0: 예.
1: 또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약간 고소?
0: 고소한.
1: 예.
0: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건 예. 요거 요거 들깨가루 맞나요? 요거?
1: 네네네.
0: 요거를 이제 물에 풀어놨는데 네. 이건 언제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요거 이제 좀 볶다가 넣고 같이 볶아보려고요.
0: 아, 근데 늦게 넣는 타임, 늦게 넣는 이유가
1: 그러면
0: 있으신가요?
1: 들깨를 좀 더 고소하게 먹으려고요.
0: 아.
1: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좀 볶아주다가
0: 네.
1: 들깨가루 푸른 물을 넣으면 더 고소하거든요. 들깨 향이. 요걸 이제 풀어놓은 거.
0: 예. 좀 더 고소하게.
1: 네, 이렇게 넣고. 예. 요거 이제 물이 약간 흥건한 물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서로 잘 볶여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0: 네. 근데 이제 또 금세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1: 맞아요.
0: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 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0: 근데 이번 볶음은요, 이 공채 볶음은 네. 약간 촉촉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촉촉하고
0: 예.
1: 이제 마지막에 부족한 간은 소금하고 아까 우리 홍고추를 썰어놓은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걸 이제 마지막에 넣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사실 매번 볶음은 뭐 네. 매콤하고 아주 그냥 간이 좀 세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볶음도 이렇게 고소하게
1: 네.
0: 담백하게 먹으면 또 맛이 있고 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채소에.
1: 맞아요.
0: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들깨가루를 푼 물을
1: 여기
0: 넣고
1: 자박자박자박 하는 거 보이죠?
0: 예.
1: 그러면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자박해졌을 때?
1: 네네. 소금을 조금 주시면
0: 자, 마지막 간을 네. 또 해볼게요.
1: 네. 홍고추를 여기다 넣고요.
0: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간이 조금 미흡한 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1: 그걸 이제 소금으로 약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0: 맛 보시면서.
1: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담아도 돼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공채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1: 우와, 예뻐요.
0: 예. 자.
1: 네, 감사합니다.

0: 됐어? 또 옆에 홀린다.
1: 아니 진짜 오늘 네. 최고의 요리비기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공채를 네. 맛있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이거 이제 마른 공채가 되게 오래가고요. 불린 네. 거를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네? 드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조금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씹는 식감도 좋은 공채볶음.
0: 네. 완성이 됐어요.
1: 예. 이 오독거리는 식감은 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공채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공채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불린 공채를 넣어 2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공채를 데치면 공채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물기 제거한 공채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물에 들깨가루를 섞어주세요. 공채에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들기름, 소금, 국간장, 참치 액젓을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양념한 공채를 넣어 볶다가 들깨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채썬 홍고추,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공채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40년 요리 노하우를 알려줄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의 간편한 새송이 덮밥부터 바삭한 군만두까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중식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뭐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 모셨습니다. 워낙 톱스타이신데 특히 지난해에 그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 이 세계적인 열광적 인기를 끌면서 다시 주목받은 분이죠. 82년에 발표한 아파트 전국민 응원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 부른 가수 윤수일 씨 데뷔 50주년이랍니다. 지금 50주년 기념 월드 투어 중이신데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로제 만나보셨어요?
1: 아직 못 만났습니다.
0: 이 로제가 아파트 부를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하셨죠?
1: 못 했죠.
0: 그죠?
1: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네.
0: 딱 듣는 순간 뭐 느낌이 어떠셨어요?
1: 아, 이 APT라는 표현은 네. 저의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인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이 영어에도 없는 말인데. 아, 이걸 직접 썼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한국. 우리 소녀고
0: 예.
1: 아 이래서 야 내 노래에 영향을 좀 받았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무슨 뭐 리메이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0: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노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저 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제목으로 노래를 하려면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없는 그 표현을 네. 그대로 썼다는 것이 네. 참 특이 사항인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테마를 저도 노래를 하지만 다른 가수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0: 예, 예.
1: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0: 아, 예, 특별히 허락은 필요 없고
1: 예, 통용이 되는 거죠.
0: 네, 네. 다시금 주목받아서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셨.

0: 있다라고 제가 앞에 표현했는데 맞는 말이죠?
1: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얘기도 있었고요.
0: 예.
1: 네, 그래서 로제 양의 그 세계적인 히트 덕분에 네. 제 노래를 4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꺼내서
0: 그러니까요.
1: 세대를 초월해서 관심을 이렇게 주신다는데 네, 저는 감사할 그렇죠? 나름입니다.
0: 네. 네. 제가 앞에 국민 응원가라고 표현했는데 맞죠?
1: 응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 노래를.
0: 그 박자도 아주 그 후렴구도 그냥 딱 응원가에 어울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불러오던 건데 로제양 그 아파트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더 부르게 되고 우리 또 윤 선배님을 무대로 부르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 원래 제 의도는 쓸쓸한 아파트거든요.
0: 그 슬픈 노래죠.
1: 이 콘크리트 문화가
0: 그러니까.
1: 결코 그 막 물론 화려함도 있지만은 네. 그 콘크리트 속에서의 고독이 있거든요.
0: 네.
1: 저는 그걸 나름대로 네. 예,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노래인데
0: 예.
1: 아, 이걸 팔을 걷어붙이시고 글쎄. 그 노래를 그렇게 분위기 업 시키는데 많이 불러주셔서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곡은 제가 했지만
0: 예.
1: 주인은 여러분들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 노래 중간중간에 으쌰라 으쌰 하면서 그게 아주 딱 추임새가 맞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이쯤에서 그냥 아예 아파트 한 소리를 좀 듣고 시작할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1: 아, 그럴까요?
0: 우리 시청자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죠.
1: 오늘 뭐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예.
1: 예.
0: 기타는 갖고 오셨습니다.
1: 기타를 갑자기, 예, 하나 가져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별빛이 흐르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0: 그게 잠실대교 쪽입니다. 제가 그 8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아파트 이 촌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밭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1: 아파트가
0: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이 끝나고 밤늦게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대교를 건너가면서 그 고수부지, 지금은 고수부지가 뭐 많이 달라졌지만은요. 그 갈대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늘에는 별빛이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1: 아, 그리고 진짜 그 아파트가 무슨 친구분이 연결된 스토리가 있잖아요.
0: 그냥 콘크리트의 아파트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러브 스토리를 하나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친구가 슬픈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사귀던 연인을 찾아갔는데 배를 눌러도 소식이 없었다.
1: 아, 그 여자가 아파트에 살았대요?
0: 그렇죠. 그래서 왜 소식이 없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민 가고 없어요.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바람에 이 친구가 군대 복역 중이었는데,
1: 군에 갔다가,
0: 군인이, 연인이 말도 없이 떠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상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1: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0: 알리지도 않고 떠났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계속 배를 누른 거예요.
1: 그랬겠죠.
0: 거기서부터 제가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1: 그 여자분이 살던 아파트가 그 잠실대교 거긴 아닌 거죠?
0: 그 동네입니다.
1: 아, 그 동네예요. 마침 또. 그 곡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띵동 띵동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0: 그거는 우리 음악에 이렇게 리얼한 이 효과음을 넣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얼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신디사이즈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집에서 응접실에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파트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이걸 떠올리는 중에 참 고맙게도 요구르트 아주머니께서 배달 오신 거예요.
1: 아, 진짜 집으로?
0: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예, 요구르트 배달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1: 그 소리를 듣고,
0: 이것이 그 당시에 통일된 벨소리입니다. 제가 막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막 그런 문화가 생기던 그런 시절이고, 그 벨소리는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음악에다가 도입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파트 벨소리를 녹음하셔서
0: 실제로 녹음했습니다.
1: 그래서 넣은 거죠?
0: 청계천에 가서 샀어요.
1: 그렇구나. 77년에 데뷔하셨고, 그죠?
0: 맞습니다.
1: 그 이제 50년이 흐랬고, 그 사이에 앨범 내신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장. 그뭐 25장에 한 10곡씩 쳐면 250곡. 그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 많은 곡들 직접 다 쓰신 거죠? 작곡가한테 받은 곡도 있나요?
0: 처음에 데뷔곡은 제가 받았습니다.
1: 아, 그건
0: 네,
1: 작곡가.
0: 데뷔를 할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신 그 유명하신 작곡가신데 안치행 선생 그분의 곡을 그분은 아주 대표적인 곡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헌 선배의 오동잎이입니다.
1: 오동잎 한 잎도
0: 얼마나 많이 많은
1: 있네.
0: 사랑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다음 곡으로 제가 사랑만은 안 겠어요.
1: 예, 그게 데뷔곡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는 받은 곡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0: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곡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구나.
1: 그래서
0: 이런 생각으로.
1: 직접 싱어송라이터로.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뭐 정말 무수한 히트곡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연 국민적 히트곡이라면 아파트 맞죠?
0: 최고로 예, 유명한 곡이죠.
1: 네, 네, 네. 윤수일의 상징 아파트가 42년, 4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소환될 줄이야.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극적인 일입니다.
0: 네, 참 예, 운 좋은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1: 자, 앞에 소개드렸듯이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 지난 5월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하셨고 지금 네. 전국 순회하시고 앞으로 해외도 가실 거라고, 그렇죠?
0: 예,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해외 투어가 시작됩니다.
1: 네, 그 세종문화회관 공연할 때 팬분들이 뭐 워낙 팬도 많으시지만 이번에 더 많이 몰리지 않았나요?
0: 예, 대단히 많이 오셔가지고 예. 제가 정말 50주년 잔치를 정말 뻑적지근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덕분에 잘했습니다.
1: 그리고 뭐 기라성 같은 옛 히트곡뿐이 아니라 이번에 신곡도 내시고.
0: 그렇죠. 25년 작년이죠. 네. 작년에 그동안에 곡을 만들고 편곡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해오고 있었는데 마침 또 로제 양이 네, 네. 저를 불러내니까 네. 네. 그에 때맞춰서 저의 새로운 앨범 25번째 음반을 내셨고, 냈습니다.
1: 그리고 그 이번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신곡도 선보이셨고.
0: 그렇습니다.
1: 신곡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0: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그 분위기를 조금은 발라드화된 그런 음악들을 요즘 앨범 이번 앨범에 많이 삽입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피아노 치면서 또는 기타를 치면서 읊조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네. 아, 신곡 참 새롭고 윤수일의 어떤 다른 면모를 볼 수 있구나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1: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른 면모를 봐야죠. 신곡도 한 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공연장에 미처 못 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신곡 중에 어떤 곡, 제목이 뭐죠?
0: 새로운 사랑을 만나가지고 예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자라는 그런 의미의 꿈인지 생신지
1: 꿈인지 생신지
0: 꿈인지 생

0: 꿈인지 생신지. 요 정도 하겠습니다.
1: 네. 발라드이면서 뭔가 좀 블루스 느낌도 나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네.
1: 우리 윤수일 씨 하면 일단 좀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가 우선 시티팝 이런 게 떠오르는데, 완전히 진짜 새로운 면모네요.
0: 예, 그동안에 아무래도 제 노래들이 좀 다이나믹 했었고, 또 시티팝에 제가 원조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세련된 리듬과 그루브와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표현했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거를 조금은 많이 했으니까 약간은 변화가, 음악적 변화가 올 때가 됐다라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1: 예.
0: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따뜻한 감성에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연세에 맞게 원숙한 그런 어떤 느낌도 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0: 연식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세보다는 연식.
0: 네.
1: 네. 네. 50년. 이게 실감이 가세요? 반세기인데요, 반세기.
0: 뭐, 세월은 살같아. 우리 많이 얘기하고 표현들 하는데, 음악을 만들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또 음반을 완성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1: 네.
0: 예.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50주년 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한 번도 공백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0: 음악적인 공백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떠오르는 영감이라는 것이 매번 떠오르면
1: 예, 그렇죠, 그렇죠.
0: 예, 여기에도 뭔가 숙성 시간이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또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제가 느낌을 가지고 또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1: 그럼요.
0: 소설을 읽고 이러면서 음악에 대한 테마를 이렇게 찾는 거는
1: 예, 예.
0: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활동을 쉬시진 않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50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활동을 끊임없이 계속 해오시니까 그냥 일상처럼 하다 보니 반세기가 됐더라.
0: 예, 정말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0: 어린 시절 얘기부터 또안할 수가 없죠. 어쩌다 가수가 되셨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스토리를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또 좀, 되짚어보면은 어린 시절은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다면서요?
1: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그 성장기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 다문화였던 그 2세, 여기에 대해서 전혀
0: 편견과 차별이 있었죠.
1: 전혀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저는 태어났거든요.
0: 50년대 중반.
1: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0: 지금 완전 다르죠.
1: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새삼스럽게 제가 나와서 뭐 다문화 얘기를 하고 혼혈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고로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고로할 수 있는데
0: 예, 예.
1: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0: 엄혹했죠.
1: 예, 너무나 심각하고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초라는 것.
0: 그렇죠, 그렇죠.
1: 이북에서 혈혈단신 월남하셔가지고 피난사를 하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저를 업고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납니다.
0: 아이고.
1: 우리 동네는 저런 애 못 받아준다.
0: 아, 그 정도예요.
1: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0: 예,
1: 편견이죠.
0: 예, 예, 예.
1: 뭐 그런 거서부터 뭐 친척 집에 갔는데도 친척들이 너무 뭐 구경거리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서부터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난 가슴에
0: 상처죠.
1: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지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건 어머니 영향이 참 저에게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0: 어떻게 키우셨어요?
1: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항상 그 머리맡에다가 조그마한 트랜지스터를 하나 놓으셨어요.
0: 라디오.
1: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밤에 조용한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걸 어머니가 습관처럼 틀어놓고
0: 음,
1: 단칸방에 내가 그걸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어머니 옆에서. 그래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저 마음의 고독, 외로움, 슬픔을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고.
0: 네, 네.
1: 음악을 사랑한다는, 음악하는 사람이 악인은 없습니다. 네.
0: 그럼요.
1: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다스릴 수 있었지 않는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신 건 알겠는데, 내가 노래를 좀 잘하네? 라는 느낌은 몇 살 때부터 갖게 되셨어요?
1: 그게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 일반 노래자랑, 소위 그 시에 있는 방송국에서 하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실 학생의 신분으로 나가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예. 예, 그래서 제가 가발을 쓰고
0: 위장을 하시고
1: 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키는 좀 멀쩡하게 컸으니까요.
0: 그게 몇 학년 때예요, 그게?
1: 그게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0: 아, 중2가?
1: 예.
0: 성인인 척하고?
1: 예.
0: 콩쿠르에, 저 콘테스트에 나갔단 말이에요?
1: 예, 나가서. 막상 나가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그래, 어머니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상 받아왔어요.
0: 예.
1: 그 당시에 상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큰 소쿠리. 큰 주전자. 뭐 이런 게 상이었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어머니, 제가 노래가 좀 되는가 봐요.
0: 예, 예.
1: 저의 유일한 소통이지 않습니까? 엄마하고의. 그래, 어머니가 참 기도 안 차죠. 자기가 그 어렵사리 그 피난 생활하면서 애를 하나 키우는데,
0: 예,
1: 이게 공부를 잘한다든가 어떤 기술자가 확실히 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0: 근데 노래나 부르고
1: 전혀 광속에다가 기타를 갖다 놓고 숨겨놓고 엄마 몰래 노래하는 노래 연습을.
0: 예, 예, 예.
1: 어머니가

0: 이북분들 또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중2 그때부터 내가 노래 좀 하는구나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신 거네. 그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밴드를 만드셨다고?
0: 네.
1: 친구들하고?
0: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축제 때마다 제가 불려다니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 네. 그러면 이미 그때쯤 돼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가지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0: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음악 선생께서 음악 선생님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목소리의 어떤 그 느낌이 가수를 하는 것도
1: 좋다
0: 괜찮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텔레비전에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말씀이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한 학생의 진로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가수가 한번
1: 해보겠다
0: 이렇게 생각하고 낮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나가서 기타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어떤 그 알바 생활도 했습니다.
1: 그런 생활 하시면서 작곡 공부는 따로 하셨어요?
0: 이 작곡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사실 제가 음악에 그렇게 심취하고 서울 와서 그런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 출범을 하면서 가장 욕구가 오는 것이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이태리로 갈 수도 없고 형편이 됩니까?
1: 예.
0: 그래서 그 유명한 버클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버클리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리서치를 해보면.
1: 예.
0: 네, 그분들을 찾아다녔어요.
1: 아, 그분한테 가서 배웠구나.
0: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사랑만은 안 깼어요. 바쁘고 하루에 10개 이상의 그걸 하면서도 저는.
1: 그러면서도?
0: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1: 알겠습니다.
0: 예, 그냥 틈틈이. 네. 그분들이 주로 뭐 도회지에 계신 게 아니고 저기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공부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1: 알겠어요. 근데 데뷔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아까 그 작곡가분 말씀하셨잖아요.
0: 안치행 선생.
1: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0: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죠. 그 당시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룹 사운드 경연됩니다. 방송에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오디션은 아닌데 그냥 자체적으로 장충체육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있는 수많은 그룹 무명 그룹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홍대 앞에 있는 밴드들 이런 밴드들이죠.
1: 그렇죠.
0: 그런 밴드들이 이제 한 20팀이나 30팀이 모여서 경합을 합니다. 그럼 그 해 제일 1등 밴드를 뽑고 2등 뽑고 3등을 뽑는데 제 밴드가 제가 속해 있는 밴드가 뽑혔습니다.
1: 1등으로?
0: 네. 그다음에 최헌 아까 오동립 그분의 검은나비라는 밴드도 뽑히고 이래서 거기서 그분의 곡을 받게 되는 거죠.
1: 알겠어요. 근데 그 1등 하실 때 부른 곡은 뭐였는데요?
0: 팝송입니다.
1: 팝송입니다.
0: 어려운 곡들입니다. 막 우리 대중적으로는 좀 Earth, Wind and Fire, 시카고 뭐 이러한 곡들을 원으로 불러 제끼고 기타 치고
1: 팝송이면서 락앤롤 이런 거 아니에요?
0: 락적이죠. 예, 락적이죠.
1: 근데 어떻게 작가님이 트로트를 줬대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0: 그러니까 말이야.
1: 목소리가 거기에 맞는다고 봤나요?
0: 그 곡을 받게 되는 그 상황도 굉장히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그 그룹 하는 친구들의 그 성향이 보면은 이 트로트를 상당히

0: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팝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와서 후회도 이런 가사라든가 이런 게 아이 뭐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이곡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 네, 네.
0: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하신 그 안치행 선생께서 우리 제작자 아니십니까?
1: 그렇죠.
0: 뭔가 이점이 있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설득을 했군요.
0: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곡을 일단 하여튼 삽입시키고 음반에다가
1: 네.
0: 네, 그 곡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예, 그걸 트로트화 하지 말자. 제 스스로 변형을 좀 시키자.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리듬이 고고 리듬입니다.
1: 고고.
0: 디스코 전에 고고거든요.
1: 예.
0: 그 고고 리듬을
1: 살짝 집어넣자.
0: 예,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런 멜로디를 한번 섞어보자. 과연 우리 팬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예, 저는 그걸 시험 삼아, 예, 모험을 한 겁니다. 그때는 나훈아 형님, 선배님, 남진
1: 예.
0: 선배님들이 트로트는 기가 막히게
1: 아니,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최고죠, 최고.
0: 우리가 또 그분들을
1: 감히 어떻게 필적하냐.
0: 필적할 수도 없지만은 전혀 분위기가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거기다가 한번 섞어봐야 되겠다. 그게 주요를 했습니다.
1: 한번 들어보죠. 데뷔곡이신 사랑만은 않겠어요? 트로트가 아닌 고고가 가미된 그런 어떤 분위기로.

0: 있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안겠어요. 이렇게 고고 리듬을 넣었습니다.
1: 하다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이 곡은 나오자마자 인기 끌었죠, 사실. 그죠?
0: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첫 곡부터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뭐 가요계나 연예계에서 무슨 뭐 혼혈 가수 어쩐 이런 어떤 차별적 대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0: 뭐 그게 가장 없는 부분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네. 쪽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오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시대 아닙니까?
1: 네. 서로 개성을 뽐내야죠.
0: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10분 발휘를 하면은
1: 네.
0: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제
1: 그렇죠.
0: 예,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1: 네. 그래서 뭐 제 느낌에도 막 선배 되실 거요. 박일준 가수님도 계셨고. 그죠? 네,
0: 거의 저 동년배입니다.
1: 거의 동년배인가요?
0: 동년배입니다.
1: 뭐 그런 분들 별 어떤 그 차별적 예. 인식 없이 왕성하게도 활동하셨던
0: 맞습니다.
1: 기억이 나요.
0: 그런 차별이 예. 음악 속에서는 네. 다 이렇게 묻혀지죠. 네.
1: 어찌 보면 진짜 이쪽으로 오신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0: 어머니가 막 그렇게도 반대하셨는데.
1: 그런데 막 처음 데뷔하자마자부터 그렇게 인기 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님도 나중에 너무 좋아하셨죠?
0: 좋아하셨는데 네. 제가 그 첫 앨범 유명해지자마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1: 아이고 저런.
0: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 했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병간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지금 방금 들려드린 사랑만은 안겠어요 이 노래로 제가 열심히 지금 활,

0: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귀에다가 속삭여.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죠. 6년을 사셨습니다.
1: 아이고.
0: 예. 그런 기적도 있더라고요.
1: 아이고, 참. 그래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참. 자, 그리고 이제 81년도에는 이름을 딴 윤수일 밴드를 만드시고.
0: 그렇습니다.
1: 82년도에 그 이 아파트, 아까 소개했던 그런 곡 나오고. 86년에 황홀한 고백. 이게 또 빅히트를 쳤죠.
0: 그 곡은 조금 특이한
1: 어떤
0: 발상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이클 잭슨이 이제 한참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인데 가만히 마이클 잭슨의 어떤 활동을 지켜보니까 그 친구가 그 문워크라든가 춤으로 참 멋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룹과 함께 기타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자, 이쯤에서 제가 만약에 다이나믹한 노래가 하나 떠올라서 작곡하게 된다면 마이클 잭슨처럼
1: 춤을 추자.
0: 근데 제가 몸치거든. 그래서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군무를 만들어보자. 그거는 대한민국
1: 처음이었습니다.
0: 아직 우리나라가 보이그룹, 걸그룹의 태동 단계였으니까 그 군무라는 것은 똑같이
1: 예.
0: 가수와 무용수가
1: 예.
0: 똑같이 추는 그런 춤은 참 없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지 않습니까?
1: 지금은 완전 그냥 상식인데.
0: 요즘은 상식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발상을 두고 작곡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1: 칼군무를
0: 이 목춤을 제가 음치가 아니고 몸치거든요.
1: 몸치. 예.
0: 맨날 연주를 좋아하고 지금도 피아노 치기 좋아하고
1: 예.
0: 기타 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댄스는 내가 처음 도전했는데
1: 네.
0: 와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 계속 춤이나 출 걸 그랬어.
1: 바로 그 황홀한 고백도 한 대목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0: 오늘 노래 많이 시키신데요?
1: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0: 그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칼군무의 효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너무 그거는 과찬이시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제가
0: 시도하고
1: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실패해서 좀 실패한 것도 있고 우리가 선거라 지금은 조금 제가 오늘 대담 프로기 때문에 연한 거 끼지만 아주 짙은 선글라스도 못 끼게 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 방송 출연
1: 큰일 납니다. 녹화했다가도 그거 뭐 소위 말해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것도 제가 한 세 곡 정도를 만약 연주하게 된다면 한 곡은 안경을 끼고 나갑니다.
0: 네.
1: 막 그랬던 철없던 시절인데 그런 세월이. 예.
0: 그게 끊임없는 도전이죠. 도전이고 변화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0: 본인의 곡 중에 최고 베스트 3 꼽는다면 뭐뭐를 꼽으시겠어요?
1: 뭐 첫째 아파트였고 두 번째는 제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꿔준 사랑만은 아니었어요.
0: 데뷔곡. 네.
1: 그리고 하나를 더 굳이 꼽으라면은 내가 25년도 이번에 낸 앨범 중에서 살아있다는 것으로 라는 곡을 저는 지금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리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꼭 나이적으로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아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모든 매사의 감각이라든가 조직에서의 자기 역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그걸 주창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표한 노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0: 네. 꼭 살아있네 할 때 그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전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50주년 공연하면서도 네. 제가 네. 저 살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 앨범 25장 내셨는데 앞으로 몇 장 더 내실 겁니까?
1: 한 40장까지는 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0: 50년 동안 25장인데 예. 앞으로 15장을 더 내셔야 되거든요.
1: 예. 그러려면 엄청난 건강 관리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0: 한 30년 걸릴 수도 있는데.
1: 서두르고 있습니다.
0: 평상시 목 관리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 근데 건강한 몸이 아니면 건강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0: 안 나오죠.
1: 네. 뭐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삼쾌를 저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0: 삼쾌. 예. 예.
1: 맛있게 먹자. 그리고 잠을 잘 자자.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예. 원활하게 잘 소통하자.
0: 쾌변까지. 아니 너무 단순하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그거잖아요.
1: 교수님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0: 아니 운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1: 운동 많이 합니다.
0: 그죠?
1: 네.
0: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1: 몇 시간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는 아닙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0: 헬스클럽 같은데 일부러 가시는 게 아니고?
1: 가는 것도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집에다가 제가 예, 최소한의 예. 운동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동안에도 많은 후배 가수가 우리 윤수일 씨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1: 네, 그렇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0: 뭐, 지금도 또 그 윤수일 씨 노래를 부르고 있는 후배 가수들도 또 많고 혹시 앞으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후배 가수 없으세요?
1: 왜 없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많은데 일단 하여튼 로제부터 좀 만나서 그래서 로제를 만나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로제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 2 지금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제 그 노래를 뭐 가깝게는 우리 싸이,
0: 네.
1: 임영훈, 또 김건모,
0: 네.
1: 또 스텔라 장, 김다현,
0: 네.
1: 예.
0: 많이들 불렀잖아요.
1: 이런 친구들이 다 제 노래를 지금 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리메이크를 하고 장범준,
0: 네.
1: 예. 만들고 또 콘서트 때 그 주 레파토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러운 지금 분위기가 되면 또 협업해서
0: 협업하는.
1: 좋은 노래도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네,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월드 투어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후배들과의 콜라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앞으로 15장 내실 때까지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네.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로제와 윤수일이 함께하는 아파트 2. 네,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0: 새벽 1시 홀로 불을 켜고 일하는 아빠 제일씨. 한때 빚 때문에 삶을 비관해 노모와 아이들을 두고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애들하고 엄마한테도 정말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0: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 후로 다시 힘을 내 열심히 살아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든이 다 된 노모와 10살, 6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1: 망해서 멀리 가던 거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 어른이 위해서 농사도 하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0: 어린 마음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정우. 어린 동생을 돌보며 아빠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 딸기 농사를 짓는 10살 정훈의 이야기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매일 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새벽까지 무더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아빠가 있습니다. 올해 10살인 정우는 쉬지 않고 일하는 아빠의 건강이 걱정인데요. 얼마 전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어리지만 속 깊은 효자 정우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0: 시골의 어느 농가주택. 아빠 제일 씨와 할머니, 어린 두 손주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3: 잘 잤어? 어, 최고, 최고. 최고요.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4: 그치.
3: 할머니가? 아이고. 영 잘 잤나? 안 잤나? 넌 최고 부지런.
0: 평생 딸기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요. 허리가 아파 복대 없인 서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3: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걷을 때 힘들고 이거 안 하면 아무 저기 의지가 없고 막 습관인가 꼭 이걸 해야 움직이고 그렇게 해요.
0: 아빠는 새벽 2시까지 하우스 농사 일하고 들어와 다시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으로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우가 곁에서 집안일을 돕곤 합니다.
1: 아빠는 일하고 할머니는 허리 손 아프니까 아침마다 제가 도와드려요.
0: 하루 3-4시간 자면서 고된 농사일을 이어가고 있는 아빠. 비닐하우스 아니라 아침부터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1: 할머니가 식사하시래요.
5: 어, 알았어. 갈게.
1: 네.
0: 아직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0: 손주 둘을 돌보려니 할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니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반찬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1: 뭐 이리 와.
2: 뭐 할 때?
3: 잘 먹겠습니다.
0: 아빠 제일 씨는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4: 할머니가 해주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5: 대한말이요. 멸치.
0: 막내인 6살 정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말을 잘 하지 못해 가족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3: 계란 해봐. 계란?
2: 계란.
3: 계란 후라이 해봐.
2: 계란 후라이.
6: 이름이 뭐예요?
2: 호인.
6: 한.
2: 한.
6: 정.
2: 정.
6: 훈.
2: 훈.
6: 한정훈. 해봐요. 한정훈.
2: 한정훈.
0: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봐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3: 훈이야, 멸치 줄까? 멸치 한번 먹어보자. 선생님은 검사를 맡아보라 하는데 지금 당장 병원을 갈 수는 없고 지금 두 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세 단원에서 좀 길어지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0: 당장 큰 병원에 갈 여유가 없다 보니 정부 지원으로 받는 언어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엄마, 약 드세요. 제가 뜯어드릴게요.
5: 잘 안 뜯어져.
0: 사실 할머니는 간경화가 있어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야 하는 상태. 얼마 전까진 딸기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이젠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7: 간경화 약, 또 손절이는 약, 눈 좋아지는 약, 또 처방해 온 약 그렇게 먹어요.
0: 밤낮으로 농사 지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아들을 보면 어떻게든 나가서 돕고 싶은데요. 다리가 퉁퉁 부어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쉬어줘야 합니다.
4: 그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리가 엄청 부었어요.
7: 그냥 퉁퉁 부어있어야 됐나. 안 부러져. 그때는 한번 쏙 빠지더니 또 다리가 힘이 없으니 걸을 때 툭툭 치지요. 이제 자빠질 게 뭐 조심해야죠.
0: 손주들 재롱 보며 쉬셔야 할 때인데 편찮으신 몸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3: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연세도 있고 몸이 안 떨어지시는데 애들 손보 애들 봐주랴 집안 살림하랴 체력이 안 떨어진데도 이겨내고 하시는 모습은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0: 고향에 돌아와 딸기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온 아빠 제일 씨. 부모님을 잘 모셔서 효도상을 받을 정도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8: 집은 경매 지금 들어가 있고 땅은 가압류랑 근저당이랑 다 잡혀있어서 넘어간다고 계속 통보는 오고 있는데 정말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119에 실려가서 그 순간을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마랑 애들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제가 남들보단 몇배더 열심히 살아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정말 죄송하고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0: 이걸 어떻게 진 건지. 진짜. 기가 막혀. 지네빠랑 나랑 둘이 싸움질해 가면서 자기가 몹쓸아 끄적끄적 많이 둘이 했는지. 이게 뭐여.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 거리에 다 앉을 수밖에 없지 뭐.
1: 경매꾼들이 집에 들이닥치자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위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2: 뭐 시체처럼 그렇게 소리를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했더니 이렇게 코를 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어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되었어요.

0: 반찬거리 구하려고 집 앞에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
1: 여기 내려와야지. 네, 가만있어.
0: 오늘도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텃밭에 나왔습니다.
1: 풀메유? 여기다 만원 농사해줬어요. 여기는 김장배추 심고요. 저기는 무수 심고. 예, 또 메주국도 심어야죠.
0: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본 뒤로 정우는 늘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1: 우리 이거 도와준 거 할머니가 편하네.
2: 할머니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혹시나 뭐지, 뭐 물리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 다치거나 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어.
0: 젊어서는 논이며 바치며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할머니인데, 이젠 작은 텃밭도 쉬엄쉬엄 일해야 할 만큼 몸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아파서 보자.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우리 성자가 최고야.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우리 손자 때문에 그냥. 할머니 도와줘서 고맙고, 기특해. 착하고 예쁘고. 아유. 할머니 많이 많이 사랑해.
3: 네.
1: 에? 착한 우리 손자야. 변하지 마.
0: 농사일하다 시간을 내서 막내 언어치료를 데리고 가는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이 언어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배꼽 써 인사.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짱.
6: 배짱.
4: 배짱.
6: 배짱.
4: 즐거운.
6: 응응.
4: 여름.
6: 응응.
4: 무더운.
6: 응응.
4: 여름날.
6: 응날.
4: 배짱.
0: 집에서보다 발음이 뚜렷해지긴 했지만 아직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지금 정훈이 언어는 어떤 상태일까요?
7: 정훈이는 지금 3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발음이 부정확해서 아동의 말을

0: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렵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50분 언어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정훈이 가정에 경제적인 조금 도움이 돼서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정훈이 비우
2: 처음보다 많이 나아져서 좀
1: 나아
2: 더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직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1: 합니다.
3: 어린이집에서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대화가 잘안 돼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못 가봤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서 일반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4: 정훈아, 잘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 집에 가자.
1: 너무 고생했어.

0: 그냥 공부하자.
1: 동생이 걱정되는 정우. 얼마 전부터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0: 벌써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하면 좀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쓰게 하는 거야. 빵 도우에 빵 해봐. 빵 이거 이거 이거 빼고 이거 이거 해봐.
1: 빗둘빗둘 어설프긴 하지만 형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써내려가 봅니다.
0: 그렇지.
2: 엄마?
0: 어, 이거 차.
3: 잘하네. 어휴. 어휴.
0: 와, 오늘 다원책이었는데 기억.
4: 형이 한국 공부 알려줬어요?
2: 네.
4: 재밌어요?
2: 네.
0: 2년 후면 학교 가가지고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수학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혹시 한글도 친구들도 무시할까봐 좀 걱정돼서 시작을 했어요.
1: 그러면 어린 나이에 엄마랑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니 다행입니다.
3: 잘 알려줘요. 안 싸워요, 둘이. 착해. 엄청 착해요. 진짜 힘들어도 애들 잘하는 거 보면 귀엽고 아주 그냥 힘이 나요.
0: 맞았다고 쳐줄게. 일단 잠시.
1: 오늘도 늦은 밤까지 딸기 농장을 떠나지 못하는 아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아이들과 나이 드신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5: 일이 지금 많이 밀려있어서 사람을 써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좀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이걸 농사는 때를 놓치면 망치니까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 작물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1: 정우도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0: 아빠, 우리 위해 집도 가보고 4시간만 자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딸기랑 그런 것도 잘 팔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요새 말도 잘 고치고 할머니 말도 잘 들을게요. 아빠 사랑해.

0: 정우가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우의 소원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다 같이 지금 살던 집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이 없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빠가 잠을 줄이며 열심히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딸기는 겨울에 출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훈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1월 31일 방송에서는 100년 넘은 흙집에서 지내는 새 식구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보일러 없이 겨울을 나야 했던 가족의 사연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이 가족은 임대 아파트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우선 급한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에어컨과 난방기구도 사고 엄마 아빠 모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태호 씨와 현경 씨 부부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1: 뭐 비만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다 긁어내고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하수도 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싱크대도 다 무너졌었는데 싱크대도 새로 맞추고 전기공사도 했고 에어컨이 스탠드형이라서 이것도 또 들여놓고 많은 걸 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저서에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빠 제일 씨가 절망의 순간을 지나 다시 랜턴을 켜고 일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는 10살 정우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이야, 날씨 좋지? 우와, 봐봐. 포터 어디 있어요, 훈이? 포터? 배? 어? 어, 손 가리켜봐요. 맞아요.

0: 먹었어요.
1: 할머니, 아빠 잘 챙겨주고 학교 잘 다닐 거예요.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2: 아빠도 할머니들 아이들 사랑한다.
3: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6: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3: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7: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8: 아, 뭐야 이거?
7: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Let's go! 도.
1: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내십니다.
1: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해주셨어요.
2: 아니, 사돈난 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1: 네.
2: 요즘에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0: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1: 어머!
0: 어? 이거 뭐야?
1: 뭐야! 왜 이래요?
2: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1: 어? 벌써? 빠른데?
0: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2: 그러니까요?
1: 네. 제가 펜다이버이기 때문에.
0: 오케이,
1: 제가
0: 오케이,
1: 직접
0: 오케이.
1: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다녀올게요.
0: 네.
1: 죽어봐,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뿅! 뿅! 뿅!
3: 어, 펭수 불 들어왔어.
1: 역시, 역시. 어? 이건 뭐야? 으아! 이거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와! 어? 오? 오?
4: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1: 신기하다! 뭐야? 어? 어? 어? 이거 어디야?

0: 여기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의자가 박혀 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행아.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오! 어? 오 누구 있다?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오?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정신적인데?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거네. 줄을 따라가는.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 근데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2: 아 이게 그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저기요.
2: 왜 이래?
1: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2: 재밌게 편집을 해.
1: 뭐가 많이 밀려 있구나. 어머! 어, 이건 진짜 개조 선배님 같은데,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3: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3: 정말로?
1: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3: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요. 아, 잠깐만. 그럼 나 증거 있어.
3: 네.
1: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3: 오, 에이.
1: 아, 있어봐. 그러면. 에이. 그러면.
3: 요런 유치원감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1: 잠깐만 계세요. 얘가 다시 갔다 온다.
3: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1: 아니, 그럼 안 돼? 좋았어. 이러면 얘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와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2: 힘들지 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근데 왜 이걸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아 간다.
0: 침 뱉지 마.
3: 아니 뭐 어디까지 한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0: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선배님!
0: 뭐야,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0: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0: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와,
0: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0: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0: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0: 이 방이?
1: 어.
0: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0: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0: 실제로 네.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아, 네.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0: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0: 아니야.
1: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0: 공간이 살아있다?
1: 어.
0: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아, 또 시작.
0: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어, 됐고요.
0: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오.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1: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0: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1: 그럼 들어가라는 거잖아.
0: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1: 뭐야?
0: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1: 어? 저 뭐야?
0: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1: 어, 뭐야?
0: 우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1: 제가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한다고요?
0: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1: 가만요.
0: 아하, 이게, 오!
1: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0: 오, 저 살아왔어.
1: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0: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1: 나가자!
0: 이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1: 아니, 이건 또 뭐야?
0: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이게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1: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0: 오징어 잡아봤어요?
1: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0: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1: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떴어!
0: 떴어.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1: 부력이야?
0: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1: 전자기력.
0: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야, 좋지 않습니까?
1: 좋은데요?
0: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1: 다시는 떠오르지 말아라.
0: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1: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0: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1: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

0: 근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1: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0: 안 잡아!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
0: 뭐야, 왜 또 떴어?
1: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0: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1: 재밌는데. 재밌다, 이제.
0: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1: 여기?
0: 여기 또 노란색이야.
1: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0: 어, 저거 뭐야?
1: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0: 어? 어, 뭐야?
1: 치킨 먹방?
0: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1: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0: 그건 뭐야?
1: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0: 아, 이거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3: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0: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0: 왜요?
1: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씻거나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1: 그렇죠. 치킨은 안 돼.
0: 근데 뼈 발라 먹으면 되잖아요.
1: 아, 발라 먹으면 되죠.
0: 어.
1: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0: 어,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1: 어? 뭐요?
0: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1: 이거는 폐기.
0: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되는 거예요.
1: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0: 맞아요!
1: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0: 어?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1: 국토대장정 이런 거.
0: 그건 싫어요!
1: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0: 와. 아니, 너무 길어!
1: 끝이 없어, 뭔가.
0: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되겠어!
1: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어.
0: 제발!
1: 뭐야, 이거?
0: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1: 그러니까요, 야, 이게.
0: 아니, 안 무서워요?
1: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0: 어? 집이다!
1: 오!
0: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오, 그러네요?
0: 어? 이거 우리 있잖아!
1: 어?
0: 아니, 뭐야?
1: 뭐야, 이거?
0: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1: 전원도 안 꽂혀 있어.
0: 뭐라고?
1: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0: 아니, 그게 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1: 녹화된 거 아닐까?
0: 어?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1: 어? 그러네?
0: 아니, 그럼 뭐야? 여기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어? 선배님은 진짜예요?
1: 저요?
0: 어?
1: 진짜란 무엇인가?
0: 어?
1: 잠깐만, 진짜란 어떻게 정의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0: 여기 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바 출근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니가 제발

0: 신발이 있었어요.
1: 저희 이상형은 눈도 크고
0: 나무가?
1: 입도 크고
0: 나야!
1: 바로
2: 쌤은 모태솔로예요.
1: 여기 앉으세요 학생.
2: 네?
1: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4: 하나, 둘, 셋.
5: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6: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7: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0: G-I-A-N-T Peng. Whoa, Giant Peng TV. Whoa, Giant Peng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eng의 크리에이터 팽팽. Yo, Giant Peng TV. Let's go. 도
1: 어떻게 지냈어?
2: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2: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1: 날아가.
2: 거기까진 못 날아요.
1: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2: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1: 오, 수고이.
2: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수고이.
2: 와타시와 돌비데스.
1: 수고이.
2: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러네.
3: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오, 뭐야.
2: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이야. 아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2: 일본어도 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2: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1: 나랑 이도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2: 어.
3: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 여기까지 왔습니다.
2: 한국 지리?
3: 한국 지리.
2: 아,
1: 역시 한국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3: 1타가 아닌데?
1: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요?
3: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리 안타 선생님으로.
2: 예! 안타 그쪽이 달려!
3: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지리.
2: 아니요!
3: 시작! 네?
2: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3: 오늘은.
1: 네!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2: 내 첫사랑.
1: 그렇지.
3: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2: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비밀.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넌 고작 길거리에서 뭐 빵 초가리나 주워 먹고 있겠지.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1: 아, 내 네, 첫사랑이요?
2: 예.
1: 내 첫사랑은 10년 전.
2: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3: 뱃속했을 때.
2: 10살 아니야?
1: 안에서 깨고 나왔을 때.
3: 아, 깨고 나왔을 때.
1: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도쌤 이제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2: 네.
3: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혹시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1: 철학적이다.
2: 못한 거지. 모태솔로.
1: 아, 그 모태구나.
2: 응, 모태. 못한 거죠.
3: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2: 예!
1: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니까 안 한 거죠.
3: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선생님은 모태솔로예요?
3: 맞아요. 쌤은 모태솔로예요.
2: 아하, 모솔!
3: 똘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2: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3: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2: 저, 셀 수 없어요.
3: 근데 똘비 친구.
2: 네.
3: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2: 왜요?
3: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2: 나 진짜 못 참아.
3: 진짜로?
2: 나 진짜 못 참아.
3: 진짜로?
2: 그럼 이러면 나를 섭외하지 말았어야지요.
3: 미안해요. 나도 이미 섭외.
2: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3: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2: 아, 지금 듣고 있어요.
3: 그치, 그치.
1: 곁눈질부터 시작해, 원래.
3: 그렇게.
1: 그렇게.
3: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1: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3: 그러면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0: 뭐 이상형 있으세요?
1: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눈은 조금 400안이었으면 좋겠어요.
0: 어, 난가? 나요?
2: 나야!
0: 아, 저, 죄송한데 사진 봐주세요.
1: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2: 그러면 우리 모태 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0: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 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2: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1: 빨라!
0: 너무 빠른데?
2: 이제 우리 appearance라고 하죠.
0: 경험?
1: 오, 잘한다.
0: 맞죠? 맞아요?
1: 맞아.
2: 자, 집중해볼게요. appearance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2: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1: 어머.
2: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0: 어머나, 어떡해.
1: 야, 지나가는 것만 보고.
2: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0: 아니 어떻게? 근데 왜 하? 왜?
3: 솔미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되게 이해하는.
0: 아, 아, 야, 죄송해요. 아,
1: 너,
0: 죄송해요.
1: 지금 너 패널이냐?
0: 너무 대박.
2: 예,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지문 있는데요.
1: 저게 뭐야? 정답 1번.
0: 당연히 5번이죠.
1: 무슨 5번이야? 신혼집을 왜 알아봐?
0: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1: 뭐야?
0: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2: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1: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2: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1: 뭐야?
2: 아, 서로 집이 달라요.
1: 맞아?
2: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1: 큰일 났네 이거.
0: 그렇지. 아.
2: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0: 아우 그렇지.
2: 정답입니다.
0: 아. 시원하다.
1: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많은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2: 네.
1: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게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2: 없었어요.
1: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2: 네?
1: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0: 아니,
1: 조용, 조용!
0: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1: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0: 하시나요?
2: 어,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0: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2: 허, 유자차요?
0: 네.
2: 어머, 무슨 의미?
1: 저게 뭐야?
0: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2: 어, 감사합니다.
1: 자, 컷!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2: 썸이죠.
0: 썸인가?
2: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1: 유자차가 따스워요.
2: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0: 어,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1: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2: 아...
1: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0: 네.
1: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0: 맞아요, 맞아요.
1: 응.
2: 잠시만요.
1: 네.
2: 동료? 네.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0: 아, 그런가? 어떡해.
1: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져온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4: 이거
1: 어, 근데 이건 썸인데?
2: 썸이죠.
4: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순 없어.
2: 비 맞... 저는 근데... 맞아요, 비를.
0: 아, 그냥 맞으세요?
2: 저는 맞아요.
1: 어, 나는 안 해! 이거는...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4: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쓴거는 것도 너무 사이가 없어 보여.
1: 그럼 니도!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레디!
2: 아시아!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0: 아, 역시나 비가 오네. 아, 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수업 끝나셨나봐요.
0: 아, 네. 어, 왜 근데 안 가시고?
2: 어,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먼저 들어가세요.
0: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2: 어, 없는데.
0: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2: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 써요, 써요.
2: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왜요? 그냥 같이 써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비를 좋아해요.
0: 에?
2: 뭐야?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1: 어머.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어,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도 할게요.
0: 저리!
1: 뭐야?
0: 이랬어요!
1: 아, 안 들었어. 자자자자자자자자.
0: 뭐야?
1: 지금 무슨 상황이죠?
2: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0: 에? 아, 그런가?
2: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1: 자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어? 우산.
2: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0: 에?
1: 우와.
0: 버진 로드요?
1: 이거는 행지 양이에요.
0: 아, 참, 이거 헷갈리네, 진짜.
1: 만약에 이거를. 어, 예, 갈게요. 우산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맞아, 그럴 것 같아요.
1: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0: 네.
1: 어.
2: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1: 자,
2: 일종인가요?
1: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0: 네.
1: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 맞네요.
1: 아시겠죠?
0: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지.
0: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2: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5: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시나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1: 무조건 썸이죠.
0: 완전 좋은 신호.
2: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2: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0: 아, 아니요?
2: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0: 아...
2: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0: 아우.
1: 자, 그러면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2: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0: 아.
1: 아,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강사라서 그런가?
2: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0: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1: 좋아요. 자, 갑니다.
2: 아, 와.
1: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2: 아, 진짜요?
1: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2: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1: 아.
2: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0: 감자튀김 모임이야, 뭐.
1: 요즘에
2: 네.
1: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아,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개봉했더라고요.
2: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태우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0: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도 또 봐야지.
1: 아, 정말 맛있었네요.
2: 아,
1: 그죠?
2: 죄송해요. 진짜 맛있네요.
1: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2: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1: 아니요.
2: 아, 교수님이 찾아주셨으니까.
1: 아니요.
2: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립니다.
1: 아,
2: 감사합니다.

0: 아, 네, 들어가세요.
1: 생선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
0: 뭐 어떻게 아쉬워? 나를 안 끊었잖아.
2: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3: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 오히려 한 건데요?
2: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3: 네? 펭수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2: 네.
3: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4: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 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3: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2: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한번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0: 아 같이 가자.
2: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2: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3: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응.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2: 중요하죠.
3: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2: 결혼이요?
3: 네? 어,
0: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2: 응.
0: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선생님.
3: 네?
0: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3: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0: 솔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게
2: 끝났어요. 가! 이제 가세요! 가!
3: 이제 가세요! 가!
0: 가! 언니가!
2: 아, 얘들아! 아니, 저 재밌을 수 있어요.
3: 언니 수업 키워!
0: 이거 뭐 먹을래? 지금 완전 따고요.
5: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6: 원래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이니까.
3: 저기 청양고추.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7: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1: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딘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2: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0: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지
1: 공동의 사랑 딱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응?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3: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3: 한옥이 좋아서 샀고
4: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0: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4: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금데, 어머, 텐 소장님이시구나.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5: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6: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5: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0: 집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5: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0: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5: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7: 수정님.
5: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텐들라 다들입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7: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7: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소명자
8: 박호철입니다.
0: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7: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0: 이 겨울은 동복 오씨 집에만 흐른다네요.
7: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복 오씨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0: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4: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5: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세 칸이 기본인데.
4: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삼칸 초가집이거든요.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7: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5: 근데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 네.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4: 예예. 예. 아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아.
5: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4: 들어가 보실까요?
5: 네, 들어가 봐도 될까요?
4: 네, 네.
5: 아, 예, 좋습니다. 네.
0: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5: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생각 못했는데.
7: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5: 예, 이거 농가 치고 네.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네.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0: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5: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7: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5: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네.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네.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네. 넣었던 네. 그런 요소인데.
7: 네 맞아요.
0: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곱재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5: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갑창은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7: 네.
5: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도를 취약하다고 막 네.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네. 진짜 아끼시길래 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네. 생각 들었어요.
7: 네.
0: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포켓도어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7: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예, 방점을 예.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벽재도 너무 이쁜데
7: 네.
5: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어떻게 하셨어요?
4: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5: 아니,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4: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5: 아, 제가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이장.

0: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1: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2: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온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 그래서 저희 시작을 했어요.
1: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2: 세제로 막 문질러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이스텐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0: 이 집을 제주인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0: 그렇습니다.
2: 그래요.
1: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마루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2: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주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3: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1: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0: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3: 네.
0: 얼마나 양반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3: 아, 그런가요?
1: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3: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 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0: 왜 반대하셨어요?
2: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받습니다.
1: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2: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3: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1: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돼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3: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1: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야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3: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아요.

0: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1: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0: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 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운명처럼 꿈에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 넣어두던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0: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와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차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그래서.
2: 굴을 또 성공하셨네요.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0: 어디 싸게 쓸 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3: 바로 혹시 구들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2: 아이고, 예,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0: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로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를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1: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2: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0: 네,
2: 여기
0: 맞아요.
2: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0: 네.
2: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0: 여기가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돼 있어. 칸막,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1: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2: 근데 좀 궁금한데요.
0: 네.
2: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또 지으셨어요?
3: 이 한옥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0: 거든요.
1: 예.
0: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1: 예.
0: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1: 예.
0: 이제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 24.
0: 24년에 했거든요.
2: 아,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집을
1: 잘하셨어요.
2: 리모델링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3: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0: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2: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3: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2: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1: 이 장이 정말 그림액자 같더라고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긴 딱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2: 칭찬받으니까
1: 네.
2: 좋네요.
0: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1: 예, 보입니다.
3: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0: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다 사랑할 수 있어서.
2: 둘다 사랑해 줄수 있어서.
3: 아,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1: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주택은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살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주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3: 이대개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2: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3: 아내 청혼에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2: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2: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4: 이야.
3: 아유, 답답증 안에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4: 맛있어요?
3: 여기선 뭘 먹어도 만나겠지 뭐.
0: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2: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여기 꽃밭에서 조용히
0: 숨 쉬다가 숨을 멈추는
2: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0: 숨 쉬는 곳인데
2: 네.
0: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2: 숨도 여기서 마지막.
3: 아유,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0: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0: 많이 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댄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1: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2: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1: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2: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1: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0: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1: 아, 이 집이군요.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0: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1: 발자취봉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것 같네.
3: 어머, 소장님.
1: 안녕하세요.
3: 만나뵙고
1: 반갑습니다.
3: 싶었습니다.
1: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3: 네.
1: 반갑습니다.
0: 이집 정체가 뭔가요?
3: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1: 네.
3: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1: 아, 여기서도 독특해요.
3: 네.
1: 아, 예.
3: 그래서,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1: 네.
3: 돌아가셨고,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1: 아, 세
3: 주인입니다.
1: 번째 주인이시군요.
3: 네.
1: 네.
3: 안녕하세요. 마니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0: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1: 저기 뒤에 있는 산 마니산 맞죠?
3: 네, 맞아요.
1: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3: 네.
1: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3: 네, 맞습니다.
1: 좋을
3: 그래서,
1: 줄
3: 예,
1: 잡으셨네요.
3: 제가 집을 볼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1: 예.
3: 터가 좋은 집이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3: 예.
0: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마니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3: 마니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0: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1: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3: 네, 서울 쪽을 한옥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0: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0: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0: 분단 전까지 강화도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1: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2: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1: 네.
2: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1: 아, 근데 보니까 비물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2: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1: 네.
2: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1: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2: 네.
1: 결국에는 이 갈수록. 파란색이
2: 네.
1: 나잖아요.
2: 네.
1: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2: 들어가시죠.
1: 네.
2: 네.
0: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D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1: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겹첨화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첨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창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2: 네.
1: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2: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2: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1: 예. 예,
2: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러시더라고요.
0: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내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1: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2: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2: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많이산의
2: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0: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0: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2: 아,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1: 네.
2: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1: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예. 해요.
0: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1: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2: 아, 맞아. 뒤에, 예. 뒤에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1: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예, 이제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2: 예.
0: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1: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2: 예.
1: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2: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1: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니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불러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0: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2: 바다 한지 창판지에다가 오지를 하셨네요.
3: 네, 맞습니다. 그죠? 네.
2: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3: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3: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2: 예.
3: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신 거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3: 네, 네.
2: 너무 좋아요.
0: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 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3: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0: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3: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3: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3: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4: 얘가 먼저 올라.
0: 대체 누구실까요?
3: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4: 현 주인.
3: 전 주인? 네? 네.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주시고.
5: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4: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 기분 좋죠. 살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5: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4: 그렇죠. 보존하시라고.
5: 보존해달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2: 이 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0: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1: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0: 말 좀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 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3: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2: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 줄 그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
4: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5: 전세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4: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0: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6: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0: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0: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로 한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란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이 화창한 봄날에 홀로 외로운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늘 그리워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세 딸들. 그리고 넷째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아내. 그토록 보고 싶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엄마의 비행기 티켓이 없다고요? 과연 세자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그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이곳이 바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트인데요. 사마르칸트 주위 외곽에 위치한 위성도시 우르그시 바로 아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이댁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보자. 아빠의 아이들은 누굴까? 어딨지?
1: 아, 여기 후루시다가 누구예요?
0: 아, 네가 첫째 딸이구나.
1: 슬리버.
0: 아, 둘째 딸. 어구 이뻐라, 어구 이뻐라. 셋째는? 언니 출동? 네가 막내니? 아유, 반가워. 드디어 아빠의 세 딸들 모두 찾았습니다.
2: 아미나.
0: 그렇다면 이분이 혹시?
1: 안녕하세요. 혹시 알리 씨의 부인이신가요?
2: 요요요, 알리나 아이올라리요. 마카인네스만, 알리나 아이올로 테라프케.
0: 아, 아빠의 장모님이셨군요. 그럼 엄만 이분?
3: 아싸.
1: 혹시 알리 씨의 와이프신가요?
0: 세 딸들에다가 곧 태어날 넷째까지 어깨가 무거운 오늘의 아빠가 일하는 곳. 일단 아빠부터 찾아봐야겠는데, 아, 이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도 아니고 아니고. 드디어 유력 후보 발견! 유창한 한국어로 신입 직원을 교육 중인 이분.
4: 여기서 뭐 외교원.
0: 저기 혹시 오늘의 아빠신가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오는 알리입니다.
5: 그러면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4: 아닙니다. 처음에 알리가 2012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5년 동안 일하다가 비자 끝나서 우즈벡 가서 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국에 하고 싶어서 또 2023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만에 가래가 브랜치 나네 키리심가 사밥 윌랑야는 난킨 몰래리부가 난킨 하라자틀 쿠페 피터드 키리시가 마주를 볼륨 슈우춘 하라자틀 하셨습니다.
0: 가족을 위해 다시 한국행을 택한 아빠. 아빠의 회사는 자동차의 정밀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라는데요.
6: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자동차 연료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과 반도체 연료 공급 라인의 부품, 방산 부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아빠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할까요?
5: 알리 씨! 주로 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4: 자동차에, 전기자동차에 필요하는 제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관 검사하고, 제품을 만들 거예요.
0: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알리 씨의 셋.

0: 딸들은 현재 엄마와 함께 외갓댁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1: 혹시 누구신가요?
2: 만알리네 가이나타스바라만.
0: 티 없이 해맑고 러블리한 알리 씨의 세 딸들. 아무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까지 듬뿍 받아서 그런가 봐요. 게다가 착한 마음씨도 남다르다는데요. 출산이 임박한 엄마를 걱정하는 언니들. 막내도 언니들한테 질 수야 없죠. 애교로 효도하는 셋째 딸 아미나.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건가요?
3: 나도 딸 키우고 싶다.
0: 작은 언니는 엄마 마사지에 돌입. 아유, 이 엄마 딸들 진짜 잘 키웠네.
1: 기분이 어떠세요? 마사지 받을 때?
0: 연출 아닙니다. 이게 진짜 평소 모습이래요.
3: 힝, 정말 너무 부러워요.
4: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0: 사랑스러운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 그냥 똑 부러지기까지. 아빠를 위한 재롱 춤솜씨를 선보이겠답니다. 이렇게 귀여움 한도 초과인 러블리 세자매. 아이고, 아이고, 잘 추네. 그렇게 세 딸들이 착하고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동안 아빠의 시간은 일과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완성된 부품의 미세 스크래치 확인 검사 등 제품의 불량 유무를 살피고 있는 아빠 알리 씨. 잠시 제품을 육안으로 다시 살펴보더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5: 아니 왜?
6: 차장님, 원래 제품이 좀 치수가 상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좀 같아요.
5: 메터기가 치수가 어디가 안 좋아요?
6: 구워기가 좀...
0: 아, 그렇군요. 알리 씨가 뭔가 제품의 이상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6: 라인 성공 나오고 있습니다.
5: 한번 가볼까요? 네.
0: 곧장 공장 설비를 살피러 갑니다.
5: 공구 파손은 안 되고 잘 되고 있어요. 네.
0: 제품에 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품을 살펴보더니 제품이 만들어지는 설비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알리 씨와 차장님. 확인 결과 다행히 제품엔 이상무. 그래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 작은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알리 씨의 꼼꼼함.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꼼꼼함은 필수 덕목일 텐데요. 신입 직원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믿음직스런 에이스 직원 알리 씨.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5: 저희가 설비가 80대가 있는데 전체 설비를 다 볼 수 있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직원이고 나무랄 데 없는 직원입니다.
0: 지금 아빠에게는 오로지 일 그리고 가족뿐입니다.
6: 알리요. 예, 아살람 알라이쿰. 시지 악시니스 안나스스. 안외가 맞았어요. 아, 무슬림아? 아, 무슬림아? 자, 약심해, 가.
0: 요즘 아빠 머릿속은 만삭인 아내와 곧 태어날 넷째 걱정으로 가득하다는데요.
6: 와이프가 나한테 100%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비밀이랑 나한테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만약에 딸 되면 아들 될 때까지 또 알리가 열심히 열심히 먹어야 돼. 아들 될 때까지 열심히 먹어야 돼.
0: 곧 동생이 생길 알리 씨의 세 딸들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노래에, 율동에,

0: 어딜 가길래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아이들이 자주 와봤던 곳인가 본데요. 얘들아, 이모도 같이 가.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세 자매. 엄마 하비바 씨에게도 익숙한 장소인 것 같죠?
1: 나는 캘릴리고요. 나는 셰카 토이벌 추가만. 호지에는 셰카 토글룹 으스갤라. 다저는 오일라라 카나타나.
0: 이렇게 아이들 친가를 방문하는 날이면 가족 식사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한답니다.
2: 여기 시댁에는 자주 오시나요?
1: 아, 대열레 하하프다 캡트라만. 어제 에쿠츠코 올리남 캘립 에키콘 트르켓 오덕. 다저는 Yoshlari katta bo'lganligi uchun tez-tez xabar olib turamiz. Mazdalar bo'lmagani uchun balinsaga olib ketgan edilar akamlar. Kasalxona.
0: 네, 그렇군요. 병원에 입원하신 알리 씨 아버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바로 옆집인 사촌네 집으로 출발. 둘째 무슬림아는 그새 제작진과 친해진 것 같죠? 오늘은 사촌 말고 PD 아저씨한테 더 관심이 가는 모양.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러블리 세자매의 또 다른 놀거리는 바로 양 사료주기. 이 양은 중앙아시아 토종 품종으로 샤슬릭과 팔로브 등 우즈베키스탄 요리의 주요 식재료가 된다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완성돼가는 동안 아이들은 노는 게 일. 부럽다. 이모도 맨날 놀고 싶어. 한편 현직 요리사이기도 한 외할아버지는 사돈댁에 와서 요리도 해주시고 마치 아빠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배꼽 시기가 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일 시간이죠? 식탁 위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컷 놀다 먹는 밥은 이 이상의 꿀맛이 없겠고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어른들에게도 풍요로운 안식을 주는데요. 다 같이 모여있기에 더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2: 혹시 알리 씨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셨나요?
3: 무슨 뭘 쓴다고 하면 사박 시켰어요. 나는 화살 안 다르고 준다.
1: 그들은 그프록 이글랍 콩크얀 파이트 나는 코치에게 바찰라드 다다스 켈랩 өйге кіріп кеткен байт бұләйім нама бізді дадам қачан келалы дейді
4: дәдесі тұсағының тезірақ кәріңдері
5: дәді келі осияны дәді келі
6: ассалам осияйсыз
0: сәт тәлдіре барамчаром онженғаның ижәрі аппаду хамкәнің нәрі оғетчо? 얘들아, 그때까지 지금처럼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크면서 아프지 말자. 한편 아빠가 있는 한국의 김해 시에도 작은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 다문화 거리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과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이 즐비해 경남의 이태원이라고도 불리우는 김해 다문화 거리. 휴일을 맞아 아빠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고기 많이 사시는데요? 아, 직접 요리하신다고요? 양고기에 닭고기까지 잔뜩 사는 걸 보니 고기 파티라도 하나 봐요? 오늘 솜씨 좀 발휘할 모양인데요?
7: 쓰라월라는 뭐?
8: 위가 뭐?
7: 왜 오늘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요?
8: 오늘 그 맛있는 거 그 만들어야 돼요. 그 샤슬릭하고 우즈벡 음식을 팔로우. 그것 때문에 그 필요한 거 그냥 사고 그다음에 기숙사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7: 친구들이 맛있어 해요? 알리 씨 음식?
8: 진짜 알리가 제일 보스잖아요. 이 어린
0: 고기를 그렇게 많이 샀으니 알리 씨 오늘 지출이 좀 크겠는데요?
8: 네, 부단히 이렇게 할걸요. 수염 갈아볼 얼마 나왔어요?
7: 10만 8천.
8: 10만 8천.
7: 어떻게 하라고요?
8: 대리님 계산합시다.

0: 제가 해요.
1: 비밀.
2: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신 거구나.
0: 제가 해드려요?
3: 네, 비대면 가면 죽겠습니다.
0: 싫어요.
3: 부자 사람이잖아요.
0: 싫어요.
2: 얼떨결에 부자 사람에 등극한 제작진. 결국 제작진 찬스 성공. 아빠 진짜 알뜰하시네요.
3: 우리한테 이제 많이 샀으니까 보너스가 너는 밑에 쉬면 바로 다시 왔어.
2: 진짜 알뜰하다 못해 살뜰하기까지 한 아빠. 빈틈없는 근검절약 정신 마음껏 발휘하고는 양손 가득 식재료 사들고 무겁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은 곳은 또 다른 상점인데요. 잠시 후 2차 쇼핑 시작. 그런데 왠지 불길한 이 느낌은 뭘까요? 잠시 후 계산은요?
3: 아, 계산해 주세요, 피디님. 피디님 계산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자 사람.
0: 왜 이렇게 말라고요?
2: 결국 이번에도 제작진 찬스 10분 활용하는 알리 씨.
3: 영수증이라고.
2: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선지 영수증만큼은 또 꼼꼼히 챙기십니다.
3: 브로이드 하틀 키트드. 200명, 500명. 저희 께서 요즘 샥스 액세서리 무슨 700명, 800명 게트 폴라드. 우즈벡에서 돈 보낼 때 아버지한테 따로 200달러 보내고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따로 400, 500달러 보내고 그 다음에 형님한테 200달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이쪽 저쪽 가족들 살림에 보태주느라 알리 씨가 알뜰한 거였군요. 덕분에 가족들의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졌는데요. 우르그세 명소라는 이곳은 수령이 600년에서 1000년이 넘는 거대한 플라타너스 고목 50여 그루가 숲을 이룬다는 초르치노르 정원,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물.
4: 부치노르미즈가 민일보간 문익시가 다스라크링간 문에 오다블라 만나시 민일란 어떻게 했는지 누구가 마사람 파나크간도 불와크라 게레 오다블라 신호가인들 보간다.
2: 예로부터 기도실이나 학교로도 활용되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나무 속 공간.
5: 무슬림아, 마사마?
6: 무사야, 오케이.
5: 얼마나?
2: 그렇게 많이 재밌죠? 맑은 공기 마시며 다음으로 향한 곳은?
7: 툴툴 미쳤마.
2: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나들이 장소네요.
8: 아비바시 안 힘든지.
2: 만삭이라 힘든 엄마에게도 아주 좋은 휴식처.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아빠의 고향 참 좋은 곳이네요. 이 플라타너스의 숲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이 샘물입니다. 나무 뿌리 사이에서 솟아나와 작은 연못을 이루는 이 샘물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신성하게 여겨진다는데요.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9: 아, 이분 그냥 마셔도 돼요?
10: 신나지 없더만. 무만에 옛다이단 적 없더만. 만에 옛다이단 가나. 만에 아예 옛다이단 적 없다모. 우리가 차크라면서 뭘까? 우리가 차크라면서 어떻게 아까워서 신난 포이드는 이차죠. 이심릭수.
2: 젊은 연인들에겐 유명한 데이트 코스이기도 한 이곳. 엄마 아빠도 여기서 데이트를 했군요. 이처럼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알리 씨의 고향. 지금은 알리 씨가 없지만 가족들은 알리 씨와의 추억을 종종 꺼내보곤 하는데요. 그 무렵 알리 씨는 조금은 바쁜 주말을 맞았습니다. 가까운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건데요. 총괄 셰프는 바로 알리 씨. 아.
3: 네. 네, 지금은 오씨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씨는 지금 먼저 고기 하고 그 다음에 당근 같이 묶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볶음밥 있잖아요. 볶음밥처럼 네.
1: 기대가 완전 커.
3: 네. 네.
2: 저도 알리 씨 요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메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3: 자식 고!
2: 아빠 지금 불 피우는 거 맞죠?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요리사에도 도전해봤다는 알리 씨. 지금 이거 막 하는 거 아니라고요.
3: 그러면 스타트 합시다. 고기.
2: 와우! 고기 대령이요? 일종의 꼬치구이인 샤슬릭은 고기 육질과 불 조절이 관건.
3: 양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아, 신이 나네.
2: 맛있겠다.
3: 갑자기 불과 나올 수도 있어요. 불 나오면 그냥 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 오늘의 총괄 셰프, 일단 샤슬릭 파트에 지시를 해두고 급히 자리를 이동? 어떻게 오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야, 뭔가 육즙이 잘 우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아까 농량을 치기다 넣었네. 농량을 치기다 넣었네, 넌.
2: 알리 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넌도 준비 완료! 손발이 아주 그냥 척척 맞네요. 그러는 사이 저 육즙 떨어지는 것 좀 봐요. 진짜 침 넘어가요. 아빠 오늘 발에 불나게 써요. 샤슬릭도 챙기고 오쉬도 챙기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덕분에 척척 식사 준비가 돼가는데요.
3: 이거는 뜨거워서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바람이 나와서 먹으면 말랑말랑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2: 맛있을 때를 손님들이 놓치면 마음이 급해지죠.
3: 데리라, 빨리 오세요, 친구. 무슨 말?
2: 자, 드디어 시식 임박.
3: 빌레하로흐만로힘.
2: 과연?
3: 맛이 어때요? 괜찮습니다.
1: 완전 맛있어.
2: 네. 오, 맛있나 봐, 맛있나 봐.
1: 아니, 와이프.
3: 예.
1: 여기 몇 월 달에? 며칠 날라와?
3: 4월 11일 달까지.
1: 딸이 좋아, 딸이 좋아.
3: 딸 때도 아들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2: 되는데. 아이고.
7: 우리는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같이 모아서 이렇게 샤슬릭 오셔 같은 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알리한테 감사하고.
8: 알리는 요리도 잘하고, 그 일일도 잘하고, 그 안 좋은 거 없어요.
2: 샤슬릭으로 무르익어가는 저녁. 손님 초대엔 빠질 수 없는 오씨가 대기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울푸드이자 일종의 볶음밥인 오씨는 원래 큰 접시에 가득 담아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래요.
3: 네, 괜찮습니까?
11: 이것도
3: 같이 먹어요.
11: 같이 먹어요.
3: 아. 우리의 젓가락 없어서 한번 손으로 맛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오씨는 손끝으로 온도를 느끼면서 먹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11: 오씨 어떻게 요리 잘 됐어요?
3: 네, 잘 됐어요.
1: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3: 맛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2: 알리 씨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3: 네, 잘했습니다.
2: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모두의 공통 화제는 단연코 가족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동료들과의 수다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저물어가는 밤. 알리 씨의 그리움. 새 딸들과 아내는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오늘처럼 피크닉을 즐긴다는 가족들. 아이들도 하나둘 고사리 손으로 손수 짐을 실어다 옮기는데요. 웅장한 바위산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우르그 특유의 그림 같은 풍경. 어이구 맛있어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기는 꿀맛 같은 식사.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1: 여기 가족 피크닉은 자주 오시나요?
12: 아, 혹시 저들이랑 테스트 아일랜드 떠나래?
13: 에카보딩 맛있을래.
14: 오, 나 오, 나.
2: 그럼 그럼 최고의 행복이지.

0: 비록 이 자리에 아빠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곁에 계셔서 참 다행인 알리 씨의 세 딸들.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1: 잠시 저를 좀 봐주세요.
0: 제작진의 긴급 공지.
1: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0: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인데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빠를 만난다니.
3: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1: 하비바 씨 지금 티켓을 받았는데 하비바 씨 티켓은 없잖아요.
0: 엄마의 비행기 티켓이 없다고요?
4: 출산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하비바 씨의 엄마 아빠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5: 아마니 브랜치 어린이 파르산들은 서울에 약간 군대에 기다리던 파르산들은 콜롬비아 올라왔음 브랜치 어린이 쇼맨이. 그들은 아이엠 다다 버럽 캘랩 아일랜드 캐슬에 가봐봐마마.
6: 애니만 이제 하여름게 캠에간데. 그다음 벌레 özümam özümni yoqotib qo'ydim. Kayfiyatim a'lo. Bir xursand bo'laman, bir yana qizimni qolganini o'ylayman. Lekin tez orada shuni o'ziga ham farzandlari bilan borishni Alloh nasib qilsin.
1: Biyengi tanun go an musawoyo?
7: Teki. 저는 큰 여자예요. 작긴
1: 않아요.
0: 작아요. 비행기 타는 것쯤이야 무섭지 않다는 세 살 막내.
7: 인증을 이는 꽃다르시게래. 언제 갈 거냐고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0: 그래서 알리 씨 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체 없이 다음 날 아빠 만나러 출발. 신났네. 신났어. 증조 외할머니까지 배웅을 나온 이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 있는 동안 대신 엄마를 보살펴주기 위해 아들 집에 와 계시기로 한 건데요. 얘들아, 엄마 목까지 아빠 얼굴 실컷 보고 오자. 드디어 아빠에게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르그스에서 타슈켄트로, 타슈켄트에서 인천공항으로, 또 인천공항에서 아빠가 일하는 김해까지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잘 다녀오렴. 한편 아이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 알리 씨. 오늘 알리 씨가 찾은 곳은 아, 장난감 가게군요.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양가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는 알리 씨. 딸들을 위해서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세 딸들에게 보낼 장난감을 사러 온 모양입니다.
8: 세미온 딸도 생각이 틀려요. 작은 딸 무슨 생각, 두 번째 딸 무슨 생각, 큰 딸 무슨 생각 다 알아야 돼요. 좀 힘들었어도 힘들겠지만 애기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0: 우와, 장난감을 많이도 사셨네요. 그런데 잘만 하면 딸들에게 직접 건네줄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 집에서 출발한 지 꼬박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 그런데 비행기 안 무섭다고 큰소리 똥똥 치던 막내 아미나가 어찌나 울었는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혼을 쏙 빼놓았다는 후문. 그 사이 비행기는 어느새 인천공항에 다을락말락.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
9: 오래 가래길로 가래야 굴삼을 나와. 오래네 나랑 가래네.
10: 무슬마.
9: 굴삼을 가래게 능살 가래게 능살. 에 오늘 의미도 없는 게 너무 많네. 굴삼을 시키다.
0: 그런데 아빠.

0: 카드를 어떻게 찾아가죠? 바로 그때? 왜 할아버지 돌격 앞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은 친절한 시민.
1: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친절한 시민을 만나 매표소 코앞까지 갔습니다.

0: 그렇게 한참 만에 돌고 돌아 매표소에 도착한 가족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강냠육.
2: 응?
1: 강냠육.
3: 강냠육. 강냠육.
2: 함양육이요? 고객님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디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가시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세요. 광명역.
1: 아.
2: 네, KTS 광명역이에요. KTS 광명역. 네. 자, KTS 광명역 가시는 거.
1: 몇시대?
2: 다섯 명이에요.
1: 어?
2: 어떻게 다섯 명이에요?
4: 누나. 아미나.
1: 아미나께.
2: 어른 두 분에 어린이가 세 명이에요.
1: 몇시대?
0: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티켓 구입 성공?
1: 오케이, 오케이.
0: 언어는 달라도 손짓 발짓 하면 다 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2: 게이트 넘버 6.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참 예의 바른 이 가족의 다음 관문은?
1: 원해 어때? 네. 미니스 빌.
0: 그나저나 오늘 외할아버지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외할아버지의 활약으로 무사히 버스 승강장에 닿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잘 찾아온 것 같죠? 밝은 웃음 되찾은 외할아버지.
1: 이거 찍어.
0: 둘째 무슬림 하는 그새 카메라맨으로 변신?
1: 무슬림아!
0: 이번엔 언니에게로 갑니다. 막내는 막내답게.
1: 니나 갔네? 맞다네.
0: 한편 언니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 뛰고 허리 뛰고 지칠 줄 모르는데요. 둘이 참 잘 논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 번째 관문 무사 통과 직전.
1: 감량욕.
0: 이번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버스 기사님.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풍경.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운 외할아버지도 잠시 인증샷 삼매경. 바다는 처음 보는 거지 얘들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새로운 아빠가 있는 나라. 첫째 후르시다는 창밖 풍경을 감상 중인데요. 아빠, 좀 이따 만나요. 같은 시각 아빠는
5: 아직까지 뭐 했어요?
6: 공주님 오늘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0: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 중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는 중인데요. 잠시 후 가족들은 무사히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1: 진양역.
0: 다음 목적지는 김해시에 소재한 진영역.
2: 몇 명이에요?
1: 슈다 마이다.
4: 베이비.
2: 베이비 하울.
1: 슈다.
2: 패스포트 있어요?
1: 네, 꾸치.
2: 베이비 패스포트. 베이비 패스포트.
0: 아이들 나이 확인을 위한 여권 전달 완료. 잠시 후 진영역 고속열차 티켓 구입도 완료.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관문을 위해 지체 없이 전진하는 외할아버지. 정말 든든한데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는 자동이네요. 우리 할아버지 화이팅! 저 보고 힘내세요. 그러는 사이 진영역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열차가 아빠가 일하는 김해시로 가족들을 실어다 줄 텐데요. 열차에 올라탄 가족들은 고된 여정에 드디어

0: 골아떨어지고 말았으니 외할아버지도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한편
1: 아, 오늘 금일 그 알리 씨 가족들이 그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고 그 진영역으로 오늘 도착하는데 깜짝 파티로 준비할 거니까
0: 가족들의 방문을 알고 있는 아빠 회사 관계자들, 아빠와 세 딸들의 깜짝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족들과 동행 중인 제작진과 연락을 시도해봅니다.
1: 아, 몇 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2: 앞으로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3: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2: 네네, 3시 20분.
1: 아,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네. 픽업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긴 여정에 지쳐있을 알리 씨 가족들을 위해 진영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한 건데요. 광명역을 출발한 지 약 2시간 30분. 가족들이 드디어 진영역에 도착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두 언니들은 다시 쌩쌩해졌는데 막내는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바로 그때
4: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아빠를 만나게 해줄 분과 무사히 만났습니다.
5: 넷째야, 둘째?
4: 서나와.
5: 첫째구나.
6: 안녕.
4: 하여튼.
7: 아빠를 주시네.
8: 우리 아빠 데려가 줄 거예요?
5: 네, 데려가 줄게요.
6: 혹시 그 서나 맞대?
0: 아빠 회사와의 거리 이제 불과 약 4km 남짓. 먼 길을 오고 또 온 끝에 이제 정말 아빠와의 깜짝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아빠, 딸들이 지금 김해에 있어요. 아빠 빨리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있는 낯선 도시가 그저 신기한 새 딸들.
6: 나도 한강 게일러고 아니 싫다 나도 한강
0: 집을 출발한 지 장장 26시간 만에 세 딸들이 아빠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아빠 몰래 회사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아이들.
5: 앉으세요.
0: 모니터로 보이는 아빠의 모습에 집중하는데요.
4: 나랑 더 별일해. 뭐 그저클이래.
0: 화면 속 아빠는 딸들이 몰래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무슬리마. 마음이 급해졌는지 무작정 아빠를 찾아 나서는데요. 언니와 동생도 함께 아빠를 찾아보겠다고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디에도 없는 아빠. 사실 아빠는 다른 건물에 계시거든요.
4: 조금
5: 이따 만나게 해줄 거예요.
0: 무슬리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시각 맞은편 건물에 자리한 구내식당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회사의 행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매달 열리는 생일을 맞은 동료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행사가 있는 날. 잠시 후 생일 축하 다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 4월 생일자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이달의 생일을 맞은 동료들이 축하를 받는데 물론 아빠는 생일이 아니고요. 그저 동료를 축하해주러 자리에 참석한 것. 마침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절친한 동료가 생일을 맞아 아빠에게도 더욱 뜻깊은 오늘의 자리.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겠죠?
5: 아,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알리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생일도 아닌데 선물이라니 어안이 벙벙해진 아빠.
4: Second, second, second, Asta.
0: 제작진의 사인을 받은 가족들은 구내식당으로 출발.
5: 오늘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
1: 예.
5: 뭘까요?

0: 이제 딸들은 아빠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 아주 특별하잖아.
2: 뭘 얻고 있던 게 아니야.
3: 형, 아니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빠와의 거리 불과 10m, 9m, 8m, 7m, 6m.
4: 됐어요.
2: 아니면 휴가 갔다.
1: 휴가 가고 싶어요? 아, 애기 보고 싶어서. 애기가 왜 보고 싶어요? 애기는
0: 바로 그 순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아빠. 알리 씨 뒤를 돌아보세요. 뒤에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빠를 위한 선물. 세 딸들이 아빠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을까요? 휴대전화 화면 너머로 보던 세 아이들을 눈앞에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빠와 세 딸들. 지금처럼 얼굴을 맞대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을 이끌며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 누구보다 아빠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겠죠? 그리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아빠의 동료분들께도 인사를 전할 시간.
5: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바로 그때 엄마의 깜짝 등장.
6: 자리에 기다 댄스
5: 했나? 자리에 기다 댄스. 나도 안 돼, 덮은 하다.
7: 설마, 약간은
5: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6: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눕혀 있어. 설마, 약간은 Samolyot zirakam, ne? Vay, vay, vay. Samolyot ayağınızı yanarsın. Ben sizce bana geldiniz. Babanız gelirler, videonuz gelirler. En ayağınızı keyin sefer, ayağınızı doktor.
5: Optigen nisam, garip optigen nisam topu alıyca.
6: Ne madde, mangenim op geldiniz. Vay, vay, vay. Topu mu yomanda, bacım?
5: Yaksam adım.
6: Ha? Ne madde, ne madde, ne op geldiniz. Ayağınız mı? Onun için yok okuyunuz da o ne?
0: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빠의 소원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8: 가들리김데 존스 가레에다서 어머니 이슬랩 유럽스즈마 kızlarımız bilan birga qiziqarli vaqt o'tkazing. Ayam bilan dadamni ham birga yaxshi aylantiring. Tez kunlarda ko'rishishlik nasib qilsin. Sizni sog'inib qoluvchi Habibangiz.
0: 그리고 아빠와 세 딸들의 꿈 같은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봄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로 다가온 세 딸들. 아빠는 오늘의 추억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의 풍경 속에서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소중한 추억들. 아빠는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붙들고만 싶습니다.

0: 그때 저는 식당으로 가기 시작한다. 아시카네예 들려줘 말람. 무슨 두려운 줄은 가래예. 이건 가래예. 자, 그치.
1: 수분도 나나 액티브 컬러. 아사르.
2: 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를 눈과 마음 속에 가득가득 담아가고요. 무엇보다 아빠의 얼굴과 아빠의 목소리를 가슴 한가득 담아갑니다. 아빠는 딸들 곁에, 딸들은 아빠 곁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떨어져 있었기에 서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마음을 다합니다.
0: 기분이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와, 이거보다 진짜 말 못해요. 말 좀 못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리밖에 다른 사람 몰라요.
2: 그 언젠가 다시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름은 태어야.
1: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2: 그래?
1: 아, 머리가 어? 정말 괜찮아? 커요. 어, 저기 간다, 태어야.
0: 누구?
1: 태호는 F1 경주차 같은 정나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입니다.
0: 이번엔 내 동생 유나야. 얘는 엄청 좋아하는 거는 엄마야.
1: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고 잘생겼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0: 어머머머머 세상에 저렇게 걸어가.
1: 아이고 할머니한테도 잘하네.
0: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 집이 있네.

0: 백가지의 손손?
1: 백가지 있어?
0: 어, 여기 모두 백 사람이 있는 거야.
1: 이거?
0: 요거?
1: 얘 뭐해?
0: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야.
1: 홍길동 뭐야?
0: 부잣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1: 왜 울어?
0: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1: 내가 해?
0: 예? 이게 논개라는 여자거든?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1: 아, 얘도 죽어.
0: 그렇지. 같이 죽어.
1: 왜 같이 죽어? 어,
0: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거야.
2: 와, 엄마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 먹어볼래?
3: 네. 여기.
2: 아. 이렇게 햅디야 또.
4: Rettich Kimchi, das hat nochmal dieses extra Textur. Also wirklich diesen Crunch, wenn du abbeißt, dann machst du diesen, also mehr, ja, es macht mehr Spaß, drauf zu kauen.
2: Brot? Ja, maschisto? Maschisto, jo. Almoni Kimchi, maschisto, jo.
4: Ich weiß nicht, wenn ich das.
2: Today, we
4: ordered one.
1: Another?
4: Hmm. Oh. Oh. Hmm. Hmm. Hmm. Mama. Yes. Thank you. Kimchi is so
2: delicious. Delicious. Hmm.
0: Thank you. I eat
4: delicious. Yes.
0: 한석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
5: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 왜 싫어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2: 혜우야, 우리 이제 곧 그리고 밥 먹을 거야?

0: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Good appetit.
2: Good appetit.
1: Good appetit. Good appetit.
2: Yes.
0: 자, 많이.
3: 됐다.
0: 응. 어, 많이.
4: 김치 하나 씻어줘.
1: 감사합니다.
0: 예. 저거 닭고기 엄마. 이게 크림 소스로 시어머니가 만드셨어. 나는 청국장인 줄 알았어. 아, 청국장을 못 가지고 왔어. 아,
4: 괜찮아.
5: 맛있어. 플라이스. 플라이스. 어,
0: 맛있어요.
1: 역시.

0: 아, 그 정도. 응.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거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1: 이래서 김치와 마틴 게 막.
0: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서 와요, 마틴.
2: 안녕하세요.
0: 어, 잘 갔다 왔어요?
2: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는 대여 유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0: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어, 살살 살살 해볼게.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오, 오, 예.
2: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3: 나 비어트 마틴 쓴 김치 만 감.
4: 맛있어요.
3: 응. 역시. I missed 김치.
1: 우리가 김치가 엄마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근 한 달 동안 김치가 집에 없었어.
5: 아이고 어떡해.
1: 그래서 야니스가 많이 그리워했어.
0: 근데 사위가 유독 좋아하는 게 알타리 김치예요. 사돈 어르신도 잘 드시고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 사위 많이 먹으라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3: Weil hier in Deutschland, wir können nicht diese kleinen Rettiche kaufen. Wir haben gesucht, wir haben sogar versucht, vor 2 Jahren selbst einzupflanzen. Aber es hat auch nicht so gut geklappt. Oh, Oma, Kimchi Juseo. Oma, ah, okay.
0: 저기 길이 젖어서 할머니랑 걸어갈 건데 할머니 꽃 이름도 가르쳐줘. 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호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0: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제 아이들 등원 같은 거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유치원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You're the riding road. 누나도. 자. 한 손 잡고 가자. 자. 아이고. 가자. 저거 이리 가는 거지? 맞아. 이리 가는 거였어. 가자. 태호야. 태호 아는 노래 있어? 토마토 노래 알잖아.
2: 빨간 발에 무침한 날에 빨간 눈을 입고 새끼 달린 할머니네 멀쩡히 토마토 나는 자 조심할 거야 나는 자 주문할 거야 멋쟁이 토마토
1: 아우 잘했어요 잘했네 안 잊어버렸네 태호야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요거 이게 뭐야 요거 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0: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지 진짜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가자 데이트를 간 거죠.
1: 기대되네.
0: 난 우리 둘이 너무 놀라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자유. 좋아 진짜. 우리 둘이 다닌 적은
2: 없다 없어.
0: 애들 태어나고는 한 번만 있어.
2: 그래.
0: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년 만이지.
1: 아 조용해서 좋다.
3: 서울이랑은 다르지.
0: 서울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어.
1: 맞아.

0: 막 오면서 아예 한가하니 조용하니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지.
1: 그러네.
0: 함부르크 수산시장 이제 피쉬마크트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에요. 엄마, 일로 와봐봐. 저 아저씨 재밌어. 아, 원래 독일 시장은 이렇게 시끄럽고 파티 같이 해?
2: 아니야. 원래 독일 시장 이렇지 않아. 여기만 이런 거야.
0: 맞아. 아이고, 사람 많다.
1: 아우, 복잡해. 아우. 여기서 과일 좀 구경하고 가자. 뭐가 있나? 유나 좋아하는 오렌지다. 아, 그러네. 여기 마늘 파네. 무니까 이게 무.
3: 이야, 이거
0: 찍어달래요, 본인도.
3: 어떤 음식샘?
0: 계신? 땅 계세요.
1: 뭐야?
0: 선물로 주셨대.
4: Thank you.
0: So confused. 이렇게? 아, 선물 받았어.
1: 재밌네.
0: 아, 재밌다니까.
1: 저 아저씨.
0: 여기 약간 일반 시장이랑 좀 달라. 우리 이제 저기 가가지고 함부르크에 왔으니까 함부르크 그 뭐지? 빵을 한번 먹어봐.
1: 아, 그래. 좋아.
0: 비주얼이 싱싱해. 비주얼이 싱싱해.
1: 우리 줄 섰다.
0: 줄 쓴 건가, 이거? 아, 저 앞에까지 가야 돼?
1: 그런가 봐.
0: 아, 그리고 학교 비스마크 페리.
4: 이거
0: 먹어봐. 먹어봐봐. 이거 생이야, 생. 이 안에 생선이 한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어봐.
1: 너무 커.
0: 그럼 내가 한 입 먹고 줄까?
1: 아유, 이게 무슨 어때? 맛이야?
0: 응? 생선 맛이지, 생선 맛.
1: 생선도, 아유, 이게.
0: 마치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걸러 올려진 그런 생선. 약간 이거를 해장으로 먹어.
1: 해장으로?
0: 저기서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요거 먹는 거야.
1: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은 다시 못 먹겠네.
0: 그래? 작은 홀도 있고 큰 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인가?
0: 자,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야. 여기 봐봐. 저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 저 초록색,
1: 초록색
0: 뾰족한
1: 설탕
0: 시청사. 그리고 그 앞에 까만색 저 더 높은 게 교회인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1: 좋다.
0: 나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그렇지. 태어나고 네.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0: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좋아. 야. 너무 좋다.

0: 이렇게 좋은 식당도 데려오고.
1: 그래. 근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0: 계산은 엄마가 할게.
2: 내가 고마워야 되는데.
3: 요거 슈니첼이야, 엄마.
0: 슈니첼이 뭐야?
3: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건데.
0: 어.
3: 한번 먹어봐. 괜찮아?
0: 어, 괜찮네. 나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줄게. 이거 먹어봐.
2: 근데 엄마는 그러면은 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옛날에는 또 딱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스탠다드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렇게 힘드는 거는 못 느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잘 따라줬어.
2: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죠.
0: 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
2: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지. 항상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0: 좀 엄하게 키웠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신경 썼는 게 예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내가 좀 심했구나 생각을 하죠.
2: 제가 엄마가 돼서 느끼는 거는 혼자서 이제 뭐 생계랑 그 육아랑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 나를 봐봐.
1: 우리 엄마 이쁘네.
2: 우리 사진 한번 찍자.

0: 태우야. 태우야.
1: 여기 뭐가 들어 있는 거 보고
0: 아,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 아. 태우가 열어보세요. 이야. 아, 그래. 맞다. 그거다.
2: 이거다. 이거다.
0: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야 돼.
3: 해봐봐. 손 아프지 않아?
0: 손 아파.
3: 손 아프지 않아? 손 아파.
0: 손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 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밟아봐.
3: 발로 꽉 밟아봐.
0: 힘을 줘서.
3: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안 돼?
0: 아, 얘 이렇게.
3: 안 돼? 안 돼?
0: 아, 얘 이렇게 힘들어.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그럼 뒤꿈치로 콱 이렇게 하는 거야. 태우도 한번 해보자. 다시 발 뒤꿈치로. 그렇지. 발 뒤꿈치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아, 어.

0: 해야지.
1: 이렇게 쳐. 해봐, 이렇게.
0: 자,
1: 이렇게,
0: 응.
1: 이렇게. 벚꽃 아시죠?
0: 추워, 다 벗으면.
1: 아니, 안 추워.
0: 안 추워?
1: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가만히 여기 들어가고 싶은 신발 벗어야 돼. 이런 도시.
0: 이야. 와. 많다.
1: 이거 내게잖아. 할머. 이거 2개 내가 먹을 거야.
0: 하나는 할머니 건데.
1: 아니. 내 거야. 할머니는 이거 먹어.
0: 이건 뭐예요?
1: 맛있어.
0: 맛있어요? 우리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집에.
1: 아니, 안 가자.
0: 안 해도 돼?
1: 안 빨리 먹어야 돼.
0: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
1: 아니.
0: 응.
1: 아니.
0: 천천히 가고 싶어?
1: 나는 놀이터로 갈 거야.
0: 빨리 놀이터 가자, 먹고.
1: 놀이터 빨리 안 가야 돼.
0: 아, 빨리 안 가. 할머니는 빨리 가고 싶어.
2: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얌전하기만 했는데 태호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태호를 보면은 굉장한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딸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1: 이렇게 했어?
0: 자, 갑시다. 할머니들 뛰어.
1: 할머니 와.
0: 또 어디로 가?
1: 개건.
0: 어.
1: 밥 조금만 기다려봐.
0: 어. 여기서 기다려? 어. 아이고, 저렇게 뛰어야 되니.
3: То сильот, то разменеј го за тоа. О, ја се. Ке. О, ши тоа не јадос.
1: И тоа си помине тупа.
3: Тоа не е, ми треба пуза ши да е. Ши тоа зори лоп. Ши тоа го победи. Оке. Варе си исто е дест.
1: Ја варе шу.
3: Но те помине. О, супер, миле. Ја, лена, лена, лена, лена, лена,
1: Okay.
3: Oh, nee, dat ik dus kan starten, kan starten. Oké, dan kan ik ook zo. Ik wil
1: ook zo.
3: Ja.
1: Hi, Moni.
0: Oh.
1: Toen is er een piëstje.
0: Waar is er piëstje?
1: Nee, ik heb toen is er een mister piëstje. Ba.
0: Oh, piëstje. 어?
1: 할머니가!
0: 어? 할머니 좀 이따 내려갈게.
3: 네?
1: 잠시만. 할머니 건 스페이터!
3: 뭐였어?
1: 미국? 리스트 호신 베트 국단 텔레폰! 온 텔레폰 봐요!
4: 어, 엄마. 태호가 데리러 올라갔는데 왜 안 와?
5: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게 뭐야? 너무 예쁘지?
4: 따단 할머니도 모자 쓰고.
5: 세상에 너무 예쁘다.
1: 멋있지요. 다 비슷하지 라비 말 좋아.
6: Ну, тайна, смотри, я. Та роза, брат, велбо, но дырет, я. Та сила. Я. Патка, удар, куси.
7: Ich bin praktisch doppelt der Staatsbürger, zweite Generation in Deutschland, jetzt, weil meine Eltern sind ursprünglich aus Lettland gewesen. Also bin ich

0: mehr in Deutschland groß gewachsen als in Lettland, aber die Wurzeln und die Bindung.
1: Okay. 어머 세상에
2: 이거 엄마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이거 꽃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1: 감사합니다.
2: 거야.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선배님 얘기가 됐지.
3: 진짜로 좋다 작은 바사니아 수다리 수와
4: 두다링 따가딩 바사니아 기단수 찢어리즘 찢어골뱀 찢어바삼카양 찢어리즘 찢어골뱀 찢어바삼카양
2: 에이사르부 리지레티스 만타골뱀부쇼 에서부터 리즈레츠 만타 콜페 부쇼 찢어리즘 찢어콜뱀 찢어바삼카양 찢어리즘 찢어콜뱀 찢어바삼카양 이렇게 모닥불 보는 것 오랜만이지?
5: 정말 오래간만이지. 더군다나 집 안에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으네.
6: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3: 파파 세이어스 문스버가 왜 파파 파파
6: 알았는데 벌써
0: Ja, ich bin sehr glücklich, dass Mama da war.
2: Mama 너무 행복한.
0: Ich merke auch, wie die Kinder es gibt. Und manchmal ja, fühle ich mich ein bisschen schuldig, dass ich einzige Tochter und einzige Enkelkinder ans andere Ende der Welt geschleppt habe.
2: 가끔 외동딸을 애하는데 너무 멀리 데려와.
0: 미안해요, 엄마.
2: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게.
5: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가끔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얄밉더라고요. 우리 애가 미울 정도로. 그럼 내가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물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하니까.
7: 너도 네. 건강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2: 그래.
7: 응, 아프지 말고
2: 응. 엄마도 아, 엄마가 어, 아프지 말아야지 엄마가 응. 아프면 응.
7: 그렇지 엄마도
2: 그치. 너무 슬프지 그럼
7: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건강하게
2: 우리 둘 다 건강하고
7: 딸 사랑해
2: 사랑해 엄마
7: 사랑해 연아도 사랑해
2: 연아 사랑해
7: 사랑해
2: 태호 할머니한테 얘기해 봐봐.
3: 나는 진짜 할머니 글쓰네.
2: 어 할머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7: 그래 고마워.
3: 혼자 찔랑글랑글리.
7: 어 그리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 고마워.
5: 근데 태호야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국말로 해봐봐.
3: 할머니가 나도 죽게 사과. 중계 사과 온 진짜 멀리 살아
2: 멀리 오래 오래 살아
7: 어 오래 오래 살아
2: 그래 고마워
3: 안녕 할머니가 안 없어졌어
2: 아 안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너무 좋겠다
7: 할머니. 그래
2: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여기다 묶어놓을까?
5: 할머니 또 좀 조만간 또 올 거야.
3: 야.
5: 할머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가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걸 보니까 막 힘들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를 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2: 고마워.
5: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0: 안녕. 나는 아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미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4: 뭐해?
3: 우와. 가자, 고, 고! 냉장고 큰 거 하나 골라봐봐. 할머니가 사줄게.
5: Das ist wie gesagt auch nochmal zugeschickt.
0: Ist das schon da? Ige, Ige, ja.
3: Ige, Ige, Ige.
5: Hallo, moin.
3: Ja, ja, ja. Ja.
5: Und auch schon. Du hast das jetzt.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안피인더레이 자피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의 한 오지 마을.
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 어딘가의 산골입니다.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 배워보고 일해보려고. 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벌레가 많다.
0: 보이는 거라곤 나무밖에 없는 깊은 숲속. 숲속에 이 작은 집에 오늘의 베테랑이 살고 있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오세요.
2: 네, 그, 저 연락드렸던 EBS의 정석 PD라고 합니다.
3: 몸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 저는 25년째 아보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김병모라고 합니다.
5: 제가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아마 그래서 뭐 다들 국내 1호 아보리스트라.
0: 무거운 장비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줄 하나에 매달려 높은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썩은 나뭇가지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수목관리사 아보리스트.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나무 위에 종자를 채취하는 등 나무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보리스트인데요. 20여 년 전 국내에 생소했던 아보리스트의 작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김병모 대장님.
4: 한국에서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5: 국내에서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없이 이 많은 가지를 찢어보고 잘라보고 부러뜨려보고
4: 연구하고 뭐 기자재 사고 돈을 많이 까먹었죠. 6, 7억.
0: 베테랑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아보리스트 교육장. 하나하나 모았다는 작업 장비들과 직접 만든 교육 자료들. 이곳에는 아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매달 새롭게 찾아온답니다. 나무의 구조부터 각종 장비 사용법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대장님.
3: 그리고 여기 잠기거나 이쪽에서 당기면.
0: 대장님은 어쩌다 후배 교육에 이렇게 진심이 되셨을까요?
5: 제가 이제 전에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 촬영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 현장에서 아보리스트들을 작업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선진국인가? 사나이 갈 길이 조금 그은 것 같았어요.
0: 아보리스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로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3: 로프 역사가 인류 역사랑 같이 발전해 왔어요. 매듭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4천 개 정도 돼요. EBS 볼라인. End bound single 볼라인. EBS 볼라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풀려. 이쁘게, 이쁘게. 처음서부터 한 발 한 발. 그걸 EBS 피드니까 EBS 매듭을 배워가야 될까.

0: 휘? 휘? 휘? 그렇죠. 요거를 이쁘게 하라고, 요거를.
1: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2: 양발의 PD.
3: 양발의 PD. 아보리스토 되면 맨 처음이 아니에요? PD 아보리스토가.
4: PD 아보리스토?
3: 아보리스토 PD?
4: 아보리스토 PD.
3: 남은 위에서 올라가서 나가서 인터뷰 받아.
1: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4: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한다고.
1: 아. 저는 단순하게 나무 타고 오르는 법 배우고 뭐 가지 치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매듭법들, 루프를 타고 오르는 장비들, 보호 장비 등등 장비 사용법도 익혀야 될 게 정말 많았고.
5: 껴보세요. 선생님. 힘 빡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힘 빡 줘봐. 여기서 힘 빡, 오케이. 요게 장비걸이에요, 이런 것들이.
4: 네.
5: 네. 옆에 있는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다 걸면 돼.
1: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딱 공부하고 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나무에 루프를 거는 것만 해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무게추가 달린 얇은 줄을 던져 나뭇가지에 딱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찰 보호기를 연결해 나뭇가지에 걸어주는데요. 이 마찰 보호기에 로프를 연결해야 사람이 매달려도 가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사실 높은 데 있는 나뭇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들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벌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시기도 하는데 굳이 복잡한 절차로 나뭇가지에 로프를 걸고 올라가시는 것은 작업하는 나무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도 다쳐서는 안 되고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무에 오를 시간. 베테랑 아보리스트가 로프에 매달려 2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5: 밑에 있네, 밑에. 덜렁덜렁.
4: 이거?
5: 예. 네. 카라비나 빼고.
1: 초보자인 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5: 그래서, 그 다음에 앉아봐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봐. 이거 잡으면 또 떨어져. 여길 잡으면 또 떨어진다고.
4: 이야. 아이고.
5: 아, 이거 되다 돼.
4: 아.
1: 두 팔의 근력으로 체중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4: 저쪽 위에 보리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너무.
1: 그냥 위에 나무 부러지진 않겠죠?
3: 부러져요. 잘 돼 있어.
6: 괜찮아요?
1: 힘드네요.
5: 너무 한 거 있다고 힘든데.
1: 아, 힘든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0: 자, 저기 경TV를 추월합니다. 도망가 이제 도망가.
1: 아, 오지 마세요.
2: 도망 못 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를 추월하는 교육생 선배님.
3: 선생님 뭐 이렇게 신기하게 봐.
4: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실까?
2: 직장을 그만두고 아보리스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6개월 차 교육생 20대 규섭 씨. 나무 타는 폼이 벌써 능숙하네요.
5: 무섭진 않으세요?
6: 네, 아직까지는 무섭진 않아요. 이제 더 높이 못 올라가 보니까 힘들어서 올라가는 게.
5: 어떤 이유로 이걸 배우게 되셨어요?
6: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5: 아,
6: 야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 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높은 곳에 좀 올라가는 거 재밌어 하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무에 대해 배우면서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4: 또 올라가야지.
6: 아이고.
1: 저 여기는 한 10m 되나요?
7: 안 되지.
1: 10m도 안 돼요?
7: 네.
8: 됩니다.
9: 거기 지금 몇 시간 걸렸어? 올라가는데.
1: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9: 그러면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1: 네.
9: 일당을 오히려 내야 돼.
5: 자, 가보자!
1: 가보자!
5: 됐다! 이야! 이야!
2: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것 같은데.
5: 어서!
2: 남은 1m가 참 깁니다.
1: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기분 어떠세요?
1: 힘듭니다.
5: 생전처럼?
1: 네,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9: 군대 안 갔다 왔어요?
1: 저 안 믿으시겠지만 특공연대에서 헬기 레펠도 했었는데.
3: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9: 못 믿지. 저 헬기 레펠 저렇게 하면 다리치기 하러 갔다가 돈 주고 와 이제.
1: 네, 돈 내고 집에 가고 싶네요. 근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팔에 힘이 없어.
7: 아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2: 하지만 진짜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급한 작업이 들어왔다는데요. 오늘 작업할 나무는 전기줄 위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들. 가지가 전기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리스트죠. 줄 하나 붙들고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대장님. 순식간에 까마득한 높이까지 올라갔네요. 베테랑이 나무에 로프를 걸어내

0: 올려주면 이 로프를 트럭 뒤에 연결하는데요.
1: 이 줄을 타고 뭐가 내려와요?
2: 고가지를. 저 휴인스랑 밑에 떨어뜨리면 걸리니까 이 로프를 통해서 이렇게 짚라인 타면서 이렇게 돌리듯이 가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0: 이렇게 자른 나뭇가지를 로프에 매달아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온 동네 사람들 구경 나오게 한 신기한 풍경. 이제부터가 진짜 베테랑의 시간입니다.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며 본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선 대장님. 언뜻 보기엔 그냥 막 자른 것 같지만 사실 정밀한 계산이 들어간 작업이랍니다. 전기줄을 피해서 정확한 각도로.
3: 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 조직만 잘라내야 되거든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줄기 조직이 같이 잘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시작되죠. 그 고지톱이나 아니면은 이 스카이나 타고 올라가서 먼 거리에서 한 뭐 몇십 센치, 삼십 센치만 떨어져도 그거를 그 조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0: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지만 나무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보리스트의 원칙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오히려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가지치기 하나 하는데 한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 그냥 저 가지가 끝이 죽어서 그걸 잘라야 된다 그러면 밑에서 그냥 자르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자르느냐. 그리고 자르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아보리스트들이 전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보리스트들이 거의가 부부 클리닉을 받는다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우리는 뭐 부부 클리닉 받아야죠. 돈 못 벌어온다고.
0: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보리스트는 항상 여러 명이 팀으로 작업을 합니다. 경력에 따라 하는 일도 임금도 다른데요. 초보자인 저는 뒷정리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야외 작업. 너무 더웠습니다.
4: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쓰고 있는 것도 일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해서 그냥 바로 잘라내버리고 싶은데 이 하나하나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0: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1: 오래 걸리죠.
0: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는 안으로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둥이 썩어버리면 이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위협 조직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감싸는 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썩잖아요. 이 안으로 이렇게 썩는데.
2: 가지 밑살을 두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 줄기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가지 밑살을 잘라버리면 상처가 썩기 시작해 나무 전체가 썩어버린답니다.
1: 제대로 수목 구조 뭐 이런 거를 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죠. 그 멀쩡한 큰 대교목을 갖다가 축수를 만들어 놓고 뒷발을 만들어 놓고 그 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참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어요. 저희는 최대한 나무를 안전하게 나무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2: 나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보리스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10년간 조경 일을 하다 아보리스트 일을 배웠다는 시계상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조경 일 하실 때랑 아보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4: 그냥 조경 회사이면 그냥 파리파리 하라. 네? 뭐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 있게 그 안정성은 가장 마음에 들어요.
2: 나무와 사람에게 더 안전한 작업 방식을 고민하는 아보리스트들.
1: 대박이지, 같이 이게 딱 돼야지. 할 수 없잖아.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줄기 조직만 안 건드리고 네. 최대한 가깝게 네, 잘라줘. 그러면 그 유압 조직이 딱 나와가지고 다시 안 보는 거죠.
2: 오늘은 루프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1: 성공!
2: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찰 보호기까지 걸고 나면 이제 다시 나무에 오를 시간.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겠죠? 이야.
5: 아이고.
1: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운동 안 한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근육을 이제 깨워야지. 이렇게.
2: 저의 근육을 깨워주러 올라오시는 대장님.
6: 오케이, 간다!
1: 자, 말도 모으고. 어때?
5: 아유.
1: 발 걸어. 풍경을 한번 보여볼게요. 저쪽 산도 보고, 저 앞쪽하고 높이가 같죠? 그죠?
5: 네.
1: 이렇게 즐기네요.
2: 저는 못 즐길 것 같습니다.
1: 이게 편안해져야 돼.
5: 네.
1: 이게 편안해지만
5: 네.
1: 여기서 작업할 때
5: 네.
1: 작업할 때 편하다고.
2: 이게 편해질까요?
1: 여기서 그대로
5: 네.
1: 거꾸로 뒤집는 거야.
5: 네?

0: 주머니에 뭐 없죠?
1: 뭐 없어.
0: 떨어질 거?
1: 자. 그렇지. 그렇게 항하는 게? 야, 뒤지고. 엄마.
2: 아, 무서워. 엄마.
1: 아, 엄마.
2: 엄마.
1: 자, 똑바로. 이게 뭐 박쥐 매달린 것 같았어.
2: 아유.
1: 시원하죠? 시원하다니까.
3: 아유. 허리야지. 예. 괜찮은데. 아까 또 전했었는데.
4: 꺾으면 할 수 있겠지.
5: 자, 이제 팔만 뻗어봐요. 팔, 팔 뻗어서.
2: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5: 예.
6: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같네요.
7: 그러면 오늘 이거 몇 번 더 올라가나요?
8: 형이 몇 번 마실 거예요?
9: 한 다섯 번 더.
8: 저를 맞춰드려야지. 다섯 번? 다섯 번 금방 가요, 이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금방 가는데, 피디님은 숙달 되려면 한 열 번 가셔야 되는데.
2: 자! 야!
10: 야! 좀 그래도 마시겠습니다.
5: 내려왔던 분이 뭐?
1: 손이 더 올라가야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그렇지. 조금 더 빨리. 손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

0: 루프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루프가 아니라 막대기로 생각하고.
0: 아,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2: 막대기.
0: 그렇지.
2: 막대기.
0: 예.
2: 네. 막대기.
0: 오케이.
2: 막대기.
0: 예. 네.
2: 막대기.
0: 오케이.
2: 나는 막대기 타고 있어. 아이고. 아. 나무 안녕.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
2: 굿잡입니까? 감사합니다. 굿잡 해버렸다.
3: 이 교육 과정 중에 아, 낙오 한 사람은 없나요? 힘들어서
4: 많죠. 야반 도주한 사람 있어요.
3: 아, 정말요?
4: 네. 야반 도주한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3: 제가
4: 얘기도 안 하고
3: 지금 막 힘들다고 소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4: 귀여운 거지.
3: 아, 귀여워.
4: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막 위에서
3: 네.
4: 슈퍼바이징을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도
3: 네.
4: 처음에 매듭 뽑을 때는 다 덜덜덜 떨면서 배웠다. 그게 쌓이면
3: 네.
4: 이제 선수가 되는 거.
3: 얼마나 더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4: 한 5년?
3: 5년. 아, 그러니까 이 아보리스트 모든 교육도 그렇고 일 자체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4: 나무는 이렇게 급할 게 없지.
3: 네, 네.
4: 조급할 게 없다고. 그런데
3: 사람들이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항상
4: 효과를 내려고
3: 그러죠. 네.
4: 이렇게 10년에 할 거를
3: 네.
4: 3일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3: 네.
4: 힘들고 뭐. 정 감독도
3: 네.
4: 5년 걸릴 거를
3: 네.
4: 3일에 하서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3: 네.
4: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장비 정리해가지고
3: 네.
4: 이제 퇴근하시죠.
3: 알겠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1: 내일은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2: 오늘은 강원도 평창 어딘가에 있는 말 목장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 배워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1: 말들이 뛰어노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이 지붕과 전기줄에 닿아 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데요. 안전을 위해 특수 작업복도 갖춰 입고 신발끈도 단단히 고쳐맵니다.
3: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서 네. 여기 딱 조여주면 그냥 다리가 삐끗해서 부러져도 여기 여기 위가 부러지거든. 단순골절이거든요.
4: 꼭 부러져야 되나?
3: 부러질 거면 단순 본절로 부러져라. 아, 사소한 건데 네.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4: 납니다. 알겠습니다. 골절이 일어날 거면 단순 골절로.
1: 가지치기 할 때 쓸 손톱까지 빼고. 잘 챙겨주면
3: 빼고 이렇게 해서
1: 바보리스트 작업 중 가장 고난도라는 나무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 오늘도 쉽지 않네요.
3: 야, 너 왜 옮기고? 한 입 다 버티고. 어허. 그렇지, 이제 되네. 이게 이제 근육이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지.
1: 네? 여전히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나무에 오르고. 한참 만에 가지치기를 할 나뭇가지에 도착했습니다.
3: 자르는데 이게 전부 지금 뭐냐면 하중이 밑으로 향해 있잖아. 언더컷을 먼저 하고 톱이 끼지 않을 만큼 톱을 빼서 반대쪽으로 한 1cm 바깥쪽으로 자르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허, 랭야드, 랭야드. 밑에 랭야드 조심해야 돼, 이거. 네.
1: 나뭇가지 아래쪽을 먼저 잘라주고 다시 위쪽에 열심히 톱질을 하면 성공입니다.
3: 오케이. 엑셀런트.
4: 엑셀런트.
3: 아이, 그렇게 톱질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흥부 박해듯이. 그렇지.
1: 배운 대로 열심히는 해보는데.
4: 틀어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
3: 톱을 더 빼. 더 쭉, 쭉, 천천히. 톱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급하면 톱이 네. 휜다고. 네. 그대로. 마음을.

0: 비우고
1: 바깥으로 먼저 자르고
2: 잘라놓고 안쪽으로
1: 위쪽으로 네.
0: 요거만 나왔다 조금 오케이 거봐 천천히 해도 네. 속도가 빠르잖아 확실히 그죠?
3: 네. 네.
1: 어이소
4: 여기 올라서
5: 계속되는 가지치기 작업
3: 너무 떨어집니다
1: 아이고
0: 오케이 굿잡 자 이제 저쪽으로 몸을 돌리고 얘 이걸 먼저 잘라 그거
3: 이거요? 네. 아 너무 굵어서
5: 가장 굵은 나뭇가지도 성공
1: 오케이
5: 아주 조금씩이지만 일이 점점 몸에 익어가는 기분 서툴기만 했던 톱질에도 아주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0: 퍼펙트
3: 퍼펙트
0: 감사합니다 야, 건배. 아, 수고했어요.
3: 아이고.
5: 나무 위에서 마신 물 한 모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3: 감사합니다. 잘했어.
6: 잘했어.
7: 소감 얘기 좀 해주시죠.
3: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톱질을 하니까 팔이 아파.
7: 무섭진 않았어요?
3: 팔이 너무 아파. 근력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8: 처음이라 팔 힘으로만 땡긴 게 있는 건가요?
3: 톱질이 손톱으로 톱질하는 게 팔이 너무 아픈데요?
7: 아.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3: 처음엔 다 그랬죠.
5: 힘들지만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목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모아둡니다. 가지치기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목은 로프를 걸어 통째로 쓰러뜨립니다. 위험목 제거 역시 아보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작업.

0: 가지치기를 마치고 새단장한 나무들.
1: 나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케어해줘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고 또 이 아보리스트라는 일도 당장 뭐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아보리스트 완성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아보리스트가 돼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디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아보리지는 뭐냐면 그 나무가 보내는 말, 몸짓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 아보리지.

0: 거예요, 고문수도.
1: 평소에 요리는 좀 하세요?
2: 라면 끓이는 거 말고는 요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0: 자연이, 미생물들이,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1: 완전 후! 또 깨야 되나요?
2: 장 가르기를 한 번.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0: 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자, 뭐 과학자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 똑똑한 과학자분들도 건망증 같은 게 있습니까? 전 있어요.
1: 어, 뭐 있으세요?
0: 그냥 가끔 뭐, 어? 잠깐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있지. 아. 어머,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아. 좀 약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영상을 봤는데 어? 저 사람 어? 누구다? 맞아. 이런 거 있지.
2: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너무 익숙한데. 예. 저는 최근에 차키를 안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키를 가지러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전화기를 가지고 온.
3: 저는 뭐 칼럼을 월간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럼을 너무 쓰기 싫으면서 억지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메일로 보내려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완성으로 제목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미 써서 보낸 거를 까먹고 하나를 더 써가지고.
0: 아, 더 써다. 잠깐만, 그건 좀 심각한데?
2: 어.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0: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건망증이잖아요.
1: 맞아요.
0: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이 어 갑자기 어느 날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무섭긴 해요.
1: 걱정되죠.
0: 걱정도 되고.
3: 근데 어르신이 아니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치매 발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4: 네, 그래서

0: 치매는 의학적으로 또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1: 맞아요.
0: 30년 동안
1: 어?
0: 30년 동안
1: 30년
0: 치매를 연구하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1: 자, 좋습니다. 30년을 연구하신 한국 최고의 치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묵인희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30년간 치매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치매 연구에 그렇게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이제 포스닥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박사 후 연구원.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평생 하는 연구가 돼서 어떤 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어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매 연구를 하기로 예,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신 거네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국내 현재 지금 치매 앓고 계신 환자분이 몇
1: 분? 100만 명.
2: 100만 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중에 10%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0: 10명 중 1명이요?
1: 그렇죠.
0: 65세 이상이요?
1: 네. 와. 그러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0: 그렇죠.
1: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많이
0: 더 늘어날 거예요.
1: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상하건대 미래에는 뭐 몇 명이나 더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까요? 치매 환자가요?
1: 2050년? 어. 이렇게 하면 한 25년 후가 되겠죠?
0: 네네.
1: 그럴 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85세에서 90세로
0: 네. 그렇죠.
1: 막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두세 명에 한 명.
0: 아이고.
1: 그렇게
0: 야.
1: 되니까
3: 두세 명에 한 명이면 우리
4: 여기서 한 두 명.
3: 여기서 그렇죠. 한 두 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0: 이게 사실 뭐 이 중에서 두 명은 날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두 명이 다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3: 네.
0: 와.
3: 이게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명을?
5: 그래서 되게
0: 초면이라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5: 안 좋은 줄 알아.
3: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0: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잊는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한 현재 연구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를 그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지요.
1: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거는 네. 조금은 잘못된 건데요. 치매의 한 크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0: 어? 치매에도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이러고 있고 그럼 왜 어렵게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의 성함이 알츠하이머 박사님이십니다.
0: 아, 박사님 이름이요?
1: 네네.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해마가, 집중적으로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대뇌 피질도 쪼그라듭니다.
0: 아~
1: 해마가 이제 학습과 기억의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경세포가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0: 해마가 소실돼서
1: 네.
0: 알츠하이머가.
1: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4: 그게 제일 흔한 치매 종류 중 하나인 거고
1: 네.
4: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또 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이거는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루이소체 치매로 이제 루이소체라는 것이 뇌에 막 퍼지면서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0: 술 때문에
1: 예,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필름이 끊어진다.
0: 아, 많죠.
1: 예,
4: 그 자주 경험하시나.
6: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용단

0: 선생님처럼 나 어제 필름 끊어졌어 막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는다 그러면 대뇌피질에 1cm를 칼로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알코올이 안 좋습니다.
1: 며칠 전에 먹은 뭐 식사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럼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저희가
0: 몇
1: 판단해야
0: 분?
1: 될까요? 분이요?
0: 분 단위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마는 그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금세 없어지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주식 얘기를 좀
3: 거예요.
2: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지금은 벌써 기억이 안 나야지 알자이머스.
2: 그러니까
0: 예.
2: 이런 것들 잠깐 얘기했던 게
4: 기억은 나요.
2: 기억 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데 혹시 나 이거 뭐 먹는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건망증 발전해서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2: 그런 걱정. 젊은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잖아요.
0: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2: 네네.
0: 그러면서 신경세포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리고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뭐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2: 맞아요.
0: 그럴 경우, 아, 너 조금 전에 어디 부엌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맞아. 내가 부엌에 갔다 왔지.
4: 맞아.
0: 아, 이렇게 하는 건 건망증이고, 치매 환자의 경우는 너 부엌에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
2: 아예 지워졌네.
0: 그 사건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5: 말하자면 이 건망증을 로딩하는데 기억을 로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2: 그쵸.
5: 치매 같은 경우 저장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0: 예.
5: 거네요.
2: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갑자기 EBS에서 틀어줄 가끔
4: 네.
2: 보다 보면 저 배우 잠깐만 오랜만인데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거든요.
4: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건 극히 정상이시고요.
2: 예, 예, 예.
0: 근데 기억이 나는 배우하고 안 나는 배우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2: 그래요?
0: 그거는 자기가 인상이 깊었어.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이 너무 그 인상적이야. 그러면은 편도체가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배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
2: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떠올리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건망증.
1: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면은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막 여자친구랑 여행 가거나 기억 못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기억하는데. 분명 연애는 분명 즐겁고.
2: 자기가 기억나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0: 그, 연애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연애하지 않으셨다.
2: 기억이 남지 않았다, 데이트가?
0: 그렇죠.
4: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를 왔었대요. 아내가 왔었대. 그래서
2: 나는 본 적이 없어.
4: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왔겠지.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2: 맞아.
0: 그거 이제 혼나셔야 돼. 네.
2: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감성적이었네.
0: 그렇죠.
2: 두 분 다.
0: 그러시네요.
2: 오빠 기억나면, 그럼 해야지, 일단. 그럼부터 하고 가야죠. 아니, 교수님도 좀 건망증이 가끔 가다 깜빡할 때 있어요?
0: 그럼요.
2: 네.
0: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2: 네네.
0: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건망증이 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문 앞에 이제 나갈 때 가져 나갈 걸 갖다 놓는다거나.
2: 맞아.
0: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2: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장기 기억.
0: 그렇죠.
2: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0: 네. 네. 이제 초기에는 그 단기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기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두정엽이라는 데가 망가지면서
2: 네.
0: 공간 기억 이제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간지각 능력. 그러면 집을 못 찾고. 맞아요, 맞아요. 배회하고.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생겨서 누가 자꾸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은 그건 중기.
2: 중기예요.
1: 그게 중기밖에 안 돼.
2: 심각한데 그게 중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운동 기능도 막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신다거나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신다거나 그다음 제일 이렇게 치명적인

0: 생긴 게 연화작용이라고 우리가 뭐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뭘 먹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폐로 넘어가요. 그럼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저희가 네. 보통은 기억을 못하는 걸 치매라 생각하지. 막 운동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보통 노환이라고 그냥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그게 다 치매가 말기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게.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운동 기능을 지시하는 게 뇌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뇌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걸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 중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3: 맞아요.
2: 예. 이게 저는 집을 못 찾고 막 하는 게 말기라고
3: 저도요.
2: 생각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기라면.
0: 네, 네.
2: 초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단기 기억은 무조건 단기 기억이고.
0: 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언어를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 들면 네. 잘 못하시잖아요.
2: 이걸 뭐다라고 정확하게 예, 뽑아내는 예, 예. 거.
0: 그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네,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노화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4: 그 치매 진단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떤 뭐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2: 집중력 뭐 이런 거.
4: 무슨 탑 같은 거를 세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이제 조금 이상한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가면 그런 문진을 해주십니다. 네. 100에서부터 7을 빼라. 아니면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 안 되시는 분들 기억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간지각 능력도 보느라고 시계를 그려보라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12개의 바늘이 네. 있는데 그걸 잘 못 그리시고.
3: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수님, 근데 이 같은 치매 환자라도 어떤 분은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좀 가는 것 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0: 그게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2: 인지 예비능?
0: 뇌의 근육.
2: 근육, 뇌근육이요?
0: 뇌근육.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 있는 분은 네. 똑같이 베타밀로이드가 똑같은 양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똑같이 죽어도 네. 그분들은 가지를 막 내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과 학습에 남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죠. 예, 그래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2: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0: 근데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키우냐.
2: 고스톱. 그 부모님도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3: 그러니까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2: 부모님도 일부러 고스톱 엄청 치시는데. 예.
0: 근데 혼자 치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2: 안 되죠.
0: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시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인지 예비능이 좋아집니다.
1: 아, 예. 그 치매 예방한다고 수도코 혼자 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0: 아, 근데 그 뇌를 쓰는 것도 쓰는 되게 거. 좋아요. 그리고 독서, 뭐
2: 독서,
0: 글짓기,
2: 음악, 뭐.
0: 아, 그리고 음악도 배우는 거, 자기가
2: 연주요.
0: 해보는 거,
2: 취미.
0: 아, 자기가 해보는 거. 계속 뇌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2: 써야 되는 거예요?
0: 예, 예.
2: 그러면은 그럼 네.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약간 그 재치와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저 같은 이렇게 진행자들은
0: 너무 좋죠.
2: 계속 이해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0: 그럼요, 그럼요. 아,
2: 그럼 인지 예비능이 네. 계속
0: 늘어나는.
2: 근데 인지 예비능을 높이려면 그러면 네. 이게 또 어릴 때가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뭐 늦어버린 시기 같은 게 있나요?
0: 아,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시냅스 가소성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가소성이 더 많잖아요.
2: 네네.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가소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늦은 시기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2: 인지 예비능. 아무튼 혼자 계시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 저는 뭐 어쨌든 생물학자니까 뭐 주어 듣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치매가 시작되고 또 본격화됐을 때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0: 뇌 안에 베타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해마 부위에 막 많이 쌓이게 됩니다.
2: 네, 해마 부위.
0: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쌓여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타우라는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돌기를 쫙 뻗어서 우리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 축삭돌기를 연결하는 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타우 단백질입니다.
2: 타우 단백질?
0: 네, 타우.
2: 철로?
0: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있게 되면 그

0: 단백질의 그 변성을 일으킵니다.
1: 변성.
0: 그러면은 철로길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따오가.
1: 아, 이탈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은 철로길이 안 되겠죠. 아, 네. 이 신경세포하고 저 신경세포가 연결해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1: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0: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억이 네. 떨어지고.
0: 기억도 떨어지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죽기까지 합니다. 아. 근데 초기는 더 심각한 게 멀쩡해요, 우리가.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쌓이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1: 아.
0: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1: 아, 초기에는?
0: 예. 나한테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뇌에 점점
1: 쌓여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증상이 나와야지 병원을 찾고 예. 그랬거든요.
1: 예.
0: 근데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 NIA라는 곳에서 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여 있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자.

0: 그래서 그때는 멀쩡한데 그냥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래.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1: 그렇죠.
0: 멀쩡한데. 근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이렇게 쌓여
1: 쌓여가고 있다.
0: 예.
1: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대체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뇌 영상으로 PET라는 걸 찍는 건데요. 그거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에 가서 달라붙는 조형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딱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상이에요.
2: 아, 정상이에요?
0: 정상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돼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3: 그럼 저렇게 겉보기에 정상이신 분들은
0: 네.
3: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가나요?
0: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1: 멀쩡해 보여도 어쨌건 저렇게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겠네요.
0: 그렇죠.
1: 검사를 통해서.
0: 근데 저희가 연구실에서 해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가 20%.
3: 어느 연령대에서요?
0: 65세 이상.
1: 아, 쌓여 있는 거네, 지금. 그럼 어쨌건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0: 그렇죠.
1: 관리라는 게또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1: 아, 검사비가요?
0: 예. 근데
1: 상당히 비싸네.
0: 돈을 낸다고 해도 못 찍어줘요. 왜냐하면
1: 왜요?
0: 펫이라는 기계가 상당히
1: 아,
0: 비싸서
1: 그렇죠. 예.
0: 대형 병원에 뭐 많아도 5대 뭐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만 펫을 찍는 게 아니라
1: 일반
0: 모든
1: 환자들.
0: 질환도 다 펫을 찍어야 돼서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1: 많이 기다려야
0: 찍어줘요.
1: 되는군요.
0: 아니, 아예 받아주질 않을
1: 받아주지 않아.
0: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
1: 척수요? 바늘 꽂아가지고요?
0: 예, 이렇게
1: 여기?
0: 두꺼운 바늘을
1: 예.
0: 예, 척수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뇌 척수액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90%에서 95% 정확도는 나와요. 근데 뽑고 난 다음에
1: 몸이 움직이지
0: 움직이면
1: 않나?
0: 안 되고요. 한 4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뽑았는데, 정말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잘안 권합니다.
1: 척수를
4: 뽑아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2: 척수에 뽑는 걸요?
4: 네. 뇌수막염이 걸린 적 있어갖고, 다 커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거대한 바늘을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쑤셔둬요.
1: 진짜?
4: 네.
2: 아, 진짜로?
4: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2: 주사?
1: 꼬리뼈?
2: 주사?
4: 꼬리뼈 있는 쪽으로 넣어서 척추 속에서 뭘 빼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누워있어야 돼. 저 끝나고. 근데 뭔가.
1: 마취는 했는데?
4: 네, 마취는 해야죠. 근데 약간 뭐 에일리언 꼬리가 박히는 그런 느낌처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0: 노인들은 더 힘들죠.
1: 힘들지,
0: 그게
1: 맞네.
0: 예, 안 보이니까 점점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1: 척수의 검사가.
0: 예,
1: 많이 힘드네요.
0: 그래서 그거가 이제 두 번째
1: 두 번째.
0: 방법이고, 세 번째는

0: 2025년 5월에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하는 방법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1: 와, 완전 간단하네.
0: 그렇죠.
2: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 정도로 신호가 떡칠 될 정도로 세게 나오면 피 속에 뭔가 표지가 돌아다닐 수도
0: 그렇죠.
2: 있겠다고
0: 그래서
2: 생각하는데.
0: 피 속의 표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혈액에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런 표지자를 발견해갖고, FDA에서 승인을 내줘서, 그건 이제 타우에 특정 단백질의 부위가 변성된 거를 재보면, 아, 이게 뇌에 얼마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였다 하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90% 이상 나와요.
1: 어쨌건 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그두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왕관을 한번 꽂아야죠. 막 이렇게
3: 이거
1: 할 수,
3: 진짜.
1: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또 PET검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대기도 뭐 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단한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그게 55세 이상 그 건강검진에 좀 들어가면
1: 기본으로.
0: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겠죠.
2: 이 방송을 통해서 또
1: 그렇죠.
2: 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1: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0: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원, 뭐 어떤 데서
1: 너무
0: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훨씬 쌀
1: 그렇죠.
0: 겁니다.
1: 피한 방울로 검사를 할수 있는 초기 발견도 가능한
0: 그렇죠,
1: 이게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4: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나이가 들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젊어서부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구 단백질이 APP라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4: 순기능이요?
0: 예, 그래서 신경세포 전달을 잘하고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뇌 안에 환경이 달라지면서 잘못 잘리기 시작해요. 잘라도 생기면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어갖고 뇌에 안 쌓이는데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 이게 청소부가 있으면은 찌꺼기를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못 없애는 게 많아요. 왜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거든요. 원래 역할이 있고 얘가 잘라지면 베타면 알파벳 두 번째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분명 알파도 있겠죠. 알파, 베타 차이가 알파는 돌돌 말린 나선 형태의 통 같은 거고, 베타는 납작한 판이에요. 납작한 판인데 얘네들이 그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처럼 자기들끼리 끝없이 붙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으니까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면 계속 갖다 붙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냥 10년, 20년간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4: 찌꺼기가 쌓이면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0: 잘 때, 저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는데, 깊은 수면일 때, 림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다.
0: 힘들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막 불규칙해지시잖아요.
1: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잖아요.
0: 줄고.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1: 깊은 잠.
0: 청소가 되거든요. 얼마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냐, 그게 중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4: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되네.
0: 그리고 청소하는 데또 중요한 뇌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1: 면역세포,
0: 예, 그래서 미세악요세포라고 있는데 요 미세악요세포가 찌꺼기들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포획해갖고 자기가 먹어갖고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1: 네, 저 뭐예요?
0: 미세악요세포, 뇌 안에 있는 미세악요세포가 반짝반짝하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확 쏴요. 그러면은 저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먹으려고
1: 모여가지고
0: 이렇게 갖고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1: 청소해주네.
0: 잘 없애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1: 그렇죠.
0: 미세악요세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도 타우 뭐 베타민

0: 멜로디 이런 건데 이게 없애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면
1: 못하면.
0: 이 여기서 또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또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1: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요.
0: 예.
2: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얘도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0: 그쵸,
2: 보면 될까요?
0: 그쵸.
2: 아, 그런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얘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안 좋게
0: 네,
2: 흘러간다.
0: 맞습니다.
2: 왜그 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그거
0: 네,
2: 아닙니까?
0: 맞습니다.
2: 그렇잖아요.
0: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2: 나빠지잖아요,
0: 나빠지면서
2: 기능이.
0: ATP를 못 만들어요.
2: 못 만들어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0: 네.
2: 것처럼 그러면 얘도
0: 네.
2: 약간 이제 그 노화의 개념하고 얘는 또 다를까요?
0: 아, 예.
2: 예.
0: 아, 미세 악요세포 경우는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포식작용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ATP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2: 그러면 이게 약간 연관이 되는
0: 네,
2: 거네,
0: 연관이 잘
2: 노화랑.
0: 됩니다.
3: 미토콘드리아도 연관이
0: 그럼요.
3: 되네요.
0: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2: 왠지
0: 되는데.
2: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1: 그러니까
2: 분명히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노화랑 가면서 뭔가 가는 게 아닐까.
3: 진심이 놀라웠습니다.
2: 아, 그렇구나.
3: 저는 이제 제가 진화 생물학을 하니까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잘 안 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 퍼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식이 끝난 몸은 잘 보호를 안 해줘요. 거기다 심지어 사실 더 무서운 개념이 진화생물학에서 기량적 다면 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2: 기량적 다면 발현?
3: 네,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도움을 주는데
2: 네.
3: 나이가 들면 해로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선택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4: 선호한다고요? 네. 치매가 그런 거예요?
3: 그 치매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밀로이드 전구체,
0: 네네.
3: 타우,
0: 네.
3: 다 사실은 젊었을
0: 좋은
3: 때
0: 역할을 하는 거죠.
3: 네. 네. 젊었을 때 신경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고
0: 맞습니다.
3: 더 이상 우리 몸이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게
2: 야.
3: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진화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
2: 자연의 섭리다.
3: 섭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2: 하지만 거스르고 싶은데
3: 네,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 교수님 같은 연구가 중요한 게
2: 그렇죠, 중요하죠.
3: 우리가 그래도 과학 연구와 의학을 통해서 사실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AS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2: 특히나 우리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0: 맞아요.
2: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0: 맞습니다.
2: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이제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게 난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4: 맞아요.
2: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치매, 그 검사법, 또 편한 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이제 발견이 돼요.
3: 맞네요.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건지.
0: 2021년 전까지는
2: 네.
0: 치매 원인 치료제가 없었어요.
2: 원인 치료제.
0: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제만 줬어요. 그래서
2: 아,
0: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약 주고, 잠이 안 나요. 그럼 수면제 주시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세티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하는 증상 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 강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워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3: 세포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걸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0: 그렇죠.
3: 아세틸콜린이 안 분해되게 막아주는 그런
0: 네,
3: 대증요법이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랬는데 2021년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처음
2: 항체 치료제가?
0: 네네. 미국 FDA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래갖고 승인을 내줬어요.
2: 뭐가 있군요.
4: 근데 5년 전이잖아요.
0: 2021년.
4: 그러니까
0: 네네네.
4: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온 데까지 오래 걸린 거예요?
0: 그거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중기부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세포 다 죽은 다음이야. 백약이 무효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제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뇌에 쌓이면 환자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4: 정의가 달라졌군요.
0: 예, 정의가 달라지면서 임상시험하는 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환자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2: 중요하네.
0: 예, 치료제가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2: 빨리 조기 발견하고 이 치료제 만나면 되는데, 이 치료제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0: 베타 아밀로이드를 80%까지 줄여줘요.
3: 제거를?
0: 제거를 해줘요.
3: 그 막 진짜요? 아까 네. 그 PET 사진 쌓여있는 그 시뻘건 거를 줄여주는 네, 거예요?
2: 중기 말고 초기에만 발견돼도?
0: 초기에만 줄여줘요.
2: 아, 초기에만?
0: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2: 아, 초기에 빨리 맞아야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2: 어떤 부작용?
0: 뇌 부종이라고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붓거나.
2: 이거 심각한데 그거?
0: 심각하죠. 그래갖고 2021년에 나온 거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2: 심하니까.
0: 사망도 몇 분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단됐어요. 안 나와요.
2: 아, 중단됐어요? 나왔는데? 네.
0: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0: 부작용이 조금 적습니다.
2: 조금 적어요?
0: 예. 네, 지금 나와 있는 거가 세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아시아인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는 게,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다 효과가 있고 여자 남자한테도 다 효과가 있고 FDA 허가받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요. 네. 그건 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
3: 근데 그게 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중요하지만 타우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3: 그럼 혹시 타우를 제거하는 신약도 개발하고 있나요?
0: 네, 지금 삼상에 있는 게 50개예요.
3: 타우.
0: 아니요, 모든 기전으로 해갖고, 맞네. 타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맥주사를 맞는데, 경구용도 지금 임상 3상에
2: 경구용이 먹는 거예요?
0: 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막 나오게 되면,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도 없애고 타우도 없애고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2: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0: 너무너무 빨라요.
2: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이다. 그렇죠.
3: 제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3: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에는 그 시절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주변에 알츠하이머 연구나 그 알츠하이머 뉴스들이 되게 우울했어요.
0: 맞아요.
3: 계속 그 신약 임상이 실패하는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오랜만에 문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듣는데 엄청
0: 발전이
3: 희망이 막 넘치네요.
0: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3: 완전히 필드가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99%가 넘었어요. 거의 100% 실패라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맞아요. 하나가 성공하니까 또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경쟁이 그들한테는 치열할지 몰라도
2: 잘 된 거죠.
0: 예, 그 환자 입장에서는
2: 너무 잘 된 거죠.
0: 예, 예,
2: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경쟁 붙어가지고 좋은 약 나오면 너무 잘 된 거죠.
0: 그렇죠,
4: 이게
0: 그렇죠.
4: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융합과학이 중요한 게 이게 정의가 가능했던 게 조영제가 나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화학자분.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주신 뭐 핵의학자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룬 성과래서 예, 융합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3: 볼 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줘서 치매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들이
2: 혹시 과학은 위대하다
0: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 중인 그런 뭐 치료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0년인데 외길인생인데요.
0: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혔고 요즘 제가 한 5년 전부터 꽂혀서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뇌 연구만 막 했잖아요. 근데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2: 여기 장이요?
0: 예. 네.
1: 장내축.
0: 예, 네, 그래서 장내축.
2: 장내축?
3: 저 그때 고아라 교수님 나와서.
2: 마이크로바이오.
3: 똥.
0: 맞아요.
2: 그렇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고 갔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0: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온다. 야.

0: 저는 뇌과학자로서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막 이랬는데 자폐증에서 장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자폐증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는 제일 빨리 나타난 전조 증상이 변비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가 뇌 흑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죽는데 왜 변비가 나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도 혹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이 있어요. 치매 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세균 총을 봤더니 정상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다가 정상쥐의 변을 이 치매쥐한테 4개월 동안 먹였어요.
1: 먹였어요.
0: 예, 예. 아. 4개월 동안 그 대학원생들이 너무 고생했죠.
2: 쥐들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1: 먹였는데.
0: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났더니 정상쥐의 세균총이 여기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워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 오, 장이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미로 같은 거 그런 거 막 해봤더니
1: 많이 나아지고
0: 네, 잘 찾아가요.
1: 봐봐, 결론은 똥이라니까. 건강한 똥이 최고라니까요.
0: 왜 그럴까?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미주신경.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맨 먼저 이제 치매 동물 모델과 잘랐어요. 만약 장이 중요하다면 밑에서 나쁜 것들이 덜 올라가면 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랐더니 진짜 뇌에 그 아밀로이드도 덜 생기고 타우도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실험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나 쥐 갖고 일일이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신경을 세계 최초로 그 환자 혈액에서부터 iPSC라고 만들어서 미주신경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3: 어, 이게 세계 최초신 거예요?
2: 세계 최초요? 와. 미주신경을
0: 네, 만들었습니다.
2: iPSC로부터 만들었다고요? 네, 네, 네.
0: 여기 보시면요. 네, 네. 그래서 환자 혈액에서부터 장도 만들고요. 네. 왼쪽이 장이에요. 네. 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어요. 네. 오른쪽은 뇌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어준 게 미주신경입니다.
1: 미주신경.
0: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 세계 최초로 아. 뇌하고 네. 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만들었다.
0: 네, 네. 아.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뭐가 가는지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와, 그 장뇌축, 인간의 장뇌축을 몸 밖에 엑스비고 몸 밖에 만든 거는 네네. 교수님 처음이신 거예요?
4: 이건 치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0: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장에서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직접 들어가요.
2: 네? 아, 저 장에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있어요?
0: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있어요.
2: 근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0: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2: 아, 그러면 원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치매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0: 아, 그러게요.
2: 독이 뇌에서 생기고 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도 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0: 올라가고 뇌에 너무 많으면 장으로도 내려갑니다.
1: 아,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서 네.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0: 네.
1: 뇌에 안 좋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장에 네. 문제를 네.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예, 거를 예, 예. 밝혀내신 건데
4: 저 잘라버리면 안 돼요?
0: 아, 그 사람한테 미주신경은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요.
4: 아, 많아요? 아.
0: 폐, 심장, 간, 뭐 막 이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3: 거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연결돼 있지
4: 않을까요? 안 좋은 게 오간다니까. 쥐도 자르셨다. 그러면 교수님이 최초로 저 장뇌축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4: 그러면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0: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다 했고요. 제가 실험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뇌신경과학회에서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은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2: 새로운 접근법의 프론티어가 되신
0: 거예요. 아, 프론티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러면 장 뇌축을 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0: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있고요.
1: 하고 있어요. 네.
0: 그래서 그 이게 더 좋은 거는 BBB가 없어요.
1: BBB가 뭐예요?
0: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나 그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1: 아, 그런데 관문이 있구나.
0: 문제가 약을 개발해도 그 BBB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약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그 BBB 때문인데 여긴 BBB가 없어요.
1: 아, 미주신경 쪽으로 올라가면
0: 예, BBB가 없어요.
1: 그러네. 아, 장벽이 없이 그냥 예, 터널이니까.
0: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장에 일단 쌓여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그다음 염증 물질을 없애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좋은 치료약이 있으면 그거를 잘 싸서 이주신경을 통해서 위로 올리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B가 없다면 네.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쉽겠네요.
0: 그렇죠.
1: 아,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연구하시는 건데 네. 유산균은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유산균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 드세요?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1: 100억이에요?
0: 네?
1: 100억 개들은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
0: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싱싱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2: 채소. 고아라 교수님께서 네. 오셔서 식이섬유 네. 열심히 네.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0: 식이섬유를 열심히 먹어야지 유익균이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대사체를 막 뿜어내면 그 대사체가 베타아밀로이나 타우가 쌓이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1: 아, 채소에서 좀 걸리네.
3: 치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연구를 하나요?
0: 그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핑거가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래요? 입증된 거예요.
1: 그 다섯 개가 뭐예요?
0: 다섯 개가 인지 기능 강화고요.
1: 인지 기능 강화.
0: 굶주린 생선, 신선한 야채. 네. 이런 영양, 식단 관리.
1: 식단.
0: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소셜 액티비티. 위험 인자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1: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0: 그 다섯 가지 말씀
1: 파이브 핑거요.
0: 중에 뭐 하나를 특별히 꼽아라 이거는
1: 어렵고
0: 네. 일단은 저는 운동이,
1: 무조건 운동.
0: 예, 예. 근데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1: 근력
0: 운동. 예, 그래서 근육이 1cm가 커지면 네. 여러분의 노후에 1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영양인자가 많이 나와요. 이리신, BDN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근력을 키우시라.
2: 헬스하러 가야겠네, 다 같이.
1: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0: 그 뒤꿈치 올리기, 앉아있을 올리기. 때는 이렇게 다리 올리기, 뭐 그리고 그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지하철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1: 걸어다니시고.
0: 예, 예.
1: 아주 좋죠.
0: 예.
1: 파이브핑거는 하세요?
0: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이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근데 어쨌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파이브핑거 중에 세 손가락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0: 맞습니다.
1: 저 파이브핑거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은 진짜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 반성도 좀 하시고
1: 그걸 맞습니다.
0: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따라 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가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희망을 좀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우리 또 치매 연구만을 하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요.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치매가 해방될 날이 곧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0: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정말 희망을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취미는 과학 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2: 전 아니에요.
1: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2: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2: 아니에요.
3: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3: 국과수요.
1: 국과수요.
3: 22년 동안 근무하신.
1: 국과수.

0: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 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0: 그렇죠.
2: 찾았구나.
1: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3: 뭐죠?
1: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6: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7: 왜 교차 검증했나?
6: 네?
5: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7: 이거 기밀 아닌가?
6: 맞습니다.
5: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1: 이게 자네가 썼나?
6: AI가 썼습니다.
7: 그럼 출처를 써야지.
5: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7: 아, 이게 뭐야?
5: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7: 점심 뭐 먹을까?
5: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7: 아, 안 돼!
5: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7: 자네인가?
1: 아니에요!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수만 번의 결혼과 수십 년의 인연, 오늘 제 인생의 한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늘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의 한복판인데 네.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0: 여기 왜 미술관 느낌도
1: 좋네.
0: 나고
1: 약간
0: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1: 아 열렸다. 어. 안녕하세요.
0: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1: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0: 그냥 순백으로
1: 예술 작품 전시관처럼. 여기 이것도 있는 거 보니까
0: 우리 가는 데마다 이 저기 다랑아리는 아주
1: 상징인가 봐요.
0: 우리 이웃집 백만장

0: 네, 거의 시그니처였네요.
1: 근데 여기 이 세팅이 약간 웨딩 드레스 샵 같은데요?
0: 아, 그러네요.
1: 열리면서 신부 나오고 이러잖아요.
0: 이거네.
1: 그쵸?
0: 여기 앉아있다가
1: 여기 앉는 거잖아요.
0: 박수 치는 데 아니야, 여기. 아, 박치고 막 리액션 똑바로 못하면 막 평생 욕먹고 막 그러는 데 아니에요, 여기.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장훈 씨, 예원 씨,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승백의 백만장자, 네. 순수 100% 백만장자 신상수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2: 오늘의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신 줄 알았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 갑자기 이걸 읽고 나 자, 정식으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5만 쌍을 결혼시킨 대표 신상수입니다.
2: 아, 아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7개의 웨딩홀을
1: 운영을 했어요.
3: 연간 400억 찍은 것 같아요.
1: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다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도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고 할까요?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웨딩
1: 샵이죠.
0: 웨딩 드레스 샵.
1: 네.
0: 아. 아니 근데 밖에서 보니까 네. 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이 건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 폴 스미스라는 그분과 김찬중 건축가님께서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하셨는데 웨딩드레스는 어디 있습니까?
1: 웨딩드레스는 2층, 3층, 4층 그리고 곳곳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습니다. 예.

0: 자, 어휴.
1: 어휴. 뭐
2: 여기.
1: 대형 작품이 이렇게.
0: 아, 이 작품이요?
1: 세르난도 보테로.
0: 네.
1: 어, 진품입니까?
0: 아유, 그럼요.
1: 그럼 이거 굉장히 가격이 나갈 텐데.
0: 아유, 뭐 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2: 아니, 너무 자랑스럽게. 그럼요. 이렇게.
0: 자, 이쪽으로 오세요.
1: 예. 아, 이쪽에
0: 어때요? 드레스가... 설레지 않나요?
2: 너무 예쁜데요?

0: 제가 고르면 돼요?
1: 예, 한번 원하는 스타일 골라보세요.
0: 다 마음에 너무 드는데 예. 저는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한 스타일.
1: 아, 그러네요, 정말. 아주 우아합니다.
0: 아, 거기 앉아있는 거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아니, 있는데.
2: 아니, 무슨. 아니, 고르세요. 어차피 아,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1: 아, 이거 픽 해주는 것도 굉장히.
2: 아니, 뭐 제가 남편도 아니고 왜 픽을 해줘요?
0: 아, 제가 신랑이 아니어서. 네.
2: 저랑 관계가 없는 분야라서 오늘 좀 쉬겠습니다, 편안하게.
0: 때문에. 어, 요런 것도 되게 예쁘겠네요. 이런 건 제가 사실
1: 정말 그 엘레강스하고 아주 우아한 걸 너무 잘
0: 스타일은
1: 핏도 좋네요.
0: 네. 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 그래요. 아주 잘 골랐습니다.
0: 제가 또 이 네. 정도는
1: 아주 잘 골랐습니다. 네.
2: 대충 골라요. 아,
0: 대충 고르다니요. 이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1: 아, 우리 이 대표님.

0: 오셔서 한번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아이고
2: 네 장우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네. 아 사모님이시구나.
2: 네. 예 씨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그러면 웨딩 드레스는 우리 사모님이 전문가시네요.
5: 아, 예. 아.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예.
6: 대표님께 추천을 부탁드렸어야 됐었네요.
5: 아, 그래도 안목은 저도 있어요.
6: 아,
5: 예, 걱정하지 마세요.
2: 드레스 고르셨나요?
6: 저 두 번 이렇게 골랐대요. 두 번에 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2: 그 텍스처 소재가 섬세한 드레스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긴 합니다.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라인의 또 이쁜 레이스 드레스와 또 튤 드레스 위에 부드러운 또 오간자 소재 위에 그 레이스를 수를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드레스 두 벌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나만 좀 추천을 하나 해주시죠.
2: 아 그럴까요?
3: 네, 웨딩 네.
5: 골라보세요.
2: 네, 예원 씨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 마스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그 러블리한 드레스라고 그러면 화려한 비즈나 튤이나 뭐 레이스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뵌 그 예원 씨의 이미지는 깨끗한 실크 드레스인데도. 아~ 꽃과 나뭇잎이 그림으로 핸드페인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무거운 실크보다는 부드러운 오간자로 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저는 이런 러블리한 드레스 추천을 하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6: 저는 너무 화려하면 좀 부담돼가지고
2: 네.
6: 안 그러시겠어요.
3: 요거까지 해서 저 중에 지금 고르신 거 세 개 중에 본인이
6: 네.
3: 확보하셔서
6: 네.
3: 한 벌을 입어보는 걸로
6: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5: 네,
6: 대표님은 리액션을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안 해줄 거죠?
3: 아니 저기 제 바람은
6: 네.
3: 좀 빨리 입고 나오세요.
6: 근데 저 옷 빨리 갈아입기로 유명해요.
3: 아,
6: 조금만 기다리세요.
3: 알았어요,
6: 진짜 알았어요. 대회 나가면 1등 할 정도로 빨리 갈아입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3: 네, 네.

0: 박수를 쳐야 되나.
1: 좋아서.
2: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1: 너무 좋은 신랑의 자세입니다.
2: 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미소. 오.
1: 와, 아니, 어때요? 예. 선배님, 신부 같아요?
2: 너무 단아하고 네. 정말 우아해요. 아. 예.
1: 어때요, 서장훈 씨?
0: 그냥 약간 협찬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아요.
1: 아니, 뭐예요?
2: 예원 씨가 작품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 예술 작품?
1: 멘트를 연습하셨나요?
2: 아니.
0: 아니 뭐 어떻게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1: 오, 네. 입어보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0: 뭐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행입니다.
1: 왜요? 별로예요?
0: 아니요. 다행이라고요.
1: 다행이라는 거죠? 네.
0: 다행이란 얘기.
2: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0: 다행이란 네. 얘기는 좋은 얘기죠.
1: 대표님은 한 200점인데 네. 이제 장훈 선배 약간 글렀네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내가 뭘 왜 리액션을 해? 내가.
1: 아, 그래도 해줘야지. 아유,
0: 박수. 박수 쳐.
1: 찾았어요, 저 입을 거.
0: 어, 또 입어요?
1: 네. 또 입어야죠.
0: 뭘 자꾸 입어요?
2: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예.
1: 신규 고객에게.
2: 네, 예, 그럼요.
0: 아니, 저것도 웨딩드레스인가요?
1: 2부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어때요, 선배님? 아. 선배님 이거 어때요?
3: 보세요, 저.
0: 좋아요, 좋은데. 또 입으려고요?
1: 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서장훈 씨?
0: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0: 좀 빨리 입어주, 아, 네. 빨리 입어요.
1: 알겠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2: 짜잔, 우와. 이야.
1: 아니,

0: 아니, 그 호두샘은 뭐예요?
1: 어우, 세상에.
2: 아, 알았어요.
0: 아, 호두샘이 뭐예요?
2: 아니, 네. 이거는.
1: 네. 아, 제가 대신 해줄게요, 오늘은. 아,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우, 정말. 이야. 뭐, 그리스의 여신이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레스 입어보면요, 속설이 있어요. 3년 안에 결혼을 못하면은 결혼 못할 수 있어요.
2: 부케 받은 것처럼
1: 네, 그럼
2: 드레스를 입어본 사람도 네. 아,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네.
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유상화 선수 부케 받고 나서 예. 결혼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뭐 이번에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2: 대표님 댁이 네.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건축가
1: 예.
2: 승효상 선생님이 우리 저 대표님 집을 지어주셨다고요?
1: 아 선생님 1년에 딱 한 채씩의 주택을 한 채만 설계해 준대요. 네. 그런데 저도 가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사정해가지고 제가 당첨됐어요.
2: 우리 대표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웨딩 백만장자답게 아, 집도 아주 하얗습니다.
0: 진짜?
2: 순백에.
0: 네. 여기서 이렇게 하얀 네. 집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온통 흰색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중첩돼서
2: 네. 네, 네, 네.
1: 밀집된 느낌?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 짐 건다리를.
1: 네, 건너서.
0: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 이름이 뭐예요?
1: 제니요.

0: 신나가지고 오, 지금 너무 신났다. 오, 너무 신났다 지금. 오, 지금 놀 타이밍이다.
1: 아이고. 오,
2: 오. 얘는
3: 제니예요. 제니.
2: 일로 와. 제니 일로 와봐.
0: 지금 너무 너무 신났다.
2: 제니 일로 와봐.
0: 용맹한데요.
2: 이게 지금 2층까지 이 층고가 완전 뚫려 있어요.
4: 네. 어.
0: 개방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좋네요.
2: 위가 이제 높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넓은 느낌이. 창이 여기다 이제 창호지를 또.
4: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예. 느낌을 합해서 예.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축가? 뭐 이런 분이죠. 예.
2: 세계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신상수 대표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4: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7살 뭐 이 정도인데 아주 그 꿈이 생생하니 남는 거 있죠? 제가 커다란 상제리제가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릴 때의 꿈이 지금도 선명하게 내 인생을 밀어붙이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2: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셨다고요?
4: 예. 저희도 이제 곡성에서 더 들어가는 면단이거든요. 네. 예, 면단이에 네. 죽곡면이라는 면사무소 네, 바로 네. 앞에 식당, 네. 그리고 상점, 철물점, 네. 뭐 과일 가게, 네, 네.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어요. 아...

그 어릴 때그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삶을. 저는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장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런 거기에서 세상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7살에 모든 장사의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예.

0: 우리 신상수 대표님의 이름이 네. 상수에도 네. 사연이 네. 있다고요?
1: 제가 원래는 7살에 상윤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이 탁발성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0: 예전에
1: 예, 오잖아요. 아,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더니 똘망똘망했나 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상수로 바꾸시오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 장사상자 빼어날수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0: 장사에 예. 빼어나다. 네. 그런 뜻이에요.
1: 예. 이제 나중에 이 뜻의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2: 그럼 운명처럼 이제 상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신 건데 예. 대표님은 몇 살 때부터 장사를 좀 시작하셨어요?
1: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갔는데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의 첫 출발이었죠. 예.
0: 아니 그 보험 영업이 사실 쉽진 않았을 텐데.
1: 아 말도 마세요. 처음에 한 3개월은 뭐 내가 이게 뭐라 하면서 울면서 뭐 걷고 정처 없이 걸어서 빌딩 타기하고 뭐 이랬었죠. 빌딩 타기가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버스 종점 노선에서부터 오는데 수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각 층별로 다 돌면서 제 명함을 주고 그쪽에 명함을 받고 하루에 무조건 100명, 최소 100명 정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일단은 그 빌딩에 들어가면은 되게 입구라든지 주차장에 경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경비분들한테 카트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정말 내가 피해서 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괴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명함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내는 거죠.
2: 그렇게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보험 1등이 되셨다고요?
1: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밑에 조직 직원들 있잖아요. 네. 전국에서 최고 많았어요. 26명. 제 영업을 하면서 26명을 관리했죠.
2: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1: 그러니까 그때 27. 예.
0: 제가 보니까 영업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2: 느낌적으로 사실 저도
0: 그래요. 네. 굉장히 영업이 잘 맞을 것 같은.
1: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네. 제가 빛이 나는 것 네. 같아요.
2: 예. 에너지가 좋으시네.
0: 뭐 굉장히 밝으시고 네. 그럼 그때도 돈을 좀 많이 버셨겠어요?
1: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장가갔거든요. 네. 대출 받아서 그것도 네.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그래도 한 1억 전세집을 1억짜리 전세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랬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이 터졌죠. 네. 아 정말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제 고객이 100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0: 아 삼풍백화점 네. 직원들한테
1: 네, 보험 팔았는데
0: 보험을 팔았는데 네, 네, 네.
1: 다른 때는 6-7시까지 그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4시쯤인가 이제 마감날이라서 네. 일찍 들어왔죠. 그랬는데 막 뭐 난리가 났어요. 막
3: 저희 회사가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삼풍백화점 있는 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4: 왜 당황하셨어요?
3: 내 고객이 있잖아요. 내 고객이 지금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요. 회사에서 그냥 거기까지 정말 쏜살같이 뛰어가서
1: 먼지가 촉촉한 그런 속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에 한 1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과 사의 갈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슬펐고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보험금들 지급 이런 것을 다 도와주고

0: 당시 좀 악몽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계속 내가 종사할 자신감이 많이 좀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1: 그래서 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을 판매하는 이것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냥 이때 멈춰야겠구나.
0: 보험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의 불안이라든지 내지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쁨을 판매하는 건 없을까? 행복이라는 거? 그런 걸 팔아보고 싶다.
1: 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웨딩 사업인 거예요. 예.
2: 제가 사고로 충격이 크신 와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보호망 때 번 돈으로 웨딩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1: 뭐 전세로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집 한 칸짜리로 2천만 원짜리로 가고 8천만 원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25평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인데 그게 96년.
2: 그 사무실이 그러면 어떤?
1: 6층 꼭대기에 건물 6층에 사무실을 25평짜리를 상가에다가 차리게 됐죠.
2: 6층에다가 꼭대기에다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웨딩 드레스 샵은 1층이나 2층 뭐 이렇게 있어야 돼. 6층에 있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1: 당연히 1, 2층이 가장 좋죠.
3: 봐야 그런데, 되니까.
1: 예, 그런데 6층에다 했는데 자신이 있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로우북 전신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부책을 두꺼운 것을 5권을 가져다가 놓고 고객을 불러드렸습니다.
3: 그럼 그냥 전화를 계속 돌리신 거예요?
1: 이런 거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결혼할 분 계시나요? 하면은 당장 막 웃음이 터져요. 그 웃었잖아요.
3: 맞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뜬금없으니까.
1: 예. 아, 저희는 웨딩 결혼 이벤트 회사인데요. 1년 안에 결혼할 직장 내에 결혼할 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면은 야, 영자야, 너 찾는 전화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직장에선 바꿔주고 내지는 집에 가정집에 엄마 아빠는 오, 우리 자식 결혼 정년기인데 애인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3: 그러면은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결혼할 사람, 3년 안에 결혼할 사람, 5년 안에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에 맞춰서

0: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와이프하고 직원 두 명, 네 명이서 전화를 하루에 100에서 150통을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평균 두세 쌍, 내지는 3년, 5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은 10쌍, 이 정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1: 꽤 쌓이네요.
0: 네, 쌓이는 거죠. 정말 오픈하고 한 2, 3개월 만에 일주일에 방문을 뭐, 처음에 뭐 한 5, 6팀 하던 것이 몇 개월 만에 10팀, 20팀으로 해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가 됐어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줄을 세우는 거예요. 2층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대신에 커피하고 피자는 마음대로 먹어라 해놓고 저희들이 계산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상담하러 오게끔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두세 팀만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 100팀이에요. 금방 사실
1: 그럼요.
2: 매출이 늘어나고
1: 성사가 되고
0: 1년에 안양군포, 우왕, 가천 이쪽이 약 5천 쌍 정도 결혼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2천 쌍 정도? 그분들의 모든 결혼을 사진 촬영부터 해서 다 저희가 도맡아서 할 정도로.
2: 아니 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뭐 스튜디오가 멋있었나요? 아니 딴 데보다?
0: 메이크업과 그래서 사진과 이런 걸 하나하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여행이나 뭐 가구나 한복이나 혼수나 이런 것까지 해서 토탈로 다 한 번에 해버리는 식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갔죠.
1: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예. 지금의 웨딩 플래너 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을 저희가 1세대죠. 어떻게 보면.
2: 그 시절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굉장히 좀 앞서가신 거죠. 그야말로.
1: 토탈로 하시니까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을까요?
0: 5천 쌍 중에 2천 쌍 정도를 시장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1: 많이 버셨겠어요.
0: 아이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2: 얼마나 버셨어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식장을 이렇게 덜컥 분양받아 버렸죠 상가를.
2: 그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까지 인수를 하셨다고요?
0: 2010년 네. 이때쯤에 제가 이제 웨딩홀을 네 번째로 네. 강남에 있는 모카 예식장 예전에 그걸 이제 워낙 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유명했던 예,
0: 그 안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변방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네. 그중에 강남에서 가장 큰 웨딩홀을 인수해보자 해가지고 7호점까지 쭉 끌고 갔죠.
2: 가장 그 매출이 좀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0: 그때 제가 예식장 7개 하고 드레스샵도 3군데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한 400억에서 500억은 했던 것 같아요. 예. 직원들이 네. 한 200명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식 많을 때는 알바생들이 한 7, 800에서 1000명까지.

0: 그냥 순백으로.
1: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 테이블과 다른 또 테이블들을 연결해서 쭉 하면은 뭐 20, 30명의 파티는 커튼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식탁도 독특한데요?
1: 식탁이요? 이 식탁은요?
0: 움직이는.
2: 확장하는 식탁이구나. 오, 되게 넓어지네요.
1: 예, 그러니까 파티를 할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0: 대표님 방은 어디 있어요?
1: 아, 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2: 아유, 예, 아주 잘 된다.
1: 조심히 올라오세요.
0: 와, 나 뭔가 했네.
1: 날쌘돌이.

0: 2층이
1: 이렇게. 예.
2: 이 전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0: 아, 몇 개 정도 될까요?
2: 백만 장자의 집이라면서요.
3: 한 100개 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00개입니다. 네, 딱 100개입니다.
0: 근데 되게 사실 엄청 화려한 샹들리에인데 이 집하고는 어울리네요.
2: 그러죠? 예.
0: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2: 네, 자연이 아주 그냥 느껴지게 이렇게
0: 시원하네요. 네. 자연 속에 있는 기분 드네요.

0: 저희 안방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1: 저 안에 사우나도 있네요.
2: 예. 투명이라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0: 여기에서는 부부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2: 아, 예. 투명 역시. 예.
0: 이 욕조에서 반신욕 즐기는데 네. 자연이 바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2: 뒷마당이 약간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얘기하시는 거 보면.
0: 와보시면은.
1: 바로 뒤에 이게 산이인가요? 산이 이어져.
0: 그렇죠. 예. 예.
1: 그 여기서 보니까 집이 디귿자 형태네요.
2: 그렇네요. 네.
0: 그 전통 한옥 구조에 보면은 디귿자 구조 속에 마당을 항시 배치해 놨잖아요. 네. 예.
2: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2: 딱인데요? 예.

0: 아이고, 좋다. 이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삼삼아. 어, 삼삼이 왔어. 삼삼이. 들어와, 이리 와.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삼삼아.
1: 야, 먹어. 괜찮아.
0: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0: 예전에는 정말 책을
1: 정말 많이 봤어요.
0: 한 달에 네 권 정도는 보려고 해요.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습관이 돼버리고.
2: 계속 운영이 잘 되신 거네.
3: 하락이 없었어요?
1: 아, 눈물 납니다.
0: 코로나 2020년 2월에 딱 왔잖아요. 50명 이상은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웨딩홀에 막 몇백 개씩 예약이 돼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수수 계약이 깨지는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건 오래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절벽 위에 서 있다.
1: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니 정말 야 이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0: 뭔가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애식장 7개를 단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하게 됐죠. 내가 소중한 그 공간을 이제 더 머물 일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와, 참 계속해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1: 그동안 애식장을 7개씩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뭐 이제 다 놔버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뭘 하신 거예요?
0: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산을 다녔죠. 아. 예. 뭐 관악산이라든지 뭐 집 앞에 금토산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인수봉까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뭘 해봐야 하는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3~4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죠.

0: 접으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셨어요?
1: 살려고 했죠, 정말. 네. 정말 성장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진다는 느낌. 거기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0: 언제쯤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 이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23년 10월 달부터서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평생 결혼식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언제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촬영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 신부들한테 내가 촬영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해요. 그 감동이 살짝 묻어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게 이해되고 다가오더라고요.
0: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근본적인 좀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2: 저희가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아, 예, 예.
1: 짜잔.
2: 아, 자, 오늘의 우리 백지 수표는 5만 쌍. 5만 쌍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어디, 작은 도시의 인구인데.
0: 엄청나죠.
2: 예.
1: 그 5만 쌍의 결혼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소중하고, 그게 저 인생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는가? Get high, get lean, get drunk, get wavy, get wavy.

0: 신나 보이시네요, 쇼.
1: 네? 아, 그럼요. 신나죠. 그냥 온통 집중해서 카메라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2: 아니, 취지를 말자고. 노출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하니까 니테를 하니까 7이나 8이 된 거죠.
3: 근데 어차피 거기에
2: 내 생각에는 이 트러스트랑 이거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4: 그럼 이쪽 골목을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나요?

그것은 제가 이제 웨딩을 그간에 많이 접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또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셨다고요?
1: 제가 한 200상 정도 무료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을 치러드렸는데
0: 그런 200상의 우리 부부들은 전액 다 무료로 결혼식을
1: 제가 뭐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뭐 메이크업 사진 뭐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0: 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1: 아 부끄럽습니다.
0: 아니요. 좋은 일이니까요. 네.
2: 이 나눔을 어떻게 좀 이어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1: 꿈은 결혼 문화 재단 만드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 서러운 결혼식 이런 것 일절 없게 하고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의 꿈입니다.
0: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2: 발로 뛰셨다.
0: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공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는 것. 이 일이 저의 평생 해야 할 어떤 인생 후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진짜 빠르다.
2: 이야. 이야.
3: 와. 와. 와. 와. 와.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3: 네, 본업 아닙니다.
4: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5: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위험하게 나오라고, 위험하게 나오잖아. 야, 나와, 나와, 위험하게 나오라고! 야라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4: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4: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4: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5: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0: 사랑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0: 성교육! 예,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가 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저조차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1: 트렌드인데 예. 따라하고 싶지 않다?
0: 네.
1: 제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0: 나이 상관없는데요.
1: 아, 그래요?
0: 발가락 이야기 하시죠.
1: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는 그 바지를 요만큼 내려입는 롤라이스.
0: 롤라이스요?
1: 같은 거.
2: 롤라버니.
1: 롤라이스. 이게 롤라이스잖아요.
2: 무슨 롤라이스가 뭐예요? 저당 딸밥이에요?
0: 롤라이스가 아니라고요.
2: 롤라이스.
0: 어쨌든 롤라이스든 롤라이즈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유행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2: 네?
0: 사실 요즘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 맞죠, 맞죠.
0: 아,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혐오 신조어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부모의 첫 성교육 주제는 바로 혐오 문화입니다. 네 편, 네 편, 끼리끼리 놀아요. 바로 이겁니다.
3: 밤티 처음 들어봤고
4: 곱창
5: 다섯 살 때 비속어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나.
2: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
0: 근데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
6: 봐봐 완전 아니 요즘에 아주 쓰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자시잖아.
2: 제니
6: 좀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0: 아, 요즘 우리 아이들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뭐 단톡방, 밈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어떤 혐오 표현들이 나타나나요?
1: 네, 전에는 약간 이제 들었을 때좀 무시무시한 욕이라고 한다면
0: 네.
1: 요즘은 경멸이나 혐오가 좀 일상화가 됐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처음 듣는 혐오 단어도 많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 허버허버, 정병, 급식충, 맘충, 한남,
2: 노래
1: 한녀.
2: 허벅은 뭐야?
1: 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그냥 듣기에는 이게 욕인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경멸적인 느낌을 주는
0: 아,
1: 그런
0: 그래요?
1: 것들이 나오고 그게 항상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게좀 문제입니다.
3: 근데 저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허버허버 있었잖아요.
0: 이거 뭐야, 진짜 무슨 뜻이에요?
3: 허버허버 뭐예요?
1: 예, 이제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이게
0: 네?
1: 특정 커뮤니티에서 남성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0: 아,
1: 혐오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특정 집단을
0: 남자를.
1: 좀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좀 쓰여지게 된 그런 단어입니다.
0: 아니,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고 하면 되지, 뭐 허버허버라고 그래요. 저만 해도 초식녀?
4: 그치,
0: 그런
4: 들어봤죠.
0: 느낌만 알았는데, 아까 한남, 한녀. 그것도 저는 생소하거든요.
4: 아니, 근데 경아 씨는 그 한남, 한녀 이걸 뜻을 몰라요?
0: 아니, 저는 지금 딱 듣기로는 한동안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대세니까, 한남동 사는, 한남동이 대세라 해서 한남동에서 노는 한남, 한녀, 뭐, 이태원.
4: 아니, 해석도 굉장히 우아하고 그랬어요.
0: 네,
4: 생각하는 모든 게좀 약간 우아하고
0: 그런 느낌?
3: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약간,
0: 한마는.
3: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한. 아, 이게 이제 그 한국 남자, 한국 여자라는 뜻이지만.
1: 어, 평범한 건데?
0: 예, 평범한 것 같죠. 근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그 단점을 비난하는 말로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반대로 한국 여성들이 좀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비하할 때 한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1: 모르고 쓰면 안 되겠네.
0: 막 쓰면 안 되죠. 예.
2: 지금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혐오라는 단어에는 네. 나쁘다, 밉다라는 그 뜻 외에 역겹다라는 감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아보는 그런 어떤 태도나 말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0: 나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혐오 표현 중에 극혐 이것도 많이 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극혐 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또 혐오한다. 네.
2: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64.2%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82.9%가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 조사거든요. 근데 2026년 지금 혐오가 훨씬 더 확산되고 심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우려되는 거죠.
0: 이런 혐오 문화가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접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혐오 표현을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건가요?
2: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세상이 제2고향이고 모국어를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승패를 극도로 집착하는 게임, 채팅창에서 혐오 표현이 많다고 해요. 이기기 위해서 이제 1초 만에 말하면 딱 타격감 있게 쓰러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약자 비하라든지 이렇게 막 치명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고 나서는 게임하고 연결된 게 남초나 여초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애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그런 미디어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나 뭐 이제 악성 댓글 이런 걸 이제 좀 피하기가 힘든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3: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고 키우는 거의 한 6년 정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네. 좀 제 얼굴도 외모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나요? 막 그러니까 막 돌려 말하는 거야. 이제는 좀 그만 먹어도 괜찮을 듯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1: 먹는 거지 왜 그걸?
3: 어이 꽃무늬 입으면 네. 뭐 교회 다니신다더니 무당이신가요? 뭐 이런 것도.
1: 왜 그래?
3: 용해 보이나 봐요.
1: 왜 그래?
3: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1: 네. 오, 멘탈 세다.
0: 네. 네. 은지 씨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좀 타격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화 씨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4: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둘 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관찰 예능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럼 아시겠지만 약간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0: 그러니까
4: 조금 이제 또 개그맨 특유의 이제 불들어오면 좀 과장된다고 더 이제 과하게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나가면 댓글이 애미 애비가 저러니 애들 어떻게 클지
0: 그래,
4: 알만하다.
0: 애미 애비란 표현 좀 그렇죠.
4: 네, 아니 그냥 그게 무시하면 되는데 상처가 받아요.
0: 그럼요. 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쌤 씨도 좀 그런 경우 있었어요.
5: 많았죠. 네. 뭐 이런 돼지 같은 X이 왜 나오냐. 그만 좀 줘먹어.
1: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5: 아, 정말 직설적으로. 그때 또 근대브라이트도 하면서 뭐 네가 뭐 아냐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예능했으니까 애들도 가끔
1: 아니고
5: 또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제 주변에 다 이 공격 다 한 번씩 다 당했어요.
1: 왜 그러나 몰라.
0: 맞아요. 지나친 관심의 표현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위안을 삼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면 또 깊은 상처로 남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네,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 조사를 했는데 교사의 85%가 학교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고 옛날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혐오 대상의 첫 번째는 외모, 그다음에 장애, 여성, 성소수자, 인종이나 출신국 이런 것들인데 외모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단톡방에서 친구의 외모에 대한 품평이나 성적 대상화하기, 세 번째로는 나와 다른 집단을 통째로 묶어서 조롱하거나 배제하기 이런 식의 세 가지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 아니 근데 혐오 대상 그 1위가 외모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다 존재대로 다 너무 예쁜 친구들인데 그거를 자기 같지 않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6: 외모나 성별 같은 게 가장 눈에 띄는 거고 구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 아주 첫 번째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등급이라는 게 혐오의 축소판이에요. 사람을 쫙 줄 세워서 위아래로 가르는 거. 이게 이제 혐오의 기본이거든요. 외모를 등급 매기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어딘가에 껴야 돼요. 그 어떤 가치체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는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얼굴 합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구경거리나 재미의 소재로 삼는 그런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왜 하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장난이라는 거거든요.
4: 장난으로 할 일이라고. 예.
6: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고통이나 뭐 힘듦을 거의 이제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화하는 그런 신호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0: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우리 아이들 일상에 파고든 혐오 문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자. 오. 다양하게 알겠네요. 연령별로 모자.
7: 집합 줄 옆줄 맞춰주고 앞줄도 맞춰주고 옳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8: 놀이터에서 놀다가 잼민이라는 말 들었던 적 있었어.
7: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8: 기분 나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
9: 무리 같은 애들이 막 틀딱이라고 어른들 비하하는 말을.
7: 그 말을 그런 말을 들었어?
9: 네.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4: 틀딱 어머.
0: 틀딱이 뭐지? 틀리 딱딱딱 거린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늙은 꼰대들 요즘에 꼰대를 틀딱이라고.
7: 오늘 간장님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혐오 단어인지 아닌 단어인지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눈치 일어서.
10: 핵돌!
7: 자, 잼민이. 자, 혐오 단어다, 아니다. OX. 시작. 5, 4.
10: 야바라종 아니.
11: 혐오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니차랑 그런 데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12: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11: 수천 번은 들어봤어요.
13: 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단어라서 라고 했습니다.
7: 다음 단어 정의 되세요. 자, 정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14: 그 장애인이라는 게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일반인한테는 쓰면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면 혐오 단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로 왔어요.
15: 멀쩡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래 내 장애인이야 이러면 왜 나한테 장애인이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기분 나빠 이런 생각도 드니까.
7: 다시 한번 하나 갑니다. 자, 다음 확인치고 3, 2, 1, 땡. 자, 유모차 혼자 이제 딱 남아있는데
11: 그 유모차가 그 얘들이 장난적으로 어린이를 놀아주는 애들 유모차라고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16: 저 5살 때 비속어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모르고 썼을 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나요.
17: 만약에 혐오 표현을 쓴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도 알려주고 사과를 받을 것 같아요.
18: 곱창
19: 곱창
18: 났다?
19: 곱창?
0: 먹는 거 아니에요?
6: 곱창 났다 이렇게 할 때 좀 망했다? 뭐 아니면 뭐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졌다?
18: 리거라는 말도 쓰나 봐요. 피부색 다르다고.
11: 리거.
18: 요즘에 정이 많으니까요. 아무나가 정이 좀 많으니까 주변에. 뭐 놀리려고 쓰는 거지만 어쨌거나 같이 어울리려면 안 쓸 수는 없는 시대?
19: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남성 비하하거나 여성 비하하거나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어서 잼민이 같은 거는
4: 쓰죠.
19: 예, 저희 아이한테도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용했는데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18: 알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를 좀 알려줘야 돼요.
0: 아, 저 보면서 진짜 저부터도 문제가 심각했었네요. 저도 잼민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굉장히 아이한테 많이 썼고 또 아이가 제가 쓰니까 나쁜지 모르고 엄마 나 잼민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0: 나쁜 뜻인 줄 알았으면 아, 쓰면 안 됐을 것을. 잼민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6: 맨 처음에는 네.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됐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수준이 낮다. 아. 말이 안 통한다. 아. 이런 식의 이제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는 연령 혐오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0: 야, 근데 내용 이 뜻을 알다 보니까 그럼 내 딸을 내가 지금 너는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제가 너무
4: 정상적으로 우리 군대 다.
0: 네, 저 공무스러울 정도로. 진짜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4: 아,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네. 이게 뭐 유모차. 장애인, 치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각심이 들고 이게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5: 맞아요. 제일 충격적인 게 그 흑인 비하하는 단어 숙인 자체가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4: 네.
5: 최근에 그 윌리엄도 우리 와이프하고 비행기 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다른 애들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흑인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제 윌리엄한테 얘기 이거 절대 전 이거 입에다가 이렇게
4: 담지도
5: 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밌다고 생각하면 다른 인종은 너를 대한 또 다른
4: 그쵸.
5: 비슷한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
4: 절대
5: 그거는
2: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향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막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걸 플레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플레이밍이 이제 불킷이 확 치솟는 것처럼 게시판을 활발 태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 전에 이렇게 게임 대화창에서 일단 프레임에 익숙해지고 센 척해지고 그리고 상대한테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격감 강한 단어들을 골라 쓰는 게 이제 혐오 표현으로 들어가는 입문인 거죠.
6: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뭐 기성세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공격하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 그거를 특정한 사회 집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사실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구구절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밈이나 짤이나 이런 걸로 소비하면서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0: 저희가 이 카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이 요즘에 이제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씩 뽑아서 단어와 뜻이 좀 적혀 있거든요. 저 이거를 하나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저부터 할까요? 전 영포티 카드를 집었는데요. 특정 40대의 패션이나 행동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영포티 패션 입고 왔네. 그냥 입은 건데. 그냥 다 입은 건데.
0: 예쁘게 보려고 나는 내가 입어서 거지. 입은 건데.
4: 내가 갖고 있는 옷 최고로 예쁜 옷 입었는데 그게 조롱이 된 거.
0: 부끄럽다. 저도 가끔 그럼 영포티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은 예쁘다고 나갔는데 나시 같은 거 입고 나가면
4: 영포티.
0: 어디 겨드랑이를 드러내야 돼. 아프겠다. 나 갑자기 확 열받네.
6: 원래 예전엔 네. 영포티가 남자가 타겟이었는데 요즘은 좀 확산돼서 젊게 입으려고 한 트렌드하게 입으려고 한 남녀를 사실 다
0: 연령이랑 상관없이
6: 그러니까 남녀의 상관없이 원래는 영포티 남자에게 좀 더 국한된 말이었어요.
5: 그치. 칭찬이었잖아요.
6: 맨 처음에는 젊게 사는 40대라는 칭찬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하게 젊은 척하는 40대라는 그런 느낌에 좀 멸칭이 돼가고 있죠.
0: 아니 입는 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입게 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나 우리 진짜 가족 속상하네. 왜 나 찔렸나? 나 계속 내가 속상하네.
4: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입은 건데.
0: 불편하죠 괜히. 네. 우리 찔렸나?
4: 아니 나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내가 보이게 이쁜 거 입고
0: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나도 입었어.
2: 네. 네. 일단은 연포티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0: 아, 그걸 오히려 원하네. 아, 그럴 수도

0: 안녕하세요.
1: 제가 고른 건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래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야, 너 결정장애야?
2: 맞아, 이런 말 있어요.
3: 네, 이렇게 하잖아요.
0: 선택장애도 있어요.
2: 선택장애 있어요.
1: 맞아요.
4: 장애라는 말이 붙게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미로 진짜가 아닌 진짜 장애는 아닌데
0: 부적절한
4: 부적절하게
1: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을
5: 건강장애처럼 그거 그 위약적으로
4: 실제 있는 의학적 병이 전혀 아니에요. 의학적 병명이 전혀 아니고
5: 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어요.
0: 저도 저희 남편한테 아 우리 남편은 선택장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줘야 그러니까. 돼 이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이 장애란 단어가 그렇죠?
1: 그것도 몰라서 썼던 맞아, 건데 맞아. 알게 된 거죠.
5: 외모 정병 외모와 정신병을 합친 말로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그 제도표바 외모 정병 아니야?
4: 저런 말도 요즘 아이들 정말 그냥 와서 그냥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선생님 저 외모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도 제 외모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신병, 장애 이런 게 이제 결국엔 소수자인 거잖아요. 아픈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희화화하는 그런 단어들이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실제로 정신병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문득 들기는 합니다.
6: 네. 저는 급식충이에요.
0: 급식충.
6: 네. 이렇게 보통 충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이 벌레다 막 이런 얘기인데 학생을 벌레에 빗대서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는 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급식충 또 몰려왔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0: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지.
5: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6: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들어가면 모멸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니, 옆에도 네. 지금 맘충도 이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기분이 또 별로더라고요.
1: 너무 안 좋죠.
4: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엄마, 아이들 다 뭐 급식 이런 것들 다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깔보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0: 아, 들으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경아 씨도 약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1: 나 좀 우울해졌어요.
0: 우울해졌어요. 네, 언짢아요.
1: 언짢아.
0: 마음도 언짢아요. 어떻게?
1: 많이 언짢아졌고. 근데 네. 반성도 하게 돼요. 이 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네. 그게 혐오인지 아닌지조차 사용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오죽하면 충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포용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기 때문인가? 더 인색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마음이 아파요.
0: 그러네요. 네.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혐오 표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윈턴 씨와 경아 씨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1: 아, 준비했죠, 준비했죠.
0: 네. 네.
5: 있죠.
1: 샘 오라버니 출동.
5: 네. 오케이.
1: 아, 이게 또 진정한 또 영포트로 거듭나기 위해서.
0: 오, 준비를 많이 하셨네. 어머!
1: 저 힙하게 선글라스에 크림좀 달아봤어요.
0: 그래요?
1: 짠해. 젊어 보이지 않나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젊어 보이긴 한데.
6: 근데 그렇게 입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져요?
1: 수치스러워요.
5: 아니.
0: 준비되셨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여, what's up, everybody? 난 오늘 YMCA 영하지 않아?
1: 아, 어디서 진짜 영포트 냄새 나지 않니, 은지야?
0: 약간
1: 우리랑 부류가 달라.
0: 약간 조금 나이감 못하고.
1: 봐봐, 완전. 아니, 요즘에 압수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이스텐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XX이잖아.
0: 아니,
1: 나 스피 좀 봐.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대박 사건. 아니, 지금 어디, 지금 4자짜리 이제 광어 낚시 하셨어요?
0: 진짜 세상 좋아졌다. 남자 임신도 하고.
5: 아, 무슨, 뭐 아저씨도 아니, XXX이라고 하나. 아니, 나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 종판이야.
1: 코피하느라 거덜나셨쥬.
5: 아니, 와, 야, 이거.
0: 한마디 못하시는데. 아니, 옆에서 보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해요. 막, 뭐, 끝이나 우리가 막, 저도 맞아, 막 웃긴 맞아. 웃기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좀 이번에 좀 공수를 교체를 해볼게요. 예, 이번에 우리 경아 씨가 좀 당하는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 싶어요.
1: 안 하시면 안 돼요? 나 울 것 같아.
0: 무서워요?
1: 나 1일 비하는 여자라 울 수도 있어.
0: 우리 경아 씨한테 한번 레츠고.
1: 알겠습니다. 네. 상황극이니까.
0: 그렇게.
1: 아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너무 예쁘지?
7: 완전 제딩 같아. 귀엽다.
1: 칭찬인 거지?
7: 완전 진짜.
5: 저 아줌마 왜 이렇게 머리 쏟았네.
0: 아줌마
5: 무슨 아줌마. 아, 영풀이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아, 원진이 아줌마야. 나이트 합시다. 좀 해봐.
1: 낚시나세요.
2: 아니, 근데, 맞아. 조금 애쓰긴 애썼다. 좀 영락 없는 아줌마인데, 야, 근데 솔직히 숭해요, 아줌마. 아, 숭해요, 아줌마.
1: 뭐라고요? 순하다고요? 숭하다고요?
2: 숭!
1: 너 허나 좀 쌀지.
2: 숭해요, 아줌마, 진짜.
1: 아니, 이거 재미가 여기 이렇게 해서 키링까지 막 달고 하더라고.
2: 어, 죄예요, 죄. 괜히.
1: 아, 내가 죄야? 이제.
0: 시작해, 여기까지 할게. 아, 지금 너무 싸움 날 것 같아.
1: 아니, 지금 오늘 최근에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팬이라고 했잖아요.
0: 싸우지 말고.
1: 진짜 내가 구독자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0: 화가 너무 많아. 약간 지금 글씨가 서로 막 지금 긁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예요. 종료예요. 종료예요. 어떠세요? 이제 경화 약간 긁히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1: 아니, 이 표정을 카메라 보고 해보세요. 얼마나 도롱인지 진짜. 진짜.
0: 몇 살 잡을 뻔했어.
2: 아, 저기 적혀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1: 아니, 근데 상황극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렇죠. 오버했지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꾸민다고 꾸몄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아, 갑자기 벗고 싶을 것 같고.
0: 아니, 그리고 그 단어가 이입해서 본 게 저도 지금 정아 씨랑 같은 또래다 보니까 갑자기 아줌마 이러니까
1: 그렇죠.
0: 야, 아줌마인 거 내가 알거든? 막 이러면서 왜 나한테 어머, 야, 뭐 이렇게 아줌마의 약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1: 아니,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0: 나는 만족하니까.
1: 네, 네. 진짜. 진짜 티 안 나, 티 안 나 이랬는데 아줌마 이러니까 아, 아줌마 티 나는구나. 막 움츠러들게 돼.
0: 맞아요.
4: 보시면 이렇게 서로 혐오 표현을 쓰면 결국엔 말싸움이 붙고 싸우게 돼요.
0: 약간 언성들이 높아지더라고요.
4: 혐오 표현의 이게 효과예요.
0: 네.
6: 문제는 뒤에 숨어서 한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6: 앞에서 하면 이렇게 반박이라도 하는데 네. 뒤에서 그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3: 세대 차별, 성별 차별 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혐오 표현 집착이 하는 아이들은 특징은 뭐 있을까요?
1: 네. 왜 그러는 거예요?
6: 특히 이제 부모하고 애착관계가 좀 불안하거나 또 집에서 왜 따뜻한 인정을 좀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마음속에 불안이나 분노, 열등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집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세계나 거친 이런 또래 집단에 나오면 그런 혐오 표현을 쓰지 않으면 내가 왠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그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너희 편이야 뭐 이런 어떤 가짜 소속감,
0: 가짜 소속감
6: 이런 것들로 이제 결핍을 채우는 거죠.
4: 아이들마다 그 말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예를 들면 기분이 쉽게 흔들리거나 다른 친구가 놀리는 거에 금세 폭발하면서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위축될 때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양육자분들이 그걸 좀 관찰해서 어떤 패턴인가를 먼저 아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말을 우리 아이가 하는 것도 걱정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듣고 오는 것도 걱정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혐오 표현을 우리 아이 이제 휴대폰이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발견을 했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긴 해요.
6: 사실 저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애들 단톡방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막 성적인 비속어나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놀라고 어떤 분은 막 우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고 너 이게 뭐야? 네 친구들 완전히 저질이다. 실망이야. 뭐 핸드폰 내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는 그 숨기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뭐 계정도 좀 바꾸고 뭐 비밀 계정 많이 갖고 그럴 텐데 그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엄마는 네가 쓴 이 단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정말 걱정돼. 대화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하지 말고.
1: 그렇구나. 예.
3: 솔직히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솔직히 걱정 많이 돼요.
0: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3: 뭐 옛날에 댓글장 열려 있었잖아요. 기사 올라와도
0: 기사, 네.
3: 뭐 그냥 한국 와서 돈 벌고 뭐 언제 가면 싫으면 뭐 호주 떠나겠다 뭐 이런 뭐 얘는 한국 사람 아니다. 근데 애들도 한국 사람 아니네 호주 사람이네 이렇게 약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백인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나마 조금 그렇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보면. 훨씬 더 심하죠.
0: 맞아요. 네,
4: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정은 유색인종이 훨씬 더 많고 탈북자, 그 자녀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혐오의 표적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깊고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인종, 장애, 출신 이런 거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
4: 하나도 없고 네. 이게 나 자신이고 나의 본질인데 이런 거

0: 제가 조롱당하거나 부정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학교나 다른 친구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누구와도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또 사춘기 시기에는 또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도 쉽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부모님도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울, 불안, 고립, 자해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내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그나마 이 힘든 과정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견디지 못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어떤 너무 당위나 나약함을 들먹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1: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염, 여염이라고 하더라고요.
2: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남학생들은 놀고 싶었는데 안 껴줘서 우리끼리 놀았거든요.
3: 저도 남자 좋아해서
2: 놀고
3: 남편 이해가 안 돼요.
2: 싶었는데 안 껴주니까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 보면 오히려 더 진짜 여자친구끼리, 남자친구끼리
1: 맞아요.
2: 그냥 상종을 말자 분위기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4: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요즘에는 쟤 혹시 나 혐오하나? 이런 걸막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3: 아, 그럼 진짜 심각한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연애를 안 한대요, 요즘 세대는. 그냥 진짜 방 안에 있고 자기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연애를, 이 좋은 연애를 왜안 하는 것인가? 진짜 어디 강의 진짜. 다니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2: 나는 다시 돌아가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진짜.
3: 그래,
2: 진짜
3: 그러니까.
2: 많이 만날 거야.
3: 그쵸, 그쵸. 지금 시대는 이 연애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염 여염이 지금 난리가
2: 나버리네.
3: 이게 왜 그럴까요? 네.
5: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서로 괴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더라. 남자들은 이렇더라가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현실에서 이제 이성하고 정말 건강한 우정도 나누고, 그리고 왜 어떤 호감도 나누고, 이렇게 건강하게 부딪혀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온라인에서 여혐, 남혐 컨텐츠를 먼저 배우고, 판을 가르고, 이러면서 이제 여혐, 남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성을 나하고 다른 어떤 아까 얘기한 그게 얼마나 좋은데, 뭐 얼마나 매력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인데가 아니라,
6: 그쵸? 아니, 그럴 때, 네. 아니, 솔직히, 아니, 잘 안 맞아도, 잘 안 맞다고, 이렇게
1: 싶고.
6: 발견하는 게 더 재밌고, 실패도 재밌고,
5: 그럼요.
6: 이거,
5: 난. 그러니까 연애에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아예 말도 안 거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나하고 다른 매력을 가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내 밥그릇 뺏어가는 집단, 요즘 같이, 취직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쟤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을 어떤 쓸모나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경쟁보다는 좀 가치 있는 어떤 한 존엄한 인격체로 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2: 그러네요.
5: 네.
0: 이런 일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와 같이 섞여서 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겨. 그게 연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성적 하락일 수도 있고, 뭔가 학폭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분리되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말이나 교류도 하지 말아라. 예, 경험하지 말아라. 이건 어른들의 태도. 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한국적인 경향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2: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예 접근도 하지 마. 그냥
5: 그게
2: 하지
5: 정말 큰 문제죠.
2: 거예요.
3: 그럼 이런 혐오 문화를 바꾸는 첫 걸음. 그럼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이겠죠. 자, 김경아 씨의 가족이 거친 말을 예쁜 말로 바꾸는 특별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만나보시죠.
7: 머리로 들고 가.
8: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경아고요. 네, 선유리, 지유리 엄마, 권정아 씨의 아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 역할?
8: 성실이.
7: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9: 엄마, 아빠의 딸인 권지율입니다.
10: 기억에 남으시는 댓글 같은 게 있으실까요?
7: 그게 나는 예전에 한번 댓글인데 너 나오면 TV를 안 봐. 라고 쓴 거예요. 근데 TV 안 나올 텐데, 내가. 너 나오면
8: 그거 잠깐 나오는데.
7: 그거 너 나온 것도 얼마 없는데, TV를 안 본다길래. 아, 쟁일 보겠네. 그 생각도 하고. 그랬죠.
8: TV를 쟁일 보겠네.
3: 쟁일 보겠네. 긍정적이시네요, 그래도. 아유, 다행이에요.
2: TV 보시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3: 그렇지.
8: 아, 웃겨.
3: 이건 빨리,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지금 세대 간의 격차, 성별 간의 격차,
11: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0: 거의 문화처럼 돼버리니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자, 단어를 그러면 모두가 쓸 수 있는 단어랑 바꿔봅시다. 중2병부터 바꿀까요?
1: 얌체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0: 얌체고?
1: 어. 지금 안 쓰나? 모르죠?
0: 그게 뭔데?
1: 작가님 모르는데.
0: 얌체고 뭐냐?
1: 나만 아나.
0: 얌체생으로 할까? 얌체생?
1: 얌체생 나 귀여워.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남미세, 여미세?
1: 이게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 난 요 단어는 그냥 쓰지 않는 게 좋겠다.
0: 저 남자 멋있지 않냐? 이게 남미세네. 이렇게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좋아.
2: 잘생겼다.
0: 그 이전에 쓰지 맙시다.
1: 그래요.
0: 그래. 그래요. 그리고 이거 끝에 꼭 이렇게 붙여야 돼.
1: 그래. 좀. 결정장애.
3: 이거는. 이거 있는 말이잖아. 표준어.
1: 표준어 아니야.
0: 너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표준어처럼 들리는 거야. 이거는.
1: 결정장애 우리 어디서 옵니까?
0: 무조건 저기 다 같이 식당 가서 못 고를 때.
1: 짜장 짬뽕 아닙니까?
0: 나 결정장애 왔어. 그러잖아.
1: 그러니까요.
0: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지. 메뉴 고를 때. 지은이 결정장애라는 말 안 써요?
3: 그냥 선택하기 어렵다고 써.
0: 선택하기 어려울 때. 결정 망설임. 결정 설레임?
1: 그거 웃긴데?
0: 결정 설레임? 결정 설레임. 안 좋은 단어가 밈이 됐을 때 그 단어가 풀이해보면 어떤 뜻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 그래도 네 입에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니?
1: 싶냐,
3: 바꾼 거를 최대한 써 볼 것 같아요. 아마도 메이비입니다.
4: 혐오 표현인데도 뭐 뒤에 단어만 바꿔, 살짝만 바꿔도 아예 다른 의미가 돼서 네. 저는 아까 결정 설레임? 너무 괜찮았어요. 결정 설레임.
5: 결정 예. 설레요. 하면은 좀 이렇게 순화된 맞아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4: 그리고 저는 약간 앞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남을 배려하는 사항도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서 저는 그리고 장애란 표현은 진짜 좀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결정 배려.
5: 먼저 골라 이런 거
4: 그러니까.
5: 있잖아요.
6: 네. 아까 댓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에서 그렇게 왜 무례한 댓글들이 막 달리면 그 밑에 점잖은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그 밑에는 또 약간 순화돼요. 그래서 정중한 댓글을 달아주면 사회적인 신뢰도도 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 댓글 문화를 좀 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고도로 공감을 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직접 읽게 해주고 이제 남을 깎아내려서 인류가 될래? 나도 존중받고 남도 존중해서 정말 인류가 될래?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훨씬 더 이 멋진 언어를 쓸 수 있는 품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어요.
7: 저는 사실 품어 쓰는 언어 습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4: 중요하죠.
7: 아이들 보고 따라 하잖아요. 대화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8: 네, 맞습니다. 부모가 TV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더 그렇지 않나? 맞아. 원래 또 땡땡 사람들은 이래. 이런 식의 말, 카테고리화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암묵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문장 구조 자체가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서 판단해도 된다. 그런 문장들을 쓰는지를 좀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뉴스나 예술 작품,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면서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니라는 질문들,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정치인과 유명인이 혐오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이 좀 무뎌졌다라는 게 최근 근래 조사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는데 부모도 자녀에게는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인플루언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친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무심코 배우니까 그런 말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 이번에는요 기특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혐오 방지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 이거는 우리 수학독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 그걸 근처하게 이렇게.
10: 셀딱.
11: 여미세 남미세.
12: 잼민이.
4: 어린아이들이 여미세 남미세 이런 말 단어 쓴다는 게 좀 싫다. 에이.
9: 그걸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13: 배려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14: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15: 위해 진행해줄 진행자가

0: 어장 같은 단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가 생각해낸 줄임말인데 노비발 어때?
1: 노비발?
0: 노비하발언이라는 뜻이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뜻을 가졌어.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로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2: 레디, 액션!
0: 어휴, 착하지?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어우,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안 돼.
2: 어우, 멈춘대. 시끄러워.
0: 금방 조용히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2: 죄송한 게 다야?
3: 너 비야봐요.
4: 비가 오려나봐. 아, 뼈마디가 다 쑤시네.
2: 아이고, 할보, 우린 그럴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안 들어가면 젖은댄다. 울자리, 흡자. 들어가면 젖.
5: 아, 진짜 길 막 쩌네. 틀딱들이 극혐.
6: 왜 맨날 나한테 틀딱대요?
2: 너 지금 말하고 있어!
6: 너 가는 소리야.
0: 바꾸는 말,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은 이제 그만!
1: 너무 잘한다. 너무 잘 만들었다.
7: 아이들이 연기를 좀 어색하게 한 이게 전 너무 귀여워. 맞아, 너무 그게 귀여워요.
8: 너무 예. 잘했어요.
7: 예, 저 요즘 애들이 진짜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이렇게 예쁜 해결책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노비발, 따라하게 그러니까. 돼요.
9: 애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7: 너무 잘해요.
9: 근데 예. 그 전에, 노비발 전에 그 연기하는데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막. 근데 노비발. 말도 기발하고. 그러니까. 캠페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7: 진짜요?
8: 저는 제작진한테 이 영상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윌림하고 벤티 계속 그냥 반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잠겨있을 것 같아요.
7: 진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이들이 노비발 이걸 외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혐오 문화를 떠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0: 남을 깎아서 내가 얻는 우월감은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늘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밀리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님들, 양육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 아이에게 너는 너라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스마트폰 좀 잠시 끄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 막 뛰고 뭐 종이책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아날로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도 좀 부모한테 와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견이 달라도 이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문명의 규칙이 돼서 애 손을 잡아주면 반드시 그 품격 있는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 네. 네. 자, 오늘은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놀아요. 아, 혐오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9: 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했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가치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의 뭐 사생활 인권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엄마는 오늘부터 더 심한 꼰대가 될 거야. 새겨들어. 잘 들으신... 난 너를 키울 거니까.
7: 그래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저 오늘도
9: 다시 들으세요.
7: 이게 다시 처음부터
9: 다시 보기 돌려보게... 추천드립니다.
7: 네, 다시 보기
9: 추천드립니다. 딱 들어.
7: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9: 엄마 실리 압수.
7: 딱 됐다.
9: 됐다. 너무 비발.
7: 은재 씨는 어떠셨어요?
12: 저는 그 가짜 소속감이라는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집안 안에서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다른 그룹에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같이 혐오 표현을 하고 모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 집 안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충분하다는 그런 소속감을 가득가득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쌤 씨는 어떠셨나요?
8: 그 아이들은 늘 자기 천체성 뭔지 약간 고민이 있을 텐데 뭘 보다도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못났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은 남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7: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쌤씨도. 자, 아이들이 오늘 영상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남을 비하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열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13: 성교육해요!
8: GDN이 조금 목소리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7: 왜요, 왜요?
8: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7: 왜요?
14: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7: 왜 오늘 주제가 뭔데? 어?
12: 정말 뭘 모르셨나 봐요.
14: 아니, 나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네.
15: 성숙한 여성이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16: 한 달에 한 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 피가
17: 띠링! 첫 번째 시그널.
18: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7: 울어. 울 줄 알았어. 또 울 줄 알았어.
14: 우리 딸 축하해, 진짜.
19: 첫 월경 축하해.
14: 누나 울어요.
2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2: 아, 다들 한잔 하나?
21: 네.
2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2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2: 야, 너 뭐하는 거야?
2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2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22: 너 이거 몇 개야?
23: 네 개?
2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2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14: 뭐라고?
2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2: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무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무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참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무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무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무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혼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혼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무스와 구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퀴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2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퀴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네 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돼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위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의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퀵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퀵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 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오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퀵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 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드리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해주오. 이건 무슨 잔치고 어떤 모임이오? 그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오? 연회? 아니면 결혼식? 아무래도 이건 저마다 음식을 마련해온 게 아니니까. 내 보기에는 저 주제 넘은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온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구려. 적어도 분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숱한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본다면 누구든 분개하고 말고.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시에서 도를 넘어버린 이들의 행태를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우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들을 사륙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의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하나 둘.
1: 네, 안녕하세요.
2: 제가 부리는 지독하게 좋은 루키다.
1: 삼보라고 하는 친구예요.

0: 하나, 둘, 셋.
1: 화이팅!
2: 나르디스는 우선 좀 재즈와 포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3: 일단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냥 계속 실감 안 난다 하고 걸으면서 실감 안 난다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실감 안 난다.
3: 유재하 경연 대회에서 처음 이제 대상을 받고 우리 둘이서 이게 되네. 약간 뭔가를 해봐도 되겠다. 그 곡은 이제 저희를 태어나게 해준 곡이기도 한데 기타와 피아노로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밴드셋으로 오늘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나르디스가 이러한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밴드였구나.
4: 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5: 만났으니까.
4: 그래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죠? 약간 승부욕 있으세요, 두 분? 어, 좋습니다.
5: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오늘.
3: 로컬 밴드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랑 같은 장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네.
4: 기타 보컬이 아닌 그냥 단독 보컬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5: 팀명은 B0입니다. 지하 0층이죠?
2: 맞습니다.
5: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6: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오직 음악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5: 저도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0입니다.

0: 먼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적어왔는데 괜찮나요?
2: 이 질문이니까.
3: 아, 질문. 아.
1: 저희는 명란 계란찜 같은 따뜻한 정과 담백함이 담긴 고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보이시나요?
4: 네.
5: 영양도 좋고, 네.
1: 담백하고.
5: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네. 레슨을 하던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소싯적에 밴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틀즈의 뜻을 모르시고, 그냥 비틀즈는 비튼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도 비트는데,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도 좀 몸부림을 좀 쳐보자.
6: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1: 네 명 모두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좀 몸부림 치고 싶어서.
6: 아, 소극적인데 몸부림은 좀 치고 싶은.
1: 네, 몸부림 좀 쳐보려고요. 그 영어로 읽으면 또 이제 맘이 돼가지고. 네. 맘부림조 하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몸부림 그, 좀 투박하잖아요.
6: 그 이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1: 네.
6: 그 이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네.
6: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막 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해요. 근데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1: 네.
6: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부림주도 어떻게 불리느냐는 그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6: 맘부림주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요?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대전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0: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유용한 주제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휴대폰 기능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휴대폰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로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단 골라본 게,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메시징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그 SNS 같은 거,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것들을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바일 쇼핑, 뭐 말할 것도 없죠. 티켓 예매라든가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즘 모바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더 정리를 해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갈까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한게 제가 이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막 메시지가 그 와중에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같은 걸 옛날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앱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 쓰는 모바일 메신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앱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자 보내는 느낌보다는 채팅에 더 가깝다고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chat app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거 텍스 메시지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뭐 카톡 보냈어하고 문자 보냈어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영어권에도 분명히 그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모바일 chat app. 채팅 앱이라고도 잘안 불러요. 그냥 chat app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 chat app. 물론 PC 버전도 있죠. 있긴 있지만 요즘 대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obile chat app. Mobile chat app.
0: 자,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니 이제 대화가 이제 오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풍선 뜨고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다. 자, 실시간이란 말은 뭐 real time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요거 instant란 말 쓰면 될것 같아요. 곧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내면 한참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때문에 instant messages. 요걸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죠. You can send instant messages if you use mobile chat app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end instant messages. Send instant messages.
0: Send instant messages. Messages. 그때 발음 잘하시고. 자, 이모티콘 얘기를 바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이모티콘. Emoticon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emoji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엽죠? 발음 자체가 emoji라고 읽고요. 자, emoticon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모티콘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Emojis. 여기다 힘 주면 돼요.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전화기로 메시지 보낼 때 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지만 이 메시지 보낸다를 chat 동사를 쓸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When I chat on my phone.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전화 통화하는 그런 의미도 될수 있지 않나요? 물론 될수 있죠. 물론.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로 수다 떨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요즘 워낙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채팅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하면 이모지 자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chat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보낸다고 이해하지. 음성 통화를 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1: 됐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1대1의 채팅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채팅방입니다. 우리 매일 10분 영어도 단체 채팅방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500명이 꽉꽉 찬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을 뭐라고 그래요? Group chat이라고 하죠. Group chat. 자, 앞에다 힘주세요. Group chat. Group chat. 그죠? 요거 힘주시고 채팅방, group chat roo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네. 채팅방이라고 해도 되죠. room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room을 떼도 group chat이라고 해도 채팅방 중에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I am in a group chat. 이렇게요. 들어보세요.
0: Group chat. Group chat.
1: 자,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자 형태로 이렇게 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voice chat이라는 게 생겼어요. voice chat. 음성통화랑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그 앱상에서 뭐 누르면 음성 채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두 명, 세 명이, 네 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점점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우리 call that a voice chat. 그렇죠? voice chat. 들어볼게요.
0: voice chat. voice chat.
1: 요즘에 또 video chat. 이거 뭐예요? video chat.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어? 화상전화, video chat. 이렇게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앱들이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자, PC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PC 버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desktop 버전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선생님 그럼 랩톱에서 쓰면 desktop 버전이라고 못 씁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원래는 모바일 앱 버전이 있어요. 그죠?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판 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desktop 버전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쓴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블릿에 쓴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약간 더 모바일에 가깝죠. 하지만 PC 버전을 영어에선 desktop version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들어보세요.
0: desktop version. desktop version.
1: 오케이. 자, 나는 단체 채팅방 알림 기능을 꺼놓는다. 아유, 너무너무 유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단체 채팅방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알림이 울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 눌러서 알림 끄기. 알림을 뭐라고 할까요? alert라고 합니다. alert, alert. 자, 근데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서 꺼요. turn off, 꺼요. turn off. I turn off the alerts. 난 알림을 끈다. for group chats. 일반화시켜서 또 s. 자,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은 내가 알림을 꺼놔. 그죠?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연결고리는 for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0: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1: Very nice. 자, 그 다음에요. 이 채팅 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화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공유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 공유, 링크 공유, 영상 공유, 파일 공유. 그렇죠? 주고받다, 동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공유는 제일 쉬운 건 share. Share pictures. People share pictures on these chat apps. 그렇죠? 자, 사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Share pictures, 공유하다. 들어보세요.
0: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1: Videos 하면 영상 공유겠고. Send links, 야, 내가 저기 링크 보내줄게. I'll send you the link. 그죠? People send links. S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많이 공유해요. People send links. 이렇게 들어볼게요.
0: Send links, send links.
1: 자,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걸 음성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쵸?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간에 주고받다, exchange 넣어볼까요? Exchange files. 나도 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쵸? Exchange files. 들어볼게요.
0: Exchange files. Exchange files.
1: 문장이 나오군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보낼 수 있다. We can share pictures, 복수주고, and send links. Very easily, 아주 쉽게, very easily, 부사구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공유와 링크 공유가 너무너무 쉽다. 들어볼게요.
0: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1: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화기로 가장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이 모바일 메시징을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어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모티콘을 저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들어볼게요.
0: Use various emojis.

0: emojis. Use various emojis.
1: 자, 먼저 정의 그룹 채팅방 룸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없애고 그냥 그룹 챗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0: Group chat. Group chat.
1: 사진 공유 share pictures 복수형으로 들어보세요.
0: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1: 좋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앱을 이용해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채팅하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신대요.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lktale versus myth. Folktale versus myt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olktale 그리고 myth입니다. 일단 첫 번째 folktale부터 시작할게요. 네, folktale 뜻은 설화 혹은 전설이죠. 네, folktale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음절 folk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O 발음인데요. 이게 folk 보시면 제 입술이 크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세요. folk, folk, folk, 그 다음에 tale, folk tale. Okay, very good. folk tale. 네. 아,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Okay, so folktale refers to stories that are usual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kay?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주로 folktale라고 합니다. 네, folktale. 이 tale이라는 게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옛날 이야기죠. Okay? So folktale refers to older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Folktale. 설화, 전설. Folkta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자,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한국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Okay, 그래서 Korean folktale이라고 하면 뭔가 청개구리 혹은 the sun and the moon 이런 게 다 folkta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전설이야. This is a famous folk tale. This is a famous folk tal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 famous folk tale. This is a famous folk tale. 네, 이제는 myth로 넘어갈게요. Okay, myth.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TH 발음이 나왔습니다. Okay, 여기서는 myth. 에 발음, I 발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TH 발음, 혹시 못하시면 이거는 살짝 메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Myth. 자, 살짝 메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TH 발음은 발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Myth. Myth. Very good.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Myth. 근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olktale은 그 ta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tory, 그리고 이야기이지만, myth 같은 경우는 근거 없지만 좀 사람들이 하는 말들 혹은 뭔가 캐릭터 같은 거, 경우. 예를 들어서 용. 용도 myth이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도 myt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myth는 Greek myths이겠죠. Okay? 자,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t's just a myth.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They dispelled the myth. Myth,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Myth. Okay, TH 발음. Myth.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야.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뭔가 이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이야. It's just a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에 관한 것이야.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Z 발음으로 Zeus.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켰어. They, 자, 불식시키다.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folk tale. 이거는 설화 혹은 전설이죠. Okay, these are stories that are told, old stories that are told, to generations, right? Okay? Myt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뭔가 저승사자 혹은 용 같은 거는 myth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Loch Ness Monster 혹은 뭐 Bigfoot 이런 거를 myth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화도 myth라고 합니다. Okay? So Greek myths are the most famous, right?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It's just a myth. It's just a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echnology.
0: Technology.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Uh-huh. 기술이 될 수도 있고 uh-huh. 또는 우리가 요즘에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등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reating a smart home is easier now.
0: 네, 테크놀로지 하면 나오는 주제 중에 스마트 홈도 있죠.
1: Yeah.
0: 그래서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쉬워졌어요. Yeah. Easier now than
1: before.
0: 물론 비교하는 대상은 예전이고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So Billy said,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관용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Turning your place, 여기서 place는 집이고요.
1: 집.
0: 네, 집을 turning something into something else 하면 바꾸는 거죠.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는 건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Leaps and bounds 하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1: yes.
0: 많이 써요.
1: Very, yeah. right? A lot.
0: Yeah, much easier. Mm-hmm.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Mm-hmm. And the benefits, 혜택,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Negatives
0: 하는 거는 the negative aspects. Mm-hmm. 부정적인 면들보다 혜택이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크다.
1: Yeah, it means it's bigger or there's more of it. Think 네. of a scale.
0: 네.
1: All right.
0: 그래서 far outweigh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는 mm-hmm. 말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바로 발생했네요. 자, 그럼 다음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Yeah, let's start.
2: Smart home, turn down the AC.
3: Okay, lowering temperature.
2: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1: Smart home, turn down the AC. Okay, lowering temperature. I tried to be like a robot.
0: Smart home. It didn't sound anything like a robot.
1: I fail.
0: Smart home, 스마트 홈을 이제 부르는 이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1: Right.
0: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줬습니다. Smart home, turn down the AC. AC는 뭐의 약자죠?
1: Air conditioner
0: 네,
1: or air conditioning,
0: air
1: depending on what you
0: conditioner.
1: want to say.
0: 네, 그 기계 자체는 air conditioner. 그리고 그 기능이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는 에어 컨디셔닝인데요. 아무튼 AC라고 그냥 많이 붙여서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turn down 하면은 끄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예요.
1: Yes, making it colder.
0: So here, turn down the AC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더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일반적으로 소리, 음량, 뭐 볼륨 이런 거할 때는 더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1: Oh, yeah, you're making it so you hear it less. But in the case of temperature, when you lower a temperature or turn down a temperature, of course it's getting colder, right?
0: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강풍으로 나오고 있는데, turn down 하면은 바람을 약하게 하는 건가? 덜 시원하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마트 홈의 답변이 나오죠.
1: Yes.
0: Okay, lowering.
1: Temperature. Temperature.
0: 온도란 뜻이죠.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I am going to lower temperature보다는 lower the
1: The
0: temperature를 할
1: temperature.
0: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 홈이 구사할 것 같은 언어,
1: Yeah.
0: 약간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어떤
1: Right?
0: 스마트폰에 나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 많이 생략합니다.
1: Yeah. They take out a lot of the articles, man.
0: 명령어에서도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1: Yeah.
0: 에어컨 낮춰줘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낮추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알수 있죠?
1: Next, he says,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0: Isn'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just magical,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1: Awesome. Then he says,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0: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휴가 갔다가 이런 적 있었나요? 이래 본적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한 적 있나요? Is my house okay? 우리 집 괜찮나? 라고 걱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구어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worry가 사실은 Have you ever worried?
1: Worried
0: 과거 분사형이
1: with a
0: 되어야
1: D,
0: 되는 거알
1: yeah,
0: 수 있죠.
1: for
0: 근데
1: sure.
0: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좀 가볍게
1: Yeah,
0: 넘어가는 것
1: when we're
0: 같습니다.
1: talking, eh, have you ever worried? Well, instead of saying worried, you can say worry in this case,
0: Worry,
1: because that's how we talk, man.
0: Did you ever worry? 이렇게
1: Yeah.
0: 됐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1: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0: 저도 그렇게 휴가 갔을 때 우리 집 괜찮나 걱정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until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그랬다.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스마트 홈으로 업그레이드한 뒤로는 안 그럽니다.
1: It sounds like an advertisement. He says,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0: Before I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I set a schedule, 일정을 입력해 둡니다. For my lights, 집에 있는 조명들이죠.
1: Yes.
0: To automatically, 자동으로 turn off and on at night time.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도록 예약을 해 둡니다. 이게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1: Yeah, so you can, you know, keep the robbers at bay.
0: Because they will think that there's somebody at home.
1: At home.
0: 그리고 automatically가 이제 자동으로란 뜻인데 앞에 나왔던 magically, magical 있잖아요. 한때 좀 유행했던 그런 광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automatically.
1: automatically.
0: 네, automatically 하고 magically를

0: 합쳐가지고 이런 automagically 어떻게 보면
1: It's
0: 좀
1: funny.
0: 느끼하지만 재미있는 문구가 한때 광고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I like it. And next he says,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0: 그리고 저는 또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On my doorbell, 초인종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and an app on my phone,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어떤 관련 앱이 있나 봐요. So I can answer the door. 누가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할수 있는 거예요. Whether I'm home or away, 집에 있든지 없든지. That's very advanced.
1: That's pretty awesom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1: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0: Having a smart home, 스마트홈을 갖고 있는 거, 스마트홈은 helps me feel
1: At ease.
0: at ease.
1: At ease.
0: 네,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When I'm not around, 여기서는 when I'm not at
1: At home.
0: home, 집에 없을 때 마음 편하게 해주고요.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at home.
1: At home.
0: 집에 있을 때또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해준대요.
1: It makes him feel at ease. Awesome. Next he says,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0: 여기에서 fancy.
1: Fancy.
0: 네.
1: Fancy.
0: Fancy gear 하면은 정말 좀 비싸 보이고 이런 장비
1: Yeah, it
0: 있잖아요.
1: looks expensive.
0: 네. 그런데 fancy name이라고 하면은 고급 이름이라든지 복잡한 이름보다는 화려한 이름, 화려한
1: Yeah,
0: 용어.
1: it sounds like it would be expensive.
0: 네. 그래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용어가 fool.
1: To fool you, fool.
0: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속여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그러니까 이 스마트홈이라는 이 화려한 용어 때문에 비싸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1: I thought it was expensive. It sounds expensive.
0: Yeah, it does, but
1: Yeah.
0: it's not, right?
1: Yeah. Okay. And he tells us,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a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0: 제가 가진 스마트홈 디바이스 most 스마트홈 기기의 대부분은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In total 다 합쳐서 몇백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 Oh, so less than $1,000. Oh, let's keep listening.
2: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3: Okay, turning
2: Wait,
3: off.
2: no!
1: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0: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1: Right?
0: anyone who's interested,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can get started,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He says,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0: 물론 it's not perfect, 완벽하지는 않고 and it sometimes has
1: Hiccups. Hiccups.
0: 네, 딸꾹질을 물론 가리킬 때도 쓸수 있지만 문제를 가리킬 때도 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이는 이 문장 말고도 We had a small hiccup
1: In our plan.
0: in our plan. 우리 계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한 명이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뭐
1: Oh,
0: 이럴
1: that's
0: 때.
1: not a small hiccup. That's a big one.
0: It's a big one, but 그렇게 small hiccup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1: Yeah.
0: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큰
1: It's
0: 문제였거든.
1: actually big,
0: 네.
1: right? But a small hiccup, any tiny problem that you have,
0: Yeah.
1: right?
0: All right.
1: Lastly, he say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0: 원래 turn off 하면은 끄는 걸 가리키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그 사람의 흥미를 꺼버리는 거예요.
1: Yeah, it's a turn off, right? So
0: 네.
1: it's like, ooh, when you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it's a turn off
0: 네.
1: for me. I
0: 네.
1: don't like it.
0: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0: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주선이 돼서
1: Oh, yeah.
0: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듣고 막 사진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습관 하나가 it's a big turn off.
1: Yeah.
0: 그것 때문에 좀 정이 떨어졌다. 할때 그걸 turn off라고 부릅니다.
1: It's a big turn off.
0: 네.
1: I don't like that.
0: 그래서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혜택을 고려해 보면

0: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스마트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he happiest mom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Creating a smart home has never been easier. Smart home devices run my lights, plugs, thermostats, switches, garage doors, security cameras.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0: 네, 처음 포스팅부터 보면요.
1: Kristen says,
0: I'm the happiest mom. 나는 정말 기쁜, 행복한 엄마다.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1: She's spying on her kids.
0: 네,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건 알아서 정말 기쁘다라는 뜻이죠. Mm-hmm.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Mm-hmm. 스마트홈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super easy,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easier.
1: For sure. 그다음
0: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 He says,
0: Creating a smart home, 스마트홈을 만드는 것은 has never been easier. 지금보다 쉬웠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mm-hmm.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Mm-hmm. Smart home devices, 스마트홈 기기들이 run my lights, 조명도 조절하고 plugs, 플러그들, 그리고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mm-hmm. switches, 이것도 이제 플러그랑 관련 있는 켜는 거 말하는 거죠. 스위치를 말하고 garage door, 차고 문, security cameras, CCTV들도 다 조절을 한대요.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1: Yep.
0: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고 약속했던 그 미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네요.
1: All right.
0: Yeah, I think there's a lot more to be done.
1: But yeah, definitely so. In our lifetime, mm-hmm.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ight?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Welcome to Storytime. I'm Kristen Cho. I am here with a brand new book. 새로운 이야기를 가꿨습니다. Now, the question is, let's take a look.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땅에 어디 묻힌 보물이 아직까지도 있나요? 아니요, 있나요? Well, let's see. 있을 것 같아요. Okay. 또 그동안에도 많이 이제 발견을 했죠. All right, so we'll learn about buried treasure. But of course, before we begin our reading,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detect. To detect. 감지하다. All right? To kind of find something. And the second word is by accident. 친구들, accident면은 사고 이런 뜻도 있지만 by accident는 우연히 이렇게 아시면 돼요. And the last word, archaeologist. 조금 길고 어려워요. Archaeologist, 고고학자.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So let's begin.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treasure, buried or hidden treasure. Treasure, 숨겨 있는 보물.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Have you ever been on a treasure hunt?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Buried treasure does exist, and there's still lots to be discovered. Often treasure is found using a metal detector, which bleeps when it detects something metal under the ground. Okay, 네. So the question, 자, 정말 묻힌 보물, 숨겨진 보물 있나요? 있습니다. Yes, there is.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못 찾은 보물도 있대요. Alright. 자, 여기 metal detector, detect. 자꾸 이 detect가 나오는데, that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detect. 이거는 감지하다. 그래서 여기 metal detector이 나오는데요. 자, metal detector는 친구들 금속 탐지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이 그 금속을 찾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treasure? Treasure can mean anything that someone values because it's old or precious or just means a lot to them. Most treasure troves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jewelry, or precious objects. Objects that are important to our history and culture, including those made from gold and silver, or that contain precious metals and are over 300 years old, all count as treasure. Roman coins. This gold and silver cup was found buried in a field in Yorkshire, UK, and it's over 1,000 years old. 네, 중요한 질문. What is treasure? 자, 보물은 정확히 뭘까요? Okay, 자, 우리는 보물 생각하면 그냥 뭐 금, 뭐 은, 막 되게 뭐 이제 좀 돈으로 따지면은 돈으로 가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자기 어떤 사람한테 소중하고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그것도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ost treasure troves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jewelry, or precious objects. 자, treasure trove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treasure trove는 보물인데 이 보물인데 주인이 없는 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인이 있었겠죠. 어디서 숨겨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못 찾은 거죠. 그게 바로 treasure trove인데 친구들 여기 jewelry 단어가 나오는데 보석물. 네. 이 jewelry spelling을 잠깐 보세요. 여기 L 두 개 있고 끝에 E-R-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이렇게 스펠링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J-E-W-E-L-R-Y 그러니까 L 하나 빠지고 E가 또 하나 빠집니다.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people find buried treasure? Some people find treasure by accident when they're digging for something else. In 1840, workmen in Yorkshire repairing a riverbank dug up 7,500 Viking silver coins buried in a lead chest. In Suffolk, a metal detectorist looking for a farmer's lost hammer in 1992 discovered a rich hoard of Roman treasure. Archaeologists are professional treasure hunters. They're historical experts who search areas which could contain buried treasure that will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at place. They use old maps, aerial or artificial satellite images to help them look for treasure. Viking gold from the Curedale Hoard, Yorkshire, UK. An archaeologist at work. 네, 사람들이 이 묻힌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사실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표현인데 by accident 이런 표현이 있는데 by accident은 우연히 거의 이렇게 뜻밖의 네, 이렇게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강둑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7,500개 바이킹 은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공사 뭐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농부의 망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 로마 보물을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찾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our third vocabulary, archaeologist, 고고학자는 일부러 찾죠. 예, 이분들은 professional treasure hunter, 아주 프로들이에요. 이제 그 지역을 대충 아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파고요. 이제 metal detector도 있지만 뭐 안테나, aerial 아니면은 artificial satellite image,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Okay, let's look at it, stop and think.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location. 자, location은 위치고요. Or the history, 자, 역사고요. Of a place. 네, so it would be the history.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history of a place. 자,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소의 역사를 알 수 있죠. Right?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continue our book next time. All right, thanks guys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1: Hello,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1: 그쵸.
0: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1: 예.
0: 그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영어로
1: 좋아요.
0: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You need a plan.
1: 응?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2: Like save it.
1: Save.
2: Take out 10% of your
1: 아, save
2: allowance. You need a
1: 10%.
2: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Speak English to
1: Yeah,
2: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2: Trust me,
1: 응?
2: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2: What?
1: Okay. I'll do it.
2: Oh.
1: Yes. Bank account open.
2: Are you going to
1: I
2: open a bank
1: yes,
2: account?
1: yes, yes.
2: Good idea, son.
1: Okay, thank
2: You
1: you.
2: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2: Well done.
0: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1: 아우,
0: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오케이.
1: 예.
0: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 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1: 우와.
0: 돈이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0: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0: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1: 그렇게도
0: 하고
1: 쓰고.
0: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0: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아,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0: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0: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0: Right.
1: 포켓. 아이고. M-O-N-E-Y.
0: 포켓머니.
1: Yes.
0: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0: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0: Set aside 옆으로 네.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0: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네.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1: 오.
0: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1: 아~
0: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0: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0: 3%
1: 20%
0: you know, That's right. $20
1: yeah.
0: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1: Save.
0: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Yes.
1: Mm-hmm.
0: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1: Yes.
0: 이렇게 되는 거죠.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번

0: 해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salary,
1: 맞아요.
0: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오,
1: 아,
0: 30%면
1: 꽤
0: 많은
1: 많은데요?
0: 거죠.
1: 왜냐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1: 30%는.
0: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0: 자,
1: 30%.
0: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0: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1: of를
0: So,
1: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0: 네.
1: 어렵지가 않네요.
0: of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는
1: 맞아요.
0: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1: 네.
0: Okay, so 여기서는 35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Okay.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0: Saves, alright. 3인칭
1: Saves.
0: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거.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오.
0: 10%요? 어려울 것
1: 아유, 게임하느라
0: 같은데요.
1: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뒤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0: 네.
1: 10% that sounds 어렵다.
0: 네.
1: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같은데요. 오케이.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1: Like를 왜안 들어가요?
0: 넣으면 안 돼요.
1: 왜요?
0: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You understand?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아니, 짜증을
1: hard해요.
0: 내세요. 네.
1: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썼는데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0: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1: 뭔가
0: 케이스예요.
1: 험난하고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 이라고도
1: 오.
0: 쓸 정도예요. 오케이? 자, 우리 사운드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근데
1: 네.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1: 네.
0: basically.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1: 예.
0: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1: 아,
0: 된다고.
1: like 안
0: like는
1: 돼요.
0: 명사 들어갈 때만. 오케이?
1: 네.
0: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오.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1: impossible.
0: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어?
0: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0: isn't 이렇게 되죠. 그렇게
1: 그쵸?
0: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사운드가
0: sound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1: 있으니까. 아,
0: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 뭐,
0: you will be 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Okay.
1: 10년 후에.
0: Okay.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1: 오.
0: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같은
1: me.
0: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1: 맞아요.
0: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1: 오.
0: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네.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0: Someday.
1: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1: 네.
0: you are rich 이거예요.
1: 네.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1: 어허.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1: Mm-hmm.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1: 그쵸.
0: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0: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0: I

0: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0: 아,
1: 열리니까. 그러니까
0: 맞네요.
1: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0: Of
1: 할
0: course, of
1: 텐데,
0: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직접
0: 맞아요.
1: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1: 예.
0: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아니고,
1: 그쵸.
0: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0: 나
1: 나는
0: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1: 아,
0: 그쵸?
1: 피터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0: 오케이,
1: 키웠어요.
0: 오케이.
1: 예.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Okay.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
0: 저축
1: 계좌니까.
0: 계좌.
1: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구나. 뱅크.
0: Alright.
1: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예, 은행
0: 그냥
1: 거니까.
0: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1: 예.
0: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1: 예,
0: 자.
1: 어카운트 이게
0: 뱅크
1: 맞나?
0: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1: 어?
0: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1: 예.
0: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1: 어?
0: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0: 자,
1: 헷갈린다.
0: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1: 예.
0: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0: 아,
1: 적금인지,
0: 맞아요. 뭐
1: 예금인지. 아우,
0: 당좌인지. 그러니까
1: 너무
0: 그날
1: 많아요.
0: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1: 그쵸.
0: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뭐
1: 네.
0: 다양해요. 그렇죠?
1: 예.
0: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것 같지만 얘는
1: 네.
0: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1: 아.
0: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1: 예.
0: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1: 그쵸.
0: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1: 에에에에.
0: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1: checking
0: account라고
1: account.
0: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1: Open.
0: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이렇게 쓰면
1: 우후.
0: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0: I want
1: to.
0: to. 그러면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
1: Savings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0: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Ibyeongjak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Oh, nice.
1: Yeah.
0: 읽어볼게요.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예.
0: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1: go
0: and
1: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 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at sounds difficult.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Well done, son.
1: Yeah.
2: You can do it.
1: Okay, 10%. Thank you, Daddy.
0: Ye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u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네. 때,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앞서서.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엄앞서서.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0: 네.
1: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고.
0: 아, 그것 때문에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어우.
0: 진짜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0: Right.
1: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Okay.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1: 예.
0: 제가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하.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아, 왜냐면 애기들이
0: 전문가시네요.
1: 너무 모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어도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0: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0: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0: Oh,
1: 모기.
0: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0: Oh, the noise.
1: Yeah.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0: The
1: window.
0: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0: Oh, they came in?
1: Yeah.
0: 어,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Electronic?
0: Yeah, that's it. It's time to

0: b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0: You know, the fly squatter. You know?
1: Yeah,
0: you know?
1: I know!
0: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hurry! Hurry up, hurry up!
0: Okay.
1: Yeah, yeah, yeah.
0: I'm gonna find.
2: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Oh.
2: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아이고, 진짜. 하니, 일단 출발은 좋네요.
2: 네.
1: The, keep buzzing in my ear.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2: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2: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 걸 알지만.
1: 귀에서.
2: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2: 아,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2: Okay.
1: 그래서 mosquito. 모스키로인데 스펠링 몰라요.
2: Okay.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한번.
2: 아, 틀려도 괜찮아요.
1: 모스키토 모스키 모기들이니까
2: 오케이.
1: ES 한번 붙여봐요.
2: 알겠습니다.
1: 가볍게.
2: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에요.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1: 귀에서.
2: In my ear. 정답.
1: 큐예요.
2: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굿 게스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1: 그러네.
2: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쵸?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1: mosquito, mosquito.
2: 네,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1: 네.
2: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2: Okay?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2: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1: 예.
2: 사실 솔직히. 근데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1: 파리는 뭐?
2: 얘는 웜업입니다.
1: 예, 너무 잘 알죠. Fly.
2: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1: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2: 거의 같이 산다고 봐야
1: 같이
2: 돼요.
1: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2: 맞아요.
1: 예.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 fly는 fly인데
2: 네.
1: 아주 작은 거니까.
2: 네.
1: 예.
2: 설마?
1: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플라이.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2: 제 생각에는 예.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1: 네? 오?
2: Fruit fly라고.
1: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2: That's right.
1: 아.
2: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1: 진짜
2: 돼요.
1: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2: 진짜로요.
1: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2: 어떻게
1: 몰려들어.
2: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2: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1: 그러니까.
2: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1: 진짜

0: 웅성거리는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Keep ing이네요.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네. 여기서는 계속 버징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버그라는 게 있어요.
1: 버그?
0: 버그.
1: 버그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오.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아하. 뜻이에요. 버그.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1: My brother keeps bugging.
0: Bugging me. My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ring.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럼 해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Okay.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 네.
0: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Okay,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1: 네.
0: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렇죠?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것입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가놓는 거.
1: 그거는 lock 아닌가요? lock.
0: 네.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window를, 뭐 door을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1: 했니?
0: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 you가 아니야. 뭐죠?
1: Did you가 아니라 didn't you?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저 왜 열려 있어? 이러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려.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1: 네.
0: 너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렇죠. Didn't you say something?
1: 예.
0: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래도
0: 이러고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래도.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있어 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0: 그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1: 있어요.
0: 모른다면
1: 예.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된 건가요? 몇
0: 아니.
1: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쵸.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0: 맞아요.
1: 커져서,
0: 오케이.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0: 오케이.
1: 거를.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하고 N
0: 근데
1: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쵸?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1: I
0: 맞아야
1: need
0: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 comes인가? comes in.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1: 어,
0: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이미 들어왔으니까,
1: 왔어요.
0: 사실은
1: came이구나.
0: came이 맞는데,
1: 예.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이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케이민이
1: 네.
0: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1: 그죠.
0: 이러면서
1: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오케이.
1: 예,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ed in. 네,
1: 아.
0: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단어
1: 네.
0: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0: 네,
1: 들어온 거.
0: 들어온 거예요.
1: 네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컵이 인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1: 아,
0: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1: 그죠.
0: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는
1: 어디요?
0: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아니야. 이렇게.
1: 예,
0: 오케이.
1: 너무 큰 힌트가.
0: 일단 그거 해.
1: 예, sneaked.
0: PP는 뭘까요?
1: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쵸.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다시
1: sneaked. 네,
0: 돌아오는군요.
1: sneaked.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예.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자,
1: 아.
0: 볼게요. 바로
1: 아스너?
0: snuck입니다. 자, sneak하고 PP 형태는 snug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ed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g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1: 네.
0: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ed, 뭐 snuc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라고
1: 예.
0: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써서 몇 개에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1: few. 예.
0: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a
1: 모기
0: few
1: 몇 마리?
0: mosquitoes를
1: 예.
0: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 yes.
0: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기 몇 마리 죽였어.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1: I killed a few.
0: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명 알아?
1: 오.
0: 누구 필요한 사람 있어? 나몇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1: I know a few.
0: Exactly. I
1: Yes.
0: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1: 생략된
0: 이렇게, 그렇죠. 잡혀
1: 거군요.
0: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0: 네.
1: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 것
0: 오호,
1: 같아요?
0: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1: 네. Well, that's fine too.
0: Yeah.
1: But then many.
0: Many.
1: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오.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0: 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오.
1: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0: 네.
1: 뭐 the window, I mean.
0: 그랬는데.
1: 이걸 받아주는 거죠.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1: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0: 이거 아직 안 사셨어요?
1: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0: 저는 이거를
1: 저 진짜 궁금해서
0: 이거를 조금 쓰다가
1: 네. Does it work?
0: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1: 잠깐만.
0: 그거를 그냥
1: 보통
0: 봤어요.
1: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0: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1: 아이고
0: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1: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0: 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아,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아, 전기 모기채네요.
1: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0: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1: 뭐라고 할까요?
0: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0: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1: handle. 오.
0: 예. Electric handle.
1: 네.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Fly sweater.
0: Sweater.
1: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0: 모기채라는 말은 많이는 안 써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파리채 갖고 와, 모기 잡게.
1: 아, 그렇군요.
0: 네,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1: 하긴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0: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1: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무조건 fly sweater 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기 있죠.
0: 예.
1: 전기를 즈욱 하고 잡는
0: 맞아요.
1: 거, right?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이런 면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아, 뭐 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It's time to
1: do something.
0: 네.
1: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buy 할 때다. So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0: 아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Yes.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It's time to go to bed.
1: Mm-hmm. It's time to go to bed.
0: Mm-hmm.
1: 바로 갈 시간, right? 자, how about this?
0: Yes.
1: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0: 네.
1: So, 취직할 때다.
0: 아하.
1: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Yes.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0: 네.
1: 그렇죠?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All 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0: 네.
1: 이제 거기까지야. 나 더 이상
0: 아~
1: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정도의 yes.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0: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1: All 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0: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Al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2: The phone kept ringing.
1: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2: My brother keep bugging me.
1: 어,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2: keeps.
1: 왜냐하면 아, 3인칭 단수니까요.
2: 맞네요.
1: It's okay.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네. 그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2: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2: Mm-hmm.
1: 자, 가봅니다. 내가 몇 명 알아? 내가 몇 명 알아?
2: I know a few.
1: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2: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But I think.
1: 아니,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2: A few sneaked in.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하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2: Oh, okay, okay.
5: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ll be good.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1: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2: 네.
1: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2: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Bye.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Hello everyone. So nice to see you. And of course, 안녕하세요. All right. We are at the office and now we have some office English, very casual dialogues, business dialogues, very practica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as well. Okay,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today. Here it is.
1: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Kevin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1: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죠.
0: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Kevin? 그 프로그래머?
0: The computer programmer?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at the office, something breaks down. We have the computer, we have the copier.
1: 뭐 거의 다 모든 사무실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0: So, 고장이 날다 생각할 때는 뭐 broken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 we have her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1: 자,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broken이 없네요.
0: Yes. Well, of course, it's broken. Broken이라는 건 사실
1: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 something's wrong with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0: All right?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s not right. Okay.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very easy, right? Kevin can help. 얼마나 간단해요. Kevin이 도와줄 수 있어요.
0: He can help you with that.
1: 그런 것보다 he can help,
0: all right?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 때 뭐 expert, 뭐 profession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0: But in this case, we decided to use go-to person.
1: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 Go-to person. Go-to person은
1: 거기에 뭔가 이렇게 go-to, 뭔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0: Okay? So,
1: 문제가 있어? 그러면 go-to person이 Kristen이에요. 그러면 Kristen한테 가는 거예요.
0: Alright? So, that's why it's the go-to person. Go-to Kristen. Okay. So, go-to person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solve the problem or who has a lot of knowledge, 지식, about this situation. Okay? So,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Kevin이 잘 도와드릴 거야.
0: Okay.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1: 자, 이제 직장 시작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Kevin, 아, 그 프로그래머?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Something is wrong with. Okay. Now, it's interesting.
1: 뭔가 고장이 나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0: So, in this case, something is wrong with Kriste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는요,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 맞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까먹었을 때는요, 동사를 뭘 쓰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그쵸, 바로 forget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I forget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되게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forget의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forgo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한 일을 잊어버렸다, 까먹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rgot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까먹은 거예요. 뭘 해야 됐었던 거를 까먹을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 forgot to 동사를 통해서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찾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찾다, find를 써야 될 것 같죠. 한국말로 그대로 매치시키면은. 하지만 현금을 인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출하다 영어로요, 바로 withdraw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맞아, 현금 인출하는 거, 현금 찾는 거 그거 까먹었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인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불 끄는 거 까먹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끌 때는 동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turn on이 바로 전등을 켜는 거. 그러면 전원을 끄는 건 turn off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끄는 거니까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야, 불 끄는 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끄는 거를 까먹은 거. 그럼 불 켜는 거 까먹을 때는, 그렇죠, I forgot to turn on the lights로 얘기를 해서 turn off랑 turn on의 차이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뒤에다가, 그렇죠, 여러분이 다양하게 아이고 그거 끄는 걸 까먹었네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전하다 라는 동사는요, 바로 charge라는 게 있죠. 그래서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charge

0: charge the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Charge my phone.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비 온다. 아, 맞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지. 우산 챙기는 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오다. bring이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산 챙기는 거를, 우산 가지고 오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얘기를 해서 우산 챙기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까먹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forgot to 동사.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살펴봤어요. 아, 현금 찾는 거를 까먹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로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찾는 거 까먹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I forgot to 동사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까먹은 거라면 Did you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깜빡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 까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까먹었네. I forget to 동사. 이렇게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우산 챙기는 거 깜빡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당부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Don't forg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forgot이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과거의 표현. 그럼 forget이라고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 forget이 아니고 그쵸? 여기처럼 don't forget to 동사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on't forget to 동사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도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I forg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배만 부를 거면 맛있는 음식은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똑같은 생각으로 영어를 할 때에도요, 맨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외우면 맨 마지막에 영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과정을 즐기시면 그 자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enjoy each and every moment. 아시겠죠? 예, 요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니까 오늘도 미션 두렵거나 힘든 거 아니고요. Are you ready to enjoy i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더욱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뭔가 좀 컴퓨터나 자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줄 수 있겠죠? 전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잊지 마. 그쵸?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그 잊지 마. 됐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자, don'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있다, forget. Don't forget that, 뭐뭐라는 것, 고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게 대시입니다.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누구한테 강력하게 무엇인가 권고해 줄 때, 야,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잊지 마, 라는 사실이겠죠? 자,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거 don't forget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비밀번호, 이름, 우산. 상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아니면 t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면 that 좋습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password죠.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준다 해서 password, 그런 글자다 해서 그렇죠. 바로 don't forget the password. 정해진 거니까 너가 붙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her name. don't forget her name. 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거죠. 자, 그다음에 내 우산 잊지 말고 챙겨.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실제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마, 챙겨라는 느낌으로 don't forget 다음에 뒤에 물건 쓰시면 돼요. Your umbrella. 아시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Umbrella. Rella. Rella. 리아나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your umbrella. 물론 그 가사에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Umbrella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엄브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 네, 좋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제는 다들 아마 I believe you are used to it right now. 이제 다들 한번 지금쯤은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Ready? Here we go. 그거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forget이 아니고요.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갖다 붙으면서 forget이에요. forget.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Don't forget tha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뭐였나요? 그렇죠? 네. 자, 비밀번호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e password. Don't forget the passwor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뭘까요, 그죠? Your turn. Don't forget her name. 자, 맨 마지막으로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 우선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 챙겨. Your turn. 네, don't forget your umbrella. 동작을 하는 게 일순간 딱 보면은 약간 창피하거나 여러분 아동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don't forget, 그 다음에 that까지는 그냥 써줘도 돼요.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만 쓰이면 그걸 잊지 마란 뜻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강력한 비밀번호. 아, 그렇죠? 바로 이거죠. You need,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은 strong, 더 강력한 거니까 아, 그렇죠? Stronger password.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뭐뭐라는 뒤에 나오는 사실을 대수로 받으면 됩니다.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 그냥 쓰시면 돼요. Don't forget that. 속도 제한이 있다가 뭐예요? 속도 제한이 뭐죠? Limit죠. 그러면 speed limit죠. 그래서 there's a speed limit. 그렇죠? Speed limit 어디예요? Here. 여기에. 그래서 don't forget that there's a speed limit here. 발음이 speed 이렇게 안 들리고요. spee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영어에서 들렸는데 뿌, 뜨, 끄 이런 발음이 들렸다. 그 앞에 100% S 발음이 있다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했고요. 너가 단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don't forget that까지는 빨리 나오시면 되고요. 단지 인간이다. 인간은 human이죠. You are only human. You are only human. That means we do make mistakes.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at least you need to learn from your own mistakes.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B의 반응이 야,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암호가 필요해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my email account. account가 구자, 계좌란 뜻이니까 내 이메일 계정이 has been hacked. H-A-C-K-E-D.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wow. 뭐 했어요?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암호를 좀 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써서 쓰시면은 해킹에 더 덜 노출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please come to our website here. 자, ebs.co.kr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서로 아주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staying with m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